네, 오늘 첫 곡 위트니 휴스턴의 음성이었어요. Greatest Love of All. 가장 위대한 사랑은 네, 이 노래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출산율이 이제 상향 곡선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어린이날 첫 곡으로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편하게 댁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아이들하고 나들이 가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네, 형편 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니까 네, 게시판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어린이날 1부 이어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단.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단.
7: 30년 전통.
8: 100년 앞단.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단.
7: 1588-5678.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네, 그냥 노래 정서 자체가 프랑스 프랑스 그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장 배우 미셸 세로 그리고 꼬마 배우예요. 클레르 부아니스가 함께 노래한 르 파피옹. 파피옹은 뭐 나비라는 걸 옛날 영화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계속 그 나비 수집가인 할아버지 설정이에요. 그래서 꼬마가 자꾸 뿔과 뿔과 이게 왜 어째서 그런 뜻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해준 옛날에 그 안소니 퀸 그 꼬마가 기억이 안 나는데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라는 그런 그것도 약간 이렇게 대화 형식의 노래 엄청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죠. 못지않은 네, 감동입니다. 만년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20살 아들과 남편은 영화 보러 갔고요. 우리 엄마에게 51 어린이인 저는 모녀 데이트 하러 갑니다. 즐거운 어린이날이에요. 라고 양선영님. 그 부모님들 눈에는 뭐

환갑이 돼도 애기처럼 보이겠죠. 행복한 아들이 되시고요. 1862님 동심으로 돌아가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김동률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 노래한 동화. 예, 또 마침 이런 곡이 있었어요. 1862님의 신청곡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 안에서는 영원한 어린이죠. 더 클래식과 백동우가 함께한 마법의 성, 김동률과 아이유의 동화에 이어드렸습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들으니 가사가 참 묘하네요 하면서 4095님께서 신청하셨었던 노래입니다. 도예 학과에 관심을 보이는 딸하고 이천 도자기 축제에 왔어요.

이참 바로 옆 여주 사는데 여기는 또 처음 와보네요. 예쁜 그릇과 도자기가 너무 많아서 유혹의 연속 괴로워요 라고. 야, 이게 정말 이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더라고요. 직접 체험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고. 4437님 역시 따님과 즐거운 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이네요. 딱 오늘 같은 날. 자, 이어집니다. The Cranberries예요. Dreams.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섭지컷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쉬어도 피곤할 땐

0: 냉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인공지능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면서 이미 창작의 영역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뭐 글이나 이미지, 음악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AI 배우까지 등장을 했죠. 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 흐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상식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연자와 각본은 아예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연기 부문에서는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 각본 부문에서는 인간이 쓴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이런 규정을 만든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배우 발 킬머를 AI 기술로 되살려서 출연시킨 영화가 나오고 또 명령어만으로도 실사에 가까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인간의 창작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아카데미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영화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네, 웬만하면 이제 날이 더워지면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하게 될 텐데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다면 피부가 더 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먼저 순서인데요. 머리부터 먼저 감고 얼굴을 씻은 뒤에 마지막에 몸을 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이나 등에 흘러내린 샴푸나 컨디셔너를 잘 헹궈야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실 텐데 뜨거운 물이 피부의 유분막을 다 걷어내서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로 또 짧게 10분 안쪽에 끝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과 물기가 남아있는 샤워 타월에는 세균이 참 번식하기 쉽다고 하죠. 비누 거품을 충분히 헹궈낸 다음에 잘 펴서 말리시는 거, 그리고 자주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을 찾고 있는 미혼 아침 가족들에게 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강원도 정선에서 미혼 남녀 커플 매칭 이벤트 정선 인 러브가 열리는데요. 98년생부터 2000년생 미혼 남녀 8명씩 총 16명이 참가해서 뭐 1박 2일 동안 보물 찾기도 하고 5일장 또 간이역 데이트 하면서 인연을 찾는 건데 신청이 내일까지래요.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정선 여행도 할 겸 내 운명의 반쪽도 찾을 겸 참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아, 좀 어려운데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맛봐야 할 음식, 그러면은 뭐 곤드레밥, 황기백숙, 메밀전병, 그리고 요국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메밀을 반죽해서 만들고요. 후루룩 빨아들이면 콧등을 스칠 정도로 면발이 쫄깃하고 탄력이 있어서 이런 음식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음식 무엇일까요? 아, 콧등을 스칠 정도로.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뭐 검색해서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엑소입니다. 코코밥.

네, 엑소의 코코밥이었습니다. 이게 유명은 한데 조금 낯설어서 올챙이 국수 역시나 몇 분께서 붙여주셨는데요. 올챙이 국수도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수지만 오늘의 정답은 콧등치기 국수였습니다. 네, 면치기 할 때 얘가 얼마나 탱글하면 콧등을 한번 탁 때리고 입으로 쭈르륵 말려 들어가는. 네, 배고파. 자, 저희 유산균 세트와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저희 문자 저기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이게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근데 먹었는데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엄마가 해주시던 고구마 순무침. 이 맛이 그리워 한 단 사왔는데 막상 껍질 까기가 귀찮아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벗겨내면 손톱 끝이 새까매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반찬은 참 손이 많은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는 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참 눈 깜짝할 사이인데. 개혜련님, 어렵사리 준비하셨으니까 예, 잘 맛있게 드시면 되죠. 오전에는 큰 언니네, 오후에는 작은 언니네.

내가 꼭 조카님들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 은공을 다 잊어버리겠죠? 그래도 이모라서 행복해요. 라고 5053님. 아유, 그러니까 요때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니까, 예. 진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긴가 싶은 구석이 있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네. 5053님 얘기처럼, 좀 약간, 예,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도 견뎌내야 하고. 자, 그래도 이모라서 행복하시다고, 라이즈입니다. 붐붐 베이스.

I am IVE였습니다. 자, 5월 5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간고사 끝난 딸이 대학교 캠퍼스 투어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로와 신촌을 가로지르는 273번 버스 타러 가요. 캠퍼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라고 9059님. 그렇군요. 대학로 273번 버스. 남편과 둘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도 출근하셨다는 7620님. 우린 언제쯤 남들 쉴 때 같이 좀 쉬어보나요? 한참 한탄을 했더니 또 마음이 좀 그래갖고 이왕 나왔으니까 열심히 일할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자,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내시고요. 네. 이어지는 곡 아울시티와 칼리 레이 잽슨입니다. Good Time.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품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2부 끝곡은요, 7705님께서 신청하신, 네, 듣고만 있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넷 킹 콜과 나탈리 콜의 Unforgettable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두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0: 호밍 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 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선곡해둔 곡들 중에서 쭉 듣고 오다가 갑자기 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주 최근 곡은 아니고요. 네, 헤일레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원래는 락밴드인 페러모어라는 팀에서 리드싱어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활동을 해서 국내에도 꽤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가수는 아니지만 아주 매력적인 그녀만의 음악적인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제목이 또 순수한 사랑, Pure Love라는 곡이에요. 오늘 생각난 노래, 헤일레이 윌리엄스입니다. Pure Love.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탄식해놨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네, 2186님께서 신청하신 주토피아 OST에서 샤키라였습니다. Try Everything. 예, 그 참 이 곡 나올 때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극장에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주 잘 어울려요. 이 샤키라가 앞머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쓸어내린 노래하는 가젤 역을 맡아가지고. 사실 가젤이나 뭐 알파카, 라마

이런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동물원에 없던 친구들인데 해외에서는 이미나 뭐 그렇게 유명한 그런 동물들 특히 귀엽고 이쁘고 자 매일 듣지만 문자는 처음이라고 하신 2186님 초등학생 아들 딸 둘이 어제 기차 타고 고모 댁에 놀러 갔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라 기분도 이상하고 집이 조용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있으면 또 있을 이런 또 어색함을 기다리잖아요 네. 어우 그나저나 다 컸다 둘이서 무사히 고모 댁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올라오기를 응원 드리고 6418님이 듣고 싶어 하신 곡입니다 박학기 위드 정현승현 따님들이죠 비타민

악뮤였습니다. 다이너서. 제주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8835님. 미국인 남편과 우리 엄마 고사리 꺾으러 왔는데요. 저는 하다 좀 힘들어서 혼자 차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는데 똑똑 고사리 꺾는 재미에 빠진 남편 멈출 줄을 모르네요. 라고. 아니 뭐 원래 고사리 꺾는 거겠지만 이제 고사리 손, 고사리 같은 손 얘기하니까 꺾는 데니까 갑자기 으악!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실제로 보면 뭐 예, 너무 귀엽죠. 예. 자, 여자애들입니다. 클락션.

여자 아이들 It's a collection 이었어요. 9252님은 꼭두 새벽부터 안방으로 쳐들어온 아이들 덕분에 벌써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단짠단짠 냉탕 열탕을 오가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뭐 아이들에게 양보하시고 예, 그들의 날이니까 힘내세요. 남편 출근 안 해서 아들 맡기고 오전 알바 가는데 아 깜빡하고 차 키를 안 챙긴 거예요. 다시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남편이랑 아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요즘 TV 안 보여주고 있는데 딱 걸린 거죠. 그래도 특별히 오늘만은 봐준다. 근데 또 이때 아빠가 아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1454님 가정에 평안히 함께 깃들기를 응원 드리면서 자, 이어지는 곡은 셀린 디온입니다. The Power of Love.

0: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외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3: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0: 와우
9: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인생은 와우프레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서민기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부모님께서 결혼 37주년을 맞이하셨어요. 두 분은 사내 연애를 했고 어머니께서 이르게 저를 가지신 터라 부랴부랴 예식 치르고 지하 셋방에서 신접 살림을 차리셨죠. 신혼여행은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고 육아휴직도 없던 시절이라 어머니께서는 남산만한 배로 9개월까지 출근을 했다고 하세요. 시간이 지나 저도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의 신혼여행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내와 의논해서 작은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년퇴직에 맞춰 여행 한번 보내드리자고. 그래서 그게 올 6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두 분 가시고 싶은 곳 국내든 국외든 뒤늦게 신혼여행 보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37주년. 네.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부모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그러면 지금 민기님은 어머니가 일찍 가주셨다고 하시니까 아직 마흔이 되기 전이신데 이렇게 신혼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자립에 성공하셨다는 얘기니까 부모님이 더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건강하셔서 어디든 여행 계획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달콤하고 행복한 허니문을 응원하면서 답장 전합니다.

하고 있었더니 직원이 알아서 맛있는 걸로 갖다 주겠다고 한 20분 정도 기다렸더니 남편 얼굴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스테이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 전에 퀴즈로 드렸던 토마호크가 아닐까 의심되는데 티본도 하긴 크려면 클 수 있죠. 네, 신혼여행 이야기여서 이어드렸고요. 5202님은 아기 천사가 먼저 찾아오는 바람에 남편과 10년을 살다가 4월 중순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좀 많이 드셨죠? 두 아이와 함께한 결혼식이라 더 특별했어요. 신혼여행은 아이들과 경주로 다녀왔고요. 남편,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예, 뭐 요즘엔 이런 집들 뭐 자주 찾아볼 수 있죠. 너무 사랑하니까 이미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고 조금 이제 형편이 피었을 때 다시 그렇게 하는 또 결혼 그대로 또 의미가 클 테니까 앞으로 훨씬 더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오늘 아침 들으면서 도시 탈출을 꿈꾸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신 3578님. 얼마 전에 커피 쿠폰에 당첨돼서 고마운 마음에 문자 또 보내봐요. 어느 식구처럼 부드러움에 찔려 마음이 환해졌어요. 꽃힘을 맞아도 좋을 것 같은 오늘 고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야, 부드러움에 찔려 마음이 환해졌다. 야, 너무 말되는데요. 뭐든지 껍질을 깨야 새 세상이 열리는 걸 테니까 모두 정말 고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Coldplay, Viva La Vida.

핑크와 펀의 프론트맨 네이트 루스가 함께한 Just Give Me A Reason 함께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1박 2일 동안 시어르신 모시는 집들이를 해야 해요. 워낙 멀리 살아서 이사 온 지 2년 만에 집들이를 하네요. 대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6035님께서 네. 힘드시겠지만 또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으면 또 그런 에너지 다 느껴지잖아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초록빛 가득한 휴양림으로 여행 가신 2369님 그곳에서 문자를 주셨는데 계곡의 물소리 또 뾰로롱 뾰로롱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꿀잠을 잤다고 아 이대로 딱 일주일만 더 지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아,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 네 행복하게 더 즐기시길 응원 드릴게요.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네, 노래는 던입니다. 빛이 나는 너에게.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한 오늘 아침 끝곡 벌써 들려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야, 이 곡 오랜만에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정도 오랜만인데 제목만 딱 들어도 앞에 그 전주가 생각이 날 만큼 반가운 노래네요. 이제 오늘 쉬시던 그러시지 못하던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도시에선 타인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우면 안 보고 손절해버리기 쉽죠. 하지만 촌에서는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봐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일 서로의 품앗이 없이는 농사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이나 싫은 사람을 다 쳐내고 피하기만 하는 인생이 과연 풍성할까요? 어지간한 분쟁도 묵묵히 견뎌내고 조금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사랑보다 더 끈끈해집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어, 안 돼, 안 돼. 시우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4: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5: MBC FM for you.
6: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7: on.
6: 경농의 스티온
7: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6: on.
7: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6: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7: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사회 어린이날 오늘 첫 곡은 그 Imagine Dragons의 노래를 아이들 목소리로 들어봤는데 One Boy's Children's Choir의 Believer라는 제목의 노래. 이 One Boy's 어린이 합창단이요. 2002년도 미국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 그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좀 특수한 그런 합창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02년이 3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 원년 멤버들은 이미 30대를 훌쩍 넘은 그런 나이가 됐을 거예요. 예. 지금 이 빌리버도 9년 전의 단원들이 지금은 어린이를 벗어난 지 한참 됐을 겁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으세요? 지금? 뭐 자녀 말고. 저는 제 주변에 진짜 귀해요. 초등학생 누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윤성환 PD의

0: 장녀 우리 윤수아. 예, 지금 초딩 3학년이에요. 이 친구가 가끔 방송국에 아빠 따로 놀러 오는데, 예,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를 보면은 제 눈을 못 마주쳐요. 그냥 수줍어가지고 아빠 그 저 뒤에 이렇게 숨고 뭐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이문세 아저씨 보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잘해주거든요. 뭐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쭈삐쭈삐 그냥 뭐 심드렁하게 받는 것 같더니, 또 이제 그거 이제 집에 가면 혼자 또 막 저 숨겨놓고 소중하게, 그런 수화를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일하네요. 아유,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초등학생들의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직접 부모가 대신 써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이문세 아저씨와 소통한다 하는 초딩들만 들어와 주세요. 어? 아저씨 말 듣고 있어요? 초딩들?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혹시 어딜 가고 있나? 아니면 무슨 뭐 재미난 일을 하고 있나? 어떤 걸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뭐 낱낱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면 돼요. 보내는 방법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시고, 예,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본인 소개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지낼 예정이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써주시고 노래 제목을 써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샵 8000번이에요. 짧은 글이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인데, 이거는 부모님이 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구 써주시고, 소개된 분이나 소개 안 된 분들이나 이 초딩들이 직접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오늘 바나나 우유 100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청난 거다. 이 정도면 100명 안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 물에다가 낚싯대만 이렇게 들이우세요. 이게 물 반 고기 반일 테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미아 초등학교 1학년 오시후입니다. 오늘 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셨네. 시우가. 아유, 신청곡은 아직 안 보냈고. 어쨌든 그럼 바나나 우유 하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생일 축하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저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오뚜기.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장나비, 예. 2년 전 콘서트 그 셋 리스트에 썼던 곡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동요로 이 노래 모르는 아마 초딩들은 없을 것 같아서, 예. 잔나비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네. 2024년 잔나비 콘서트 실황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들하고 뭐 문자로나마 소통하고 싶어서 그 어린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야, 대부분. 아니, 7살짜리가 어떻게 문자를 했죠? 7살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엄마들이 대신 옆에서 그냥 문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지 되는데 엄마들이 나선단 말이야. 이게 제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예. 맞춤법 틀려도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휴대폰 잠시 빌려주시거나 하세요. 아니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휴대폰 갖고 있죠? 수화 갖고 있어? 수화 있어?
1: 친구들 많아요.
0: 수화 친구들은 있고 수화는 아직 없어. 그래. 그러니까 반반이야. 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있거나 없거나.

뭐 있는 친구들은 벌써 이미 뭐 그 기능을 다 알고 있죠. 서울 안평초등학교 5학년 임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어린이날 선물로 게임기 받고요. 지금 가족 여행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방송까지 연결됐으니 얼마나 좋겠어. 소윤 날아갈 듯? 그렇죠. 신청하신 BTS 다이너마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해드린 대로 그거 알죠? 바나나 우유 네, 챙겨드릴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효동 초등학교 박민준인데요.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라 저 위로해 주세요. 뭘 위로해 줘. 뭐 얼마나 사셨다고. 신청곡은 회전목마입니다. 자이언티 원슈타인이 함께 부른. 예, 가요.

회전목마, 인생은 회전목마. 자이언티와 원슈타인이 노래한 거고요. 그 어린이 박민준 군이 신청한 노래였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 샵 8000번으로 도착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진짜 이야 살아있네. 방송이 아주 살아있네. 오늘 이거 생방송 뭐 티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지금 어딘가 뭔가 좀 움직이면서 또는 집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이문세인데 누군지는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이, 아, DJ지, 진짜. 뭐 하는 이문세인지 알고는 있나? 그 부모님들이 슬쩍 그냥, 예, 그냥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라는 거. 대전 외삼 초등학교 6학년에 김류효 어린이 그리고 경주 금장초등학교 5학년에 김준영 어린이 또 부산 대저중앙초등학교 1학년 5반 42번 최유성 어린이도 신청한 그리고 이문세 아저씨 저는 영중초등학교 4학년 김하진이에요. 울산에서 서울 가는 길인데 엄마가 차에서 유튜브 보지 말래서 문자 보내요. 바나나 우유 주세요.

근데 이 김하진 어린이는 이문세를 새를 어이로 하지 않았고 아이로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잡새인 줄 알고 지금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저랑 소통했어요. 아빠 차 타고 할머니네 가고 있는 5학년 최윤아 어린이 등 이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구나. 그래요. 이게 전 국민이 다 좋아하네요.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많았어요.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지컷 선반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청곡을 받고 있는 오늘 104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마련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 잠시 뒤를 미루고 오늘은 어린이들 위주의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 류의 음악을 선호하나? 뭐 그런 걸 간접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애가 진짜 이렇게 많이 컸어? 이런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관초등학교 4학년 임서현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엄마가 선물도 안 주고 할머니 집에 가요. 저 좀 화나요. 예, 블랙핑크의 뛰어를 신청하셨고, 또 한 분 이문세 아저씨, 용정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이 오늘 압도적인데, 4학년 4반 1번인 강하라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 정말 기뻐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신청곡 붉은 노을. 야, 가만있어 봐. 붉은 노을 누구 버전인 거가 안 나왔는데, 붉은 노을이 이게 이문세 버전인 게 빅뱅 버전인 게 이걸 안 썼네. 어? 하라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부모님한테 언지를 받았겠지. 이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존재감을 아무래도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문세 버전으로 붉은 노을, 예, 신청곡 들어갑니다.

뛰어. 임서현 어린이의 신청곡 블랙핑크의 뛰어 들으셨습니다. 아유 재밌다.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줄넘기 할 때 이 노래 뛰면서 딱이라고 리듬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하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 뛰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붉은 노을 빅뱅 버전이 아니었다고 삐진 분도 계시고 역시 이 노래는 오리지널로 들어야죠 한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하여튼 야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곡 초등학교 6학년의 김강민 어린이. 요즘 제가 게임만 해서 엄마가 슬퍼해요. 저도 사춘기라서 짜증 자꾸 나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이문세 아저씨 잘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우선 그러면 검색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끝났어. 검색했더니 뭐 예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죠. 아이고 참 초등학생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쨌든 지금 바나나 우유 100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그냥 걸치기만 해도 바나나 우유가 배달이 되는데 신청곡은 물론이고 그냥

신청하셨는데 방송은 안 나갔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바나나 우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것도 경쟁률이 좀 오늘 있는데 아 이게 천 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어서 모르겠다. 반곡 초등학교 3학년의 이신우예요. 어린이날 기념으로 제주도 왔어요. 처음 먹어본 갈치회가 참 맛있었지만 여행을 가면 항상 집이 그리워져요. 이신우. 야,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행이야. 그 집이 있잖아. 항상 집이 그립잖아. 그 집이 영원히 나의 집은 아니야. 그런지 더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될 거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행의 일정을 그냥 치르는 거란다. 신우야, 그나저나 왜 신청곡을 안 해? 신청곡 없이 그냥 툭 자신의 얘기만 하고 끝났어. 저는 얼마 전에 김해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안남초등학교 4학년 김도윤입니다. 4학년 친구들이 오늘 많이 출석하는데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한 페이지가 될게 신청합니다. 좋아요. 한 페이지 될게.

초등학교 4학년 2반의 김선유입니다. 지금 집에서 해남 공룡박물관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은 큐어 내 이름 맑음입니다. 내 이름 맑음인데 나 이게 처음 듣는 무슨 팀 이름이 QWER의 내 이름 맑음이라는 곡이랍니다. 야 이제 제가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선유의 신청곡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찾기 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동요들을 많이 듣고 또 부르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요 없어요? 아 대광초등학교 3학년 3반 김설입니다. 대광초등학교 김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늦잠을 잤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요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야 동요 한 곡 들어왔네. 이 노래 듣고 QWER의 내 이름 맑음까지 가겠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 골뱅이.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16: 야, 진짜 아이브는 뭐 소통령이네요. 아이브 신청곡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어린이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예. 수원 영덕초등학교 5학년의 서은솔 대표를 받으세요. 저는 야구장 가고 있어요. 저는 야구는 KT 팬이고요. 가수는 아이브 팬이에요. 그래서 아이브의 뱅뱅 신청합니다.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도 행복하고 어린이 덕분에 어른도 참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함께해 주신 어린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부터 난 무슨 낙으로 사나? 어린 친구들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또 만나요. 틈틈이.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문세 아저씨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 박람회 마른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 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주방공 김신영입니다. 1155번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날 때 특징이라고 하는데 다들 비슷한가 봐요. 부모님께 혼날 때 특징, 고개 숙이고 바닥 무늬 분석.

벽지 보면은 매지가이가 싹 일어나죠. 스킬이 뭐 나날이 늘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연휴 끝자락이라 많이 예민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큰 소리 없이 마지막까지 스마일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왕국 김신영입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화사의 So Cute. 예, So Cute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고요. 예, 간병목로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시내길 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날 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0: 저는 항상 이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어디 눈을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아래로 보면은 바닥이 어 이런 색깔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예 어 약간 다이아몬드 색깔이었네 우리 집 바닥 예 이런 거 있었고 아니면 고개 너무 숙이지 마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 할 때는 이제 멀리 이제 벽지 보면 매지가이로 막 이제 별 모양도 만들어 보고 예 이게 사람처럼 다가와 보고 이런 게 또 있죠 예 어, 슬픈 연기는 일단 저희는 예. 우리는 메소드 국가예요. 예, 연기는 잘한다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또 날인지라 어린이 친구들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2351번님 안녕하세요. 내선초등학교 6학년 1반 박동희입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용돈을 받았는데 엄마가 다 뺏어갔어요. 신청곡은 BTS의 버터요. 라고 버터처럼 미끄러졌구나 돈이. 그럴 때는 우리 동희군 반은 동희군이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끝까지, 예, 끝까지, 만약에 5만 원을 받았어. 굉장히 큰 돈이죠? 5만 원 받았으면은 3만 원은 엄마 주고, 어, 동희군이, 예, 2만 원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 또 말씀드리고요. 0212번님, 안녕하세요. 부산 양정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준혁입니다. 어, 캠핑을 마치고 집을 가고 있는데요. 아빠가 노래는 안 틀어주고 라디오만 틀어줘요. 빅뱅의 거짓말 듣고 싶어요. 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 5학년인데, 오, 빅뱅의 거짓말을 좋아하는구나. 이 2007년 곡이면은 태어나기 전이구나. 예. 또, 코첼라도 있고 해가지고, 예. 또 다시 한번 빅뱅 노래. 빅뱅 노래는 또 영원하죠. 예. 그리고 지민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되고 싶은 19살 고3 지민입니다. 아, 마지막 어린이날이라 기대를 했지만 선물을 못 받아서 조금 속상합니다. 제 신청곡은 칠공주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신청곡 다양하네. 지민군, 예, 지민양, 응?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은, 예, 양심껏 안 받아도 돼요. 나를 위해서, 예, 지민이가 지민이를 위해서, 지민이 용돈을 털어가지고, 지민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야, 어린이날 오케이. 근데, 부모님께 뭐 말하지 말자. 예, 19이면은 부모님 지금, 예, 지금 심란하다. 예,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또 한 살 더 먹으면은, 예, 또, 파이팅 넘치는 청춘이 또 다가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오네요. 요즘 가장 핫한 대세 그룹이죠. 코르티스. 코르티스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돌이.
1: 네.
0: 예, 집순이.
2: 네.
0: 오늘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동심 가득하게. 예. 딕션 또박또박 하면서, 어, 선물 소개 한번 가볼게요. 만화 주인공 느낌으로다가, 예, 준비됐나요?
3: 준비됐어요.
0: 시작할까요?
3: 시작할게요.
0: 저기 죄송하지만, 한번 맞춰볼게요. 정호의 이만국 1, 2밖에 하는 그분들 모셔봤어요.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4: 도드라 만돈,
5: 우덕진 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멕시칸,
6: 롯데 렌터카,
7: 뿌리나무 열생와사비 주비푸드,
0: 미래 에셋증권,
8: 오뚜기 카레,
9: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유동 골뱅이,
10: 백조 싱크,
11: 당진시청,
0: 감사합니다요!
1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8: 나왔어.
17: 우리 남편 도드람
19: 우리 가족 도드람
9: 듣는데요 도드람
1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9년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왕대박 잔치 선물 쏴부러! 오늘이 무슨 날? 바로 어린이날. 그래서 찌찌한 제작진과는 다르게 마음도 크고 몸도 커진 우리 신양 이모가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더워지는 날씨에 딱 아이스크림 쿠폰. 신양 이모처럼 한 번에 10개 먹으면 큰일 나요. 햄버거 세트 쿠폰, 빵, 케이크 골라 담으세요. 베이커리 교환권. 나이스! 아이스크림 쿠폰, 햄버거 세트, 베이커리 교환권, 요 선물 3종 세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저와 이제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오늘이 또 어린이날인 만큼 우리네 동심을 한번 살려보자 라는 마음으로다가 오늘은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동요 이어 부르기. 저 김신영이와 관련된 문제를, 아니군요. 예, 동요를, 예,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1분 안에 5문제 이상을 맞추면은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패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많은 7살 어린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린 친구들도 대환영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아,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그래요, 아빠가 노래는 틀어주지 않고 맨날 라디오만 틀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아마 우리 준혁군도 좋아할 거예요. 빅뱅의 거짓말, 그리고 아이브의 오브 더 레코드. 4248번님의 신청곡이네요.

셨고요. 왕대박잔치 선물 수업으로 어린이날 특집으로 예, 동요 이어부르기 6에 맞춰지면은 선물 3종 세트 보내드리죠. 아이스크림 쿠폰, 햄버거 세트 쿠폰, 그리고 베이커리 교환권까지. 아, 지금 참가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우님, 10살 아들이 노래는 부르기 싫다고 다른 거 하면은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물어봐달래요. 크죠?

0: 5920번님, 아들이랑 공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놀러 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 동요 전문가예요. 완전히요. 전화 주세요. 이라고. 우리 또 동전께서, 동요 전문가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329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초등학교 6학년 윤강현이에요. 다리를 다쳐서 못 바라고 있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도전하고 싶어요. 라고. 어머, 6학년인데. 우리 조카랑 어떻게 동갑인데 이렇게 다르지? 깜짝 놀랐네. 우리 이석윤 씨. 어릴 때 동요대회 나가서 이쁜 어린이상을 탔는데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0001번님.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짜장면집을 해서 어린이날 놀러 못 갔어요. 아, 그렇겠다. 와, 근데 약간 저는 짜장면집 리스펙이었거든요. 짜장면집 문방구, 슈퍼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러를 못 가는구나. 이제는 애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귀찮아서 안 간대요. 내 마음은 어린인데 신영님 제가 동요를 한번 불어볼랍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우리 6학년 효도 우리 윤강현 어린이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자, 얼마나 놀고 싶을까? 지금 6학년이면 한참 이제 뛰어다닐 텐데. 자, 강현군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정우의 망국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뒤에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만 꺼달라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0: 네. 자,
1: 네?
0: 스피커폰 안 되고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1: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윤관현입니다.
0: 예, 우리 강현구, 뭐 하다가
1: 네?
0: 다친 거예요, 다리를?
1: 저거 나무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0: 나무에 부딪혔다고요? 뛰다가?
1: 아, 네.
0: 자전거 타다가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도망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1: 저렇게 넘어져서 다쳤어요.
0: 아이고, 세상에나. 그럼 약간, 뛰는 거 좋아하면 요즘 축구 좋아해요? 아니면 뭐 좋아해요?
1: 저 달리기 좋아해요.
0: 달리기 좋아하는구나. 그 요즘에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1: 네.
0: 스포츠 해요? 스포츠?
1: 그런 건안 해요.
0: 그런 거안 하는구나.
1: 네.
0: 아니, 우리 강현이는 우리 또 변성기가 왔나 봐요.
1: 잘 모르겠어요, 아직.
0: 아직 모르겠구나. 살짝 목소리가 두껍긴 한데 멋있다. 예.
1: 아, 네.
0: 그러면 우리 강현이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그룹 있어요?
1: 네?
0: 강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혹시?
1: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아이고. 그러면 이모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신영 이모가?
1: 네.
0: 아, 강현이. 사회생활 잘하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동요 이어 부르기 퀴즈 할 거예요.
1: 네.
0: 네. 노래 못 불러도 되니까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 네.
0: 네. 자, 준비하시고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자, 시작!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1: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0: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1: 피곤하신 나라니?
0: 아, 자, 바로 갈게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1: 새콤, 네?
0: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1: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하지요.
0: 오케이. 노는 게 제일 좋아.
1: 친구들 모여라.
0: 오케이. 그 다음에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1: 꼬.
0: 꼬물꼬물 헤엄치다.
1: 아싸리가 쑥, 아싸리가 쑥,
0: 오케이.
1: 말.
0: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1: 노란 나비, 흰 나비.
0: 오케이. 다섯 번째 성공. 우리 강현군
1: 네?
0: 성공했어. 성공했어.
1: 네?
0: 못 줄까봐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생각이 갑자기 잘안 나죠?
1: 네.
0: 맞아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저 엄마 좋아하세요, 옆에서?
1: 네?
0: 엄마가 옆에서 제일 좋아해요?
1: 네.
0: 강연이 맞춰서? 그러면은 또, 사실 어린이날 놀고 싶은데, 어디도 못 가고,

0: 또 힘들 텐데 거기다가 또 이제 엄마가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했잖아요, 강현 군이.
1: 네.
0: 예,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
1: 엄마 사랑해요.
0: 됐어, 됐어. 그럼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이 정도면은 진짜 예쁜 거예요. 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난 거지 뭐. 우리 강현군,
1: 네.
0: 예, 다리 얼른 낫고요. 저희가 선물 푸짐하게 보내드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1: 저 스무공 세븐틴이요.
0: 세븐틴에?
1: 스무공이요.
0: 아, 손오공.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드려드릴게요.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와, 그래도 6학년인데 사랑한다는 건 진짜 예쁜 말이다. 예. 세븐틴의 손오공 듣고 올게요.

0: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6: 와우
5: 습지컷 선반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바로 최다의 캐치캐치였는데요. 이 노래도 역시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7877번님, 안녕하세요. 도레울 초등학교를 다니는 5학년 박한별입니다. 제가 인형뽑기 매니아여가지고 지금 월미도에서 인형뽑기 갈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인형뽑기 해가지고 오늘도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신청곡 예나의 캐치캐치 신청할게요 라고. 아, 월미도 오면은 이 친구는 뭐 놀 줄 아는 친구예요. 예, 바이킹 탈 수 있나? 좀, 근데 이게 키가 또 있으니까 요즘 5학년이면 뭐, 예, 내 키보다 더 크지 않을까. 예, 조금만 해요. 그래도 인형뽑기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예, 그 늘 데 없으니까, 예, 찌끔만 해요. 그리고 3299번님, 안녕하세요. 방금 퀴즈를 푼 강현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변성기에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세븐틴을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곡도 틀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아, 효자네. 그리고 6학년이고 약간은 이제 사춘기가 올랑말랑할 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현이 엄마 잘 키웠다. 예,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우리 최경문 씨가 6학년 남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리액션입니다. 잘 키우신 거예요. 그럼요. 예, 또 육아하면 우리 정희 선생님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최희연님.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고 선물도 안 주고 교수님이 과제 선물만 줍니다. 오늘 놀자고 못하고 과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의 맛인가요, 신디? 아유, 그럼요. 이제 20살이면 뭘 바랍니까? 이제는 책임을 지고 사는, 나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보통 저기 해외 나가면은 고 이때부터 저기 독립한다고. 예. 독립심을 키우자. 예. 어린이날. 예. 저도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저는 어린이날에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예. 그럼 뭐 합니까? 신영이가 신영이에게 선물을, 예, 신발 선물 주잖아요. 그럼 됐다 말씀드리고요. 0461번님. 저는 이제 청소년이 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제 아쉬운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노래. 어? 찰리 푸스의 라잇 스위치 틀어 주세요. 제발요라고. 야, 요 정도면 이제 팝이 들어올 시기다. 예, 요 정도면은, 그렇죠.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천지 차이죠. 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이 제일 힘들고, 고되고, 예, 빨리 어른도 되고 싶다가, 다시 어린 친구들이 막 태권도 도복 입고 돌아다니면은, 그래, 나도.

저태가 있었구나. 자식들 마음껏 놀거라. 약간 이런 느낌. 예. 아, 예. 오케이. 예. 찰리 푸스. 예. 그리고 우리 0703부님.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면은 안 살 것 같지만 더 싸우는 것 같아요. 고2 딸은 자기도 어린이날 선물 챙겨달래요. 아, 라고. 아, 그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 예. 저희 집도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예. 저 3, 4랑 저랑 나이 차이가 그래도 한 9살, 12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저희 집은 예, 압도적으로 예, 압도적 권위가 있었고요. 아, 근데 싸울 수도 있어요. 예. 엄마, 엄마는 그럼 뭐야? 나는 뭐야?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 엄마한테 나중에 놀러 갈 때 돈 더 받으려면 오늘 하루만 참자. 예,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4067번님. 안녕하세요. 신디 이모. 아, 이모. 아, 아깝다. 이모, 이모. 이모만 아니었어도, 아,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모. 아, 아깝다. 자, 저 2주 뒤에 수학여행 가요. 좋겠죠? 그리고 6월달인가? 본액도 정규 나온다는데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말인데 본액도 아이필그 신청해주세요. 본액도 파이팅! 이라고. 야, 이 정도면은 예, 본액도가 알아야 돼요. 이 정도면은 우리 본액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석윤 씨, 아까도 계속 지금 나 동요 잘 부른다 하셨던 분이에요. 어른이들을 위한 노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7080 로라장 런던 나이트. 아, 함께 틀어주세요. 라고. 아,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트. 그렇죠. 뭐, 어른이 날이에요, 사실은. 예. 아직 어린이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른이 날이지, 뭐. 예. 그렇다면 노래는 두 곡 나갈게요. 지금 고민 많이 되는데. 그래요, 예. 작년 이맘때 좋아했던, 예, 지금은 청소년이 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요 노래를 제발요. 라고 했죠. 찰리 푸스의 라이 스위치. 그리고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트. 듣고 올게요.

네, 찰리푸스의 라이스 위치,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트 두 곡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른이들이 급 신났어요. 우리 0200모님 런던 나이트 어찌구 저찌구 어찌구 저찌구 런던 나이트 신나 신나 이거지 이거 라고 하셨고요. 우리 0202모님 담당 왜 이러 돼지 엄마 박지성 생각이 난다. 이 엉자도 있었잖아요. 강효동도 있었고. 예, 아직도 기억나. 메뚜기. 메뚜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미영 씨 지금 신났다. 이제 할렘 디자이어 이어가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아, 예, 이 노래도 런던 보이즈의 노래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예,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트도 있고. 예, 요것도 있는데 저는 할렘 디자이어 파입니다. 예, 할렘 디자이어 요 노래 좋고요. 예, 그리고 우리 4788

8번님. 신디, 저는 어릴 때 종합과자 선물 세트가 최고였어요. 맞아요. 4남매가 다 같이 먹기 때문에 전쟁이었죠. 유리의 상자에 아름다운 세상 신청합니다. 라고. 그렇죠. 이게 종합과자 선물 세트라고. 종합 그냥 과자 세트예요. 과자 세트. 과자 상자인데 이게 버스 모양도 있고 자동차 모양도 있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예 1인 1 가구로 가면은 너무 좋으련만 또 그때는 또 우리 때는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예 형제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과자가 섞여 있는데 저는 약간 짭짤한 과자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단 과자 코코넛 과자 있죠. 그 과자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거를 빨리 먹으려고 일단은 오빠한테 줘요. 나눠요. 또 반반씩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사이좋게 나누는 척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먹죠. 예. 초콜릿 이불에 다 묻고 이제 일어나면 혼나고. 예. 아, 경쟁이 치열했다. 예.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삶을 이겨냈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6848번님. 신영이모, 저는 안평초등학교 5학년 임소윤입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물회를 사러 속초에 가고 있어요. 물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우리 소윤이가 먹을 줄 아는구나. 엄마가 차에서 딱 10분만 게임하라고 했는데 방송 타면 시간 20분 더 늘려준다고 했어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이모. 제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는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도 꼭 틀어주세요. 그래야 엄마가 기분이가 좋아져요. 이모만 믿을게요 라고. 아 요즘 친구들은 엄마랑 거래를 할 줄 아네. 예, 내 고왕이다. 그렇다면 저기 할렘 디자이어 한번 쫙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도까지 들 수 있나요 혹시? 아 시간이 좀 아 그러면은 데스파시도 가죠. 예 데스파시도 먼저 가고 우리 소윤이 20분 정도 예 저 게임 더 하고 저희는 광고를 좀 더 듣고 올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골뱅이.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겹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국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2: 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우리 강영자 씨가 에구 애들 노래 들려줘야 되는데 애들아 미안해 미안해 라고. 아, 다 똑같죠. 예, 음악이 애들 노래 어른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음악은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2부 끝곡은요, 어린이날이지만 어른이 날도 있습니다. 예, 바로 런던 보이즈 할렘 디자이어. Let's go!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에 코르디스와 함께 돌아옵니다. Let's go!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나비들이 악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미네랄인데 그게 악어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위험한 것 말고 더러운 것도 감수하는데요. 나비들은 종종 흙탕물 웅덩이 물을 마십니다. 이건 수컷 나비가 더 많이 하는데 웅덩이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정자에 저장한 후 암컷에게 전하고 다시 그게 유충에게 전해지죠. 부모가 이것저것 다 견뎌서 자식에게로 어린이날이라 더 각별한 숙명이

0: 네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하이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1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9: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1: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9: 하이퍼스.
12: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작합니다.
1: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후! 잠시 후에는요, 예, 대세 그룹이죠. 예, 코르티스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문화 선물 소개해주세요. 컴온!
3: 네.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명곡으로 꽉 찬 영화,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 저파 잭슨이 주연으로 참여해서 더욱 화제인 그 작품,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 마이클 예매권 드립니다. 후!
2: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오케이, 흐름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의의 망고 5월 상품 소개, 그리고 3, 4방께 하는 그분들 함께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수서 한물차우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부츠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기타 케어머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부츠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짧은 아니든 미라기

0: 찜질쌀통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코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0: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아니분드 트럭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살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3,4번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0: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샤브올베이
0: 방탄복지 에어니플
1: 슬림에이 다이어트 쉐보레
0: 현대해상화재보험
1: 한인제약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회관중
0: 동국제약 페라미큐
1: 땡큐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제가 데뷔 때부터 예 소문을 듣고 봤는데 역시나 예 왜냐 작사 작곡 안무 뮤직비디오 연출 스타일링까지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그룹이거든요. 예 이거 옛날 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예, 맞습니다. 옛날 말이고요. 요즘 말로는 영크크 그룹이다. 예 젠지스럽게 집어보며 자 오늘 라이브 오래에서는요 데뷔 후에 첫 컴백을 한 그룹이죠. 영 크리에이트 크루 영크크 콜티스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 엔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려놓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비로소 예 인사를 합니다. 콜티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먼저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안녕하세요 콜티스입니다.
0: 네 오늘 또 빵빠레까지. 자 우리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먼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쪽 카메라 예 봐주세요.
3: 안녕하세요 콜티스 제임스입니다.
0: 제임스.
4: 안녕하세요 콜티스 주훈입니다.
0: 네 주훈.
5: 안녕하세요 콜티스 마틴입니다.
0: 마틴.
6: 안녕하세요 콜티스 성현입니다.
0: 오케이.
7: 안녕하세요 콜티스 건우입니다.
0: 오케이. 예. 자 일단 이번 앨범 활동 첫 라디오가 정우의 망곡이 맞나요?
5: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0: 사실은 정화의 망곡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최초 단독 이런 거에 매니아예요. 그래서 아, 예, 무조건 최초나 단독 있을 때 이제 빵빠레가 터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5: 역시 신영 선배님.
0: 예, 코르티스라는 이름이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예, 무대를 많이 봤지만 네. 또 이름이 낯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팀 이름 소개 담당 누구십니까 혹시?
5: 제가 사실 데뷔 때부터
0: 아 마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5: 오랜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이게 사실 코르티스라는 이름이 알파벳으로 CORTIS인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영어의 그런 문장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네. 속담처럼 약간 네. 약간 phrase인데 Color outside the lines라는 의미 아, 그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오케이. 약간 선밖의 색

0: 색칠한다 이런 뜻인데
1: 아 선 밖에 색칠한다.
0: 네, 약간 뭔가 정해진 틀과 뭔가 규정된 그런 것들을 깨고 뭔가 우리만의 것을 찾아 나아가겠다. 약간 이런 뭔가 포부를 담은 한 문장인데 네. 거기서 이제 알파벳 여섯 글자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따와서
2: 뭔가 원래는 이제 막 단어 앞 글자를 따온다고
0: 그쵸, 이니셜
2: 적이 네. 많은데 네. 저희는 그냥 엄청 랜덤하게. 네. C O R T I S 이렇게 따서
1: 아예 그냥
0: 맞아요.
1: 랜덤으로
3: 네. 맞아요. 그거부터 네. 이제 Color Outside Line
0: 그렇죠 그렇죠 그거부터가
1: 아 그거부터 시작 자체가 사실 예 네. 뭐 얽매이는 틀 없이 그냥
0: 네.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우리들만의 네. 그냥 랜덤으로 가겠다
0: 맞아요 네. 마음대로 가겠다
1: 아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소개가 좀 필요한데 이제 코러스 멤버가 이제 다섯 분이잖아요
3: 네
1: 내 옆 사람을 다섯 글자로
4: 다섯 글자
1: 예 어필을 해주세요. 예. 예, 일단 제임스가 주훈을 다섯 글자로 설명을 해주시고 주훈이 마틴을 해주고 그리고 마틴이 성현을 해주고 또 성현이 또 마지막 건호까지 예 다섯 글자로 예. 자 처음 겪는 힘듦이에요. 예. 오. 어떻게 제임스 반대로 갈까요?
5: 반대로
1: 갈까요? 반대로
2: 갈까요? 반대로.
1: 아, 자.
6: 아, 좋다.
7: 아, 뭐야 좋다.
1: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0: 아, 뭐야, 예.
1: 자 그러면. 건호가 건호가 성현을 네
2: 알겠습니다
1: 네
2: 아 제가 먼저요
1: 네 건호가 생각하는 성현은 다섯 글자로 네
2: 저는
1: 네 반대로 갈까요 주윤 씨 건호 씨 어때요 반대로
2: 아 성현이를 할 줄 몰라서
1: 아 그러면
2: 저 제임스 형을 생각하고
1: 오케이 그러면 돼요. 제임스로 반대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자 우리 제임스가
0: 다행이다
1: 예 주훈을 자
5: 정말
1: 정말
5: 칠하다
1: 아 정말 칠하다
2: 정말 칠하다
1: 오예오
0: 오. 오.
1: 예. 오케이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2: 아, 예
1: 자 그러면 주훈이 받고
0: 제가 마틴
1: 예 이제 마틴을
8: 190 리다.
1: 아, 190 리더.
8: 190 리더.
1: 오케이. 예. 자.
5: 아, 정말
0: 얼마나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할 말이 없었어요.
1: 마틴이 나가라고.
2: 오케이.
1: 저 짜내고 짜냈어요. 정말 참기름 쫙 짜내듯이.
0: 짜낸 게 너무 멋있다.
1: 너무 멋있다. 예. 건호가 마지막으로 제임스에게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2: 머리가 멋져.
1: 머리가 멋져.
0: 오케이. 오케이.
2: 머리가 멋져.
5: 좋다.
2: 어제 더 잘랐거든요, 지금.
1: 아, 어제도 약간 코팅을 해가지고.
2: 네, 맞아요.
1: 오케이.
0: 멋있어,
2: 머리가 멋져.
1: 지금 정말 칠하다, 190 리더. 잘생긴 공구 너무 멋있다. 머리가 멋져. 이 공구 라인이 예, 확 왔다.
0: 여유력이 좀 딸려가지고.
1: 아, 아니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0: 아,
1: 그리고 팬덤 이름이 있어요. 그쵸?
0: 맞습니다.
1: 네, 바로 맞아요. 이제 코.
2: 맞습니다.
1: 네.
2: 코.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인지. 예? 코어라는 의미가
2: 이게
3: 일단 그 의미도 있고요.
0: 그 의미도
2: 네네.
0: 있죠.
2: 원래는 이제 코어가 C O R E
0: 그 네. 약간 중심.
1: 중심이잖아요.
2: 아, C O R E인데 저희는 C O E R 로 바꿔서
0: 약간 함께 하는 사람들,
8: 코르티스를 네. 하는 사람들.
1: 아~
2: 코어라는 게 약간 코워커 하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1: 그쵸, 그쵸, 그쵸.
2: 이런 뜻도 되니까
1: 네.
2: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3: 코르티스의 코어도 있고.
1: 그러니까 코르티스의 그 중심.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0: 맞습니다.
1: 그런 거고 지금 우리 코르티스의 팬 코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예.
2: 감사합니다.
1: 특히 이제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0: 아.
1: 예. 김길리 선수와 네. 이제 최가훈 선수가.
2: 네.
1: 예. 우리 최가훈 선수랑은 실제로 챌린지를 찍었어요.
2: 맞습니다.
0: 네.
2: 김길리 선수님하고도 같이 모두. 찍었어요.
1: 네. 두 분도.
2: 네.
1: 와. 진짜 근데 요즘에 사실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0: 네. 아 네. 맞아요. 네.
2: 저희 노래 듣고
1: 네.
2: 운동 되게 훈련 열심히
1: 맞아요.
2: 하고 있다고
0: 맞아요.
2: 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 너무 감사했어요.
0: 맞아요. 네. 사실, 네. 사실 저희가 약간 그 오찬에
1: 네네.
0: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1: 그때 예, 예.
0: 무대하러
1: 예.
0: 근데 거기서 정말 김길리 선수분도 그렇고
1: 네.
0: 최가훈 선수분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즐겨주셨는데 정말
2: 맞아요.
0: 그 저희 국가대표 쇼트트랙 부분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분들께서 정말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3: 네, 저랑 맡겨안고
2: 맡겨안고 예, 막 예. 모든 선수분들이 이렇게 예. 딱 이렇게 달려오면서
1: 마티라
2: 이렇게 달려오고
0: 남자 선수분들이 이렇게
1: 예.
0: 그러니까

0: 어 그러네. 예. 어 최가온 두쪽풀이 이젠 질려요. 청와대에서 기억나는 코르티스. 두쪽풀이 이겼다.
1: 두쪽풀이 이겼다.
2: 두쪽풀이 이겼다.
3: 이거 쉽지 않다.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2: 쉽지 않은데.
0: 저도 먹었던 두쪽풀인데. 네.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반대로 코르티스 이제 멤버분들이 어렸을 때 네. 누구를 보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꿨는지. 아, 네. 정말 만난다면 정말 김길리 최가온 선수처럼 와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존재 누구일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제임스? 제임스는 누구 팬이었어요?
4: 솔직히 스타일적으로.
0: 네, 스타일적으로.
4: 브래드 핏 되게 좋아했었어요.
2: 브래드 핏.
0: 네,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4: 브래드 핏. 역시 좀 되게 멋있죠. 멋있는 시절이 있더라고요.
0: 오, 있어요. 네, 네. 굉장한 리즈 시절이 있어요.
4: 아, 네. 그래서 그분도 보면서 네? 스타일링도 조금씩 바꾸고 조금 오.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0: 네. 브래드 피트는 뭐 영원한 네. 상징이 시그니처입니다. 아, 시그니처고. 어때요? 예?
5: 저는 네? 어렸을 때는 저스틴 비버.
0: 아, 저스틴 비버.
5: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
5: 저스틴 비버 막 무대하는 영상들 막 계속 유튜브를 찾아보고
1: 무대
5: 연습하고. 네. 사실 저희 다 저스틴 비버
0: 한 번씩. 저스틴 비버는 뭐 네, 사실은. 네. 네.
4: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네. 소녀시대였습니다. 선배님이었습니다.
0: 진짜요?
4: 네. 소녀시대 선배님. 와. 진짜 너무 센세이셔널.
0: 아기 때.
4: 네.
0: 정말 아기 때.
2: 요즘도 오. 들어요, 솔직히.
1: 네. 맞아요.
0: 네. 어렸을 때 들었던 좋아가지고. 음악들이 좋은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4: 진짜.
0: 특히도 많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지 마시 그랬어요. 네. 5765번님, 센세이셔널 소녀시대랑 짱친이라는
1: 식으로. 오, 씨. 네.
0: 완전. 네, 소녀시대도 찔끔했어요. 어릴 때 봐서, 네, 또 말씀드리고. 아, 아직 여러분들 소름 돋게 제가 본격적인 토크는 나누지 않았어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자, 정원의 왕국에 이제 시그니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포토 후토크.
1: 선포토 네, 후토크.
0: 포토를 먼저 찍어 놓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 예, 또 열렬하시고요. 그리고, 아, 또 토크는 또 음악적인 이야기, 예, 네. 또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임스부터.
1: 아, 좋습니다.
0: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자, 이쪽 카메라, 어디 카메라인가요? 예, 예. 이쪽, 저 무인 카메라, 예. 아니, 아니,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돼요,
2: 너무
0: 그대로.
2: 가까워요.
0: 거기로 가면 돼요. 지금 최초 아닙니까? 지금 최초입니다.
1: 아, 예. 얼굴이 있다만 이렇게 나왔어요.
0: 예, 바로 갑니다. 자, 춤은 내게 맡겨라. 내가 바로 코르티스의 댄싱 머신, 춤심 춤왕, 맏형, 제임스다. 하나, 둘, 셋! 오케이.
1: 뭔 표정이야 이거.
0: 브래드 피트가 헐리우드에서 찍을 때. 예. 아 그럼 우리 주은 갑니다. 아, 네. 예. 자 주은도 예. 요쪽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예. 요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아, 퀴즈 모델 출신 매력적인 입술의 주인공 그게 바로 나 코르티스의 주부기 주은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마틴 갑니다. 마틴. 자, 와우.
2: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0: 많이 올려야 됩니다.
2: 카메라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0: 자, 바로 갑니다. 2m 찌급 안 되는 큰 키, 작고 예쁜 두상까지. 내가 바로 코르티스의 마들 리더 마틴이다. 하나, 둘, 셋.
4: 뭐야?
0: 아 갑자기 손금을 보여주셨어요. 자, 손금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성현 갑니다. 제 자, 성현, 예, 자, 올려주세요. 예, 요쪽 카메라 맞죠? 아, 이 명당이에요. 성현입니다.
1: 성.
0: 자, 멤버들을 웃게 하는 코르티스의 우수죠. 그게 바로 나, 엔다, 코어들의 엄랑둥이. 성현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굉장히. 요즘스럽게 찍었어요.
2: 아 이게
1: 약간 저희 시그니처예요.
0: 아 그래요?
1: 이번 활동 시그니처예요.
0: 네. 아 이번 활동 시그니처예요? 네.
1: 가사에 팔랑기.
0: 아
5: 맞아요.
0: 팔랑기 하면 또 예 저 또한 마마지는데. 어 이거 한번 써먹어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호 갑니다. 예. 자 건호도 역시 이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알고 보면 당면 청사 신디의 체육 동생 그래 내가 바로 코어들의 마음을 헤엄치는 쌀밥 천사 건호다. 하나 둘 셋. 오케이.
1: 야. 체육동생.
0: 어,
1: 체육동생.
0: 체동이에요, 체동?
1: 네, 체동입니다.
0: 어, 어떤 운동하셨어요?
1: 저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다가.
0: 어, 진짜?
1: 이제 여기로 이거 준비하러 오면서 네. 수영을 좀

0: 두.
1: 그만뒀구나. 네. 아, 체육 동생들이 꽤 있습니다. 예. 채영도 있어요. 체육 형님들.
2: 아, 채영 형. 아, 형님들. 네, 뭐
1: 강호동 씨라든지. 아, 예. 아, 또 예, 우리 채동이들을 굉장히 또 예뻐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고 자,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쿼티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그린 그린이 나왔습니다. 컴온. 그린 그린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딱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건 이제 초록초록.
3: 그렇죠. 네, 초록초록. 네. 네.
1: 약간 뭐 청춘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3: 야, 네. 초록초록.
1: 예, 네.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린 그린이?
3: 이게
1: 네, 마틴.
3: 저희 타이틀곡이 레드레드인데 네? 사실 거기서 출발한 제목이에요.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좀 경계하는 것들, 좀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예, 예. 좀 레드레드.
1: 레드레드고.
3: 그리고 우리가 피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것들. 아, 그리고 예. 우리가 뭔가 해왔던 것들. 네. 이런 건 약간 그린 그린.
1: 그린 그린이다.
3: 그래서 약간 예. 뭔가 그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 앨범도 우리가 좋아하는 곡들 많이 담아놨고 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앨범이니까
1: 네.
3: 그리고 우리 뭔가 무대 같은 거를 상상하면서 많이 앨범을 작업했거든요.
1: 아, 예.
3: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의 앨범은 그린 그린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1: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2: 가야 돼. 예. 예.
3: 예. 그렇죠.
1: 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제 빨간불에 이제 멈추잖아요.
3: 네,
1: 좀 맞아요. 피하고 싶은
3: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 약간 멈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3: 맞아요.
1: 좀 들고.
3: 맞아요.
1: 예, 네, 그린이면은 그냥 바로 가야 되니까 내가 하는 그렇죠. 내가 가는 길로 가야 돼.
2: 그 가사 중에 네. Paint the town 초록색의 lights라는 가사가 있는데
1: 예, 예, 예.
2: 신호등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
3: 가자.
2: 가자.
1: 예, 네, 네. 우리 그냥 가자.
3: 예. 네. 가자.
2: 그걸 또 한 번 더 조금 약간 인용해서 불러와서 네.
1: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어제 사실은 앨범이 발매가 됐단
3: 말이에요.
2: 아, 네. 네.
1: 어제였단 말이에요. 5월 4일이 네,
3: 맞습니다.
1: 근데 발매 첫날에 제가 이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기사도 있어요. 예.
3: 오, 진짜요?
1: 약 아. 120만 장이 판매가 됐습니다. 오, 와!
3: 와!
1: 첫날부터!
3: 오, 왜 처음 몰랐어요. 철 몰랐어요. 네,
4: 모르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2: 첫날에 이 정도는
1: 첫날에 밀리언셀러예요. 첫날에.
2: 첫날에.
3: 와. 우리 1집 때는
4: 첫날 일주일에 40만 장이었어.
1: 아. 진짜?
4: 네. 네. 근데 와 첫날에 120만 장.
1: 첫날에 120만 장이면은 그간에 저는 사실 코르티스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안무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사실은 이제 단장 친구들이 있어요. 다 단장님들.
3: 아 진짜.
1: 네. 네. 최고의 이제 단장님들이 쫙 있는데 누나 왜 요즘에 코르티스 봤어? 네. 아니 못 봤는데 얘네 미쳤어.
3: 아 진짜요?
1: 아 진짜? 아 그래 뭔데? 아, 보이그룹 다섯 명인데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너무 잘해. 누나 한번 봐봐. 무대 너무 잘해 해서 사실은 그 소개를 듣고 제가 본 거예요.
3: 영광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보통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끼리의 그 편견들 있잖아요.
3: 네.
1: 막 키가 크거나 그러면 약간 무뎌지고 아, 그쵸, 약간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카메라든 뭐라든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3: 맞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거를 제가 저는 사실 코르티스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아.
1: 그런 이미지고.
3: 감사합니다.
1: 아 잠시만요. 진짜. 이런 문자 하나 왔어요. 우리 제임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5: 코 왔습니다.
1: 예?
5: 코르티스 사랑해요. 얼마 전 음악 방송 첫 1위 축하해요.
2: 예. 예.
5: 저 진짜 열심히 스밍하고 투표했어요.
1: 야. 오케이.
3: 감사합니다.
1: 대만 코어예요. 대만. 어, 대만에 야. 계시는 예 레드레드로 M 카운트다운 1위를.
3: 와, 맞습니다.
4: 첫 1위.
3: 최초 1위.
1: 오, 최초예요?
3: 최초 1위.
1: 예.
3: Let's go.
1: 아 최초. 예. 최초 1위예요?
3: 최초.
1: 어, 잠깐만. 코르티스가 최초 1위.
3: 저번 네. 활동 어, 때는 저희가 네. 1등은 아쉽게 못 했었는데.
1: 아 진짜?
3: 네. 네. 이번 레드레드로
2: 처음 했습니다.
1: 네. 왜 나는 한 거 같지? 예.

0: 맞아요.
1: 네. 그 되게 특이했어요.
0: 맞아요.
1: 그거부터가 사실은 성공개를 먼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타이틀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 그냥 타이틀이었죠.
0: 맞아요.
2: 타이틀 던져주고
3: 사실 저희 다섯 명도 그렇고 저희 팀에서도 저희 레이블에서도 너무 이 노래 확신이 많았어가지고 이거 그냥 타이틀로 먼저 때려박고 시작하자.
1: 어 때려박다. 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예 때려 부수다 때리다 때려박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것도 라이브로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 오늘 사실 성현 씨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도 사실 후두염이어서. 아,
4: 네. 솔직히 우리 다들
5: 안 좋죠.
1: 어제 안 좋죠.
4: 어제 릴리스 파티 해가지고
0: 맞아요. 무대
4: 앵콜을 정말 많이 했고
1: 네. 그냥 힘들어요.
0: 레드 세 번
5: 너무 신나가지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4: 네, 맞아요.
1: 또 1위도 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진짜 자 비염이랑
4: 아네 아, 맞아요.
0: 저도 비염 많이 날리죠.
1: 후두염으로 한 2주를 한번 고생을 해봐서 지금도 아직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멤버들이 성현 씨 파트를 나눠서 네, 예, 네. 나눠 부르기로 네. 네. 여러분 이것도 예. 최초 단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퀄리티스 멤버들 라이브석으로 예, 예. 또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Let's go.
1: 어, 또 성현 씨는 우리 또 팬분들을 위해서 예. 예.
6: 열심히
1: 무흐즈
6: 열심히 흔들어요.
1: 예. 열심히 흔들어 열심히 흔드는 걸로 무대를 다 때려 부수는 걸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시그니처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선포토 후토크는 했고 네. 하나는 엔딩 포즈입니다. 엔딩 포즈. 오케이.
6: 알겠습니다.
1: 오케이 준비됐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6: 네.
1: 네. 네. 네. 쿼리티스의 레드 라이브로 듣고 오시죠.
6: Let's go.

자, 엔딩 포즈 갑니다. 자, 크루티스. 3, 2, 1. 오케이. 자, 오케이. 우! 아, 잘 노네. 예, 잘 놀아요. 예. 크루티스의 레드레드. 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외면버 여러분들은 또 자리에, 예, 착석 부탁드리고. 3323번님이 역시 크루티스 라이브는 그린.

0: 팬이라고
1: 하고요.
0: 그거 3, 4번님 라이브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푸처앤섭 하고 있어요. 리듬이 중독적이네요.
2: 감사합니다.
0: 저는 진짜 이 노래를 감사합니다. 딱 들으면서 진짜 막 가고 싶었던 여행지 있죠.
3: 네.
0: 공항에 딱 내렸어요. 공항에 딱 내려서 렌트카 딱 차량을 딱 받고 이제 노래 처음에 부앙 틀 때 자유다 하면서 예. 아, 예. 문 찔끔 열어놓고 다 열어놓긴 좀 민망하니까 찔끔 열어놓고 예. 아, 우리 황대희 씨가 레드레드에서 도가니 사라지 맞죠?
3: 사리자고
0: 아, 도가니 사리자고 예. 가사는 누가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모 도가니가 더 시급한데 그러니까 도가니가 들어오긴 해요. 예. 누굽니까 도가니 사리자고
4: 도가니 사리자고
3: 예, 좀 섞여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도가니라는 단어가 있다가
0: 아니 우리 저
3: 쓰다가 좀 도가니 사리기까지가 나온 것 같아요.
0: 역시
3: 아,
0: 채동이에요. 예. 역시 도가니를 안다 또 말씀드리고
2: 도가니가 중요하긴
0: 해. 예. 어.
4: 아 사리면 안 되지.
2: 아, 사려야 사리 되죠.
3: 사리 사리
4: 가끔 헷갈립니다.
0: 도가니 사려야 돼.
4: 가끔 헷갈립니다.
0: 도가니 사리자고.
2: 좀 사야 될 것 같아.
5: 좀 사야 돼. 좀 사리 때.
0: 왜냐면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사리라고. 사리자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뭐?
1: 트리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린 와우 플러스 섭지컷 선반제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퍼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10: 잘했네.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예, 아, 일단 뭐 말해 뭐 합니까? 예, 발매 첫날에 120만 장이에요. 예, 첫날에 밀리언셀러, 예, 쿠르티스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왔고, 사실은 예, 정말 그 우리 조카들한테 예 부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쿠르티스의 그 인기를 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질문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또 멤버분들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네. 주은 씨부터.
11: 11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멤버별 파트 분배가 완벽해서 레드레드 피자판이라고 하던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작업했나요?
10: 어때요? 이게 사실 그 쿠르티스 멤버들 자체가 이제 다 되는데
11: 이런 게 있구나.
10: 예. 와, 근데 거의 비중이 진짜 피자판이네.
12: 진짜.
10: 예. 예.
13: 괜찮습니다.
10: 예.
13: 여기에 박아가지고.
10: 예. 어떻습니까? 이걸 약간은 염두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14: 하나도 염두를
13: 하지 않아요.
14: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10: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냥 분위기 맞는 사람대로.
14: 네.
13: 일단
11: 저희 프로듀서
13: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1: 네. 잘. 아 네. 이런 약간 그 가설 같은 게 막 음모론이 막.
10: 아 음모론이 좀 있구나.

0: 그거
1: 모스부호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2: 맞아요.
1: 네? 최근에 이렇게 스태프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3: 네?
1: 스태프분께서 어 이거 진짜냐 하면서 오. 저희 헤어 실장님인가 누군가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3: 네?
1: 이 레 저 그
2: 띵띵띵띵띵띵
3: 이게 레드
1: 모스부호다.
3: 아~
1: 그리고 그 모스부호가 빨간색을 의미하는 모스부호다.
2: 네. 해석하면은 레드.
1: 네. RDRD인가? RED인가?
2: RED.
1: 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2: 막 이것까지 근데... 해석한 하이브 막 이렇게 네. 나왔는데
1: 이것까지
3: 계획한
1: 비트
3: 아니에요?
2: 네, 절대 아니에요.
1: 절대
3: 아니에요.
1: 왜냐면 레드가 이후에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3: 아 네. 진짜?
1: 비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한 300번 수정하고
4: 네. 맞아요.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멜로디 원래 What's next? Nobody next me, me, me 막 이거였는데
3: 네?
1: 거기를 이제 red green green 네.
3: 아~
0: 그렇게 네. 똑똑하지 않습니다.
1: 그렇게 그러니까 똑똑하지 네. 않았습니다.
3: 우리가 너무 분명히 크로티스 뭐가 있을 거야.
4: 분명히 크로티스 뭔가.
3: 아 뭔가 있을 거야.
4: 일부러 했어요.
3: 이 친구는 선 밖으로 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모스보야.
5: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없어요. 제 네.
0: 생각보다. 네.
4: 근데
0: 생각보다 평범하다.
4: 가끔씩 또 그냥 냅둬요.
3: 아 그렇죠. 아,
4: 그거 어, 맞아요.
2: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4: 우리가 노렸어요.
2: 이렇게 했어요. 노렸어요.
3: 이렇게
1: 방금 얘기한 것도 사실 엠모로 아니고
3: 아,
2: 맞아요.
3: 네.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굉장히 옅은 미소만 지면 돼요. 네. 이 정도만 딱 지면 아 역시라는 생각을 하고 아, 우리 6611번님이 해석이 좋으면 코르티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다 합시다.
2: 네. 오케이. 그럴 때 많죠.
4: 맞아요. 네. 맞죠.
3: 예. 어, 이번에는 우리 또 채동 예 우리 건호 씨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47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레드인 만큼 우리 멤버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 것들 있나요?
3: 이게 사실 다섯 명이 모이잖아요.
4: 네. 오, 네.
3: 그리고 사실 두 명이 모여도 네. 안 맞을 때 진짜
4: 아,
3: 안 맞아요.
4: 맞죠.
3: 아,
4: 맞아요.
3: 형제들 간에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1: 맞아요.
3: 건데
1: 맞아요.
3: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건 안 돼. 아, 우리 건호는 어때요?
2: 저는 사실 원래는 숙소 생활을 같이 하면서
3: 네?
2: 이제 막 이제 뭐 서로 막 한 명마다 막 개인 성향이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좀 뭐 안 치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3: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2: 네. 네. 네. 전 처음에는 약간 아 이거 조금 레드인데 하다가
3: 네? 이제
2: 점점 가면서 저도 좀 그냥 뭐 바지 그냥 벗고 그대로 두고
3: 물들어
2: 네, 저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 같이 살게 된 것 같아서
1: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어
2: 지금은 레드가 아니긴 합니다.
1: 네, 저는 예. 활동기가 올 때마다 예, 예? 숙소가 난장판이 돼요.
2: 맞아요.
3: 네, 사실
1: 활동기일 때는 우리 숙소는 비활동기야.
3: 근데 저는 마틴
1: 네.
3: 저는 마틴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제가 말이 말하지고 있어요.
3: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1: 어, 이것도 코르티스의
5: 주 범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찔려가지고
1: 왜냐면 얘가 너무 절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2: 아니에요.
3: 카메라가 저쪽에
2: 저격을 했다.
4: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3: 네?
4: 또 다른 레드 하나 더 있긴
3: 어?
4: 해요.
3: 뭐 있어요?
5: 뭐지?
4: 이게 차 안에서
3: 아.
4: 휴대폰으로 음악을
3: 아.
4: 트는 게
3: 아.
4: 살짝 레드 느낌이에요.
3: 약간 혼자서 이제
4: 약간 네. 차라리
3: 네?
4: 스피커로 틀던가?
3: 네?
4: 차에 스피커로 틀던가? 아니면
3: 예?
4: 이어폰으로 틀던가? 하나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3: 아, 둘 중에 하나만
4: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아. 트니까
3: 예.
4: 살짝 레드더라고요.
3: 예? 마틴!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1: 왜 그랬냐면요.
3: 예, 마틴! 아, 이번에도 마틴! 오케이.
1: 제가 좀 사고 뭉친데 이게 이어폰을 안 들고 왔어요. 근데 또 그 스피커로 듣기에는 좀 부끄러운 노래 아니면
3: 진짜?
1: 약간 너무 시끄러운 노래
3: 시끄러운 노래
1: 약간
3: 네.
1: 그 매니저님 운전하시는데 방해될 것 같고 막 베이스 막
2: 안에 나오고 했다.
1: 네 저는 그래서 나름 약간 좀 이렇게라도 듣거나
3: 귀 안에다 이렇게 살짝 듣는구나
1: 듣다가 네.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네. 컵홀더에다 네. 꽂아놓고
3: 그렇죠 약간 조금 사운드 좀 있게
1: 네.
3: 아니 그러면 잘 잊어버려요 혹시 물건 잘 잊어버려요?
1: 저요? 저 네.
5: 아니, 오늘도 차에서 제가 네? 에어팟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 네.
5: 열어봤더니 한쪽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누구 거야 했더니 마틴 그거 내 거야.
3: 아, 놀라지도 않네.
1: 충전도 안 돼.
0: 맨날 핸드폰 충전도 안 해놓고.
3: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0: 맨날 제 거 빌렸습니다.

0: 아, 아, 노래 틀다 끊겨요.
1: 정말 주훈의 그 배터리를 항상 빌려주고.
2: 아니, 리더라서 다 완벽할 필요는 없죠.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0: 네, 하나만 잘하면 돼요.
1: 사람은 다 각자 저마다 하나인데요.
2: 뭐, 그래서 무대라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무대 너무 잘하잖아요. 네. 네, 말해 뭐합니까? 아, 여러분들의 무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예. 2322번님, 아, 오늘 마틴을 고발합니다. 코너.
0: 마고.
3: 그건 아예
1: 마고. 오늘 마고 코너네. 마고 코.
3: 예.
1: 그렇다면 마틴이 생각하는 예 코르티스 활동을 하면서 왜냐면 리더니까.
0: 네. 어, 거꾸로.
1: 이거는 레드레드다.
2: 이거 레드레드. 예.
0: 마틴이 고발하는 코르티스.
1: 예.
0: 어. 흔치 않은.
1: 아, 흔치 않다.
0: 흔치 않은.
1: 예.
2: 이게 사실 저도 원래 그러긴 했었는데
1: 네?
2: 이 좀 늦게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 그건 진짜 있어.
2: 늦게 내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1: 아, 오케이.
2: 네, 근데 이게 약간 원래 얼마, 저도 약간 좀
4: 얼마나 깨워도 안 일어나는 친구.
1: 잠이 많구나. 네.
0: 누구지?
2: 원래 약간 좀 저도 늦잠 자는 스타일이고
1: 네.
2: 뭔가 아 늦게 준비하고 늦게 내려가고.
1: 오케이.
2: 근데 저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1: 노력을 했다.
2: 바뀌려고?
1: 바뀌려고.
2: 근데 이 친구는
4: 정신으로
0: 노력을 안 한다.
1: 오케이.
4: 버텨 가는 거지.
1: 자, 정말 누가 봐도 주은이었거든요.
0: 아, 근데 이게
1: 자.
0: 매니저님이 깨워 주세요, 저.
1: 네, 그렇죠. 깨우겠죠. 예.
0: 깨워 주시고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항상 출발하기 막 한 1시간 전
1: 너무 일찍 깨는 그렇지, 그렇지.
0: 이거 좀 아깝잖아요.
1: 네. 아깝지.
0: 그래 가지고
1: 좀만 더 자 보자.
0: 30분만 더.
1: 30분만, 그렇지.
0: 하고 또 예. 자면은 나가기 10분 전이 돼 있더라고요.
1: 바로 직전까지 자잖아요. 예. 이게 사실 잠이 많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누가 들고 예. 일어나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못 깨요.
0: 예. 최근에 매니저님이 한번 성현이를 깨운 적이 있어요. 이게 육아하듯이 성현, 성현 일어나.
2: 아, 원래는 성현 일어나야 돼. 성현 일어나야 돼.
1: 일어나 이렇게.
2: 일어나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주은 쪽 방에서 깨우고 이렇게 돌아오더니 갑자기
1: 바쁘다.
3: 하나 둘
2: 벌떡 일어나.
1: 너무
3: 기억이 없어요.
1: 기억이 없죠. 네. 저도 그래요. 예.
2: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성현이 이렇게 일어나다
1: 힘이 그대로 빠지거든요. 예.
0: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아, 우리 코르티스 매니저님.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0: 슈퍼맨이 돌아왔다.
1: 정말 슈돌이다 또 말씀하시고. 아,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예, 우리 마틴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3346번님이에요.
2: 3346번님이 보내주셨고요.
1: 예?
2: BTS. 투바투 선배님들, BTS 선배님들, 투바투 선배님들, NF 선배님들까지 레드레드 챌린지 한 거 봤어요. 선배님들에게 예쁨 받는 코르티스의 비결은 뭔가요?
1: 아무리 같은 회사여도 사실은 챌린지를 부탁하거나 그게 약간 조금 멋졌거든요, 사실. 네, 약간 민망스럽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컴백마다 아니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주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4: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1: 예.
4: 좀 많이 마주치는 것 같은데
0: 항상 네. 노래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노래 좋다.
2: 네. 정말 이 뭐 BTS 선배님들도 그렇고 투바투 선배님들도 정말 카톡으로도 저희랑 대화 많이 하시고
1: 진짜
2: 그리고 또 엔하이픈 선배님들은 또 엘리베이터에서 네. 자주 뵈면 엔팀 선배님들도 그렇고
4: 요즘도 엔하이픈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챌린지 찍게 되는데 또 그 중에 저랑 동갑인 니키 또 친구로 돼가지고 엄청 잘 얘기는 나누고 있어요.
1: 얘기를 잘 나누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4: 사실
2: 최근에 좀 저희가 활동기가 겹치는 팀 하이브 팀들이 많았어가지고
1: 맞아.
0: 선배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두바투 선배님들도
2: 겹치게
0: 돼서 앵콜 라이브 때도 저희 한번
2: 물
0: 같이 있어달라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물 뿌려드리고
2: 제가 사실 1위 공약이 사실 선배님들 1위 공약이 그 챌린지 중에서 이렇게 물 맞으면서 노래하시는 챌린지가 있어요.
1: 네네네네.
2: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에서 하겠다 하신 거예요.
1: 그래 그게 이제 공약이었고
2: 그게 공약이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무대 남아 있으니까 저희 보고 뿌려달라
0: 이렇게 PD님이 주셔가지고
2: 연준 선배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고 PD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0: 저는 저한테 뿌린 신단 줄 알고 이러고 네. 있었는데 아, 네. 사실 나한테 뿌리라고
1: 여기 코르티스도 예. 약간 예. 비슷해요.
2: 아무튼 그래서 예. 뭔가 좀 투어스 선배님들도 뵙고 NIFN 선배님들 뭐 N팀 선배님들도 뵙고 하는데 정말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1: 예. 때로는 이런 그 약간 이 정도의 그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아, 서로 응원해 줄 수 있고 네,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있고
2: 의지도 되고
1: 예, 의지도 되고 예. 아니 그리고 어? 잠깐만 아, 제가 이 노래 좋아했거든요. 슈퍼 이끌리
3: 예.
1: 마그네틱 예. 어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데자부 어, 예. 어, 작사 작곡에 참여했었어요. 제임스와 이제 마틴이
4: 어, 네. 일단 안무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었는데
1: 아 진짜?
4: 이거 또 우리 작 이렇게 작곡하면서 네. 작업하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아, 이렇게
1: 노래 만들면서
4: 노래 만들면서 듣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안무
2: 아. 그래서 저희 PD님이랑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PD님께서 아 저거 찍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쵸, 제가 그쵸. 바로 핸드폰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어놨었던
1: 이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저는 아직도 못 따라해요.
2: 너무 찰떡인데 이러면서.
1: 그때는 예, 제가 항상 마그네틱이라고 얘기하고 맨날 슈퍼 이끌림이라고 해요. 슈퍼 이끌림.
2: 아, 그 중독적이죠. 그 라인.
1: 야, 이거 야, 라면 먹으려 그러면 슈퍼 이끌림. 계속해서 가지고 이거 많이 했었죠. 예.
2: 아,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러면 슈퍼 이끌림. 요거 요거. 마그네틱. 혹시 안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오케이 이끌림 라면 먹을래? 가자 슈퍼 이끌림 예예 이것도 있었다 예 아우
2: 노래 좋다
1: 그렇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우리들의 그 나만의 곡을 우리 팀의 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장점이에요 예 아, 내가 만든 노래를 감사합니다. 안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특장점이에요 예 어 일단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는 수록곡 매니아예요. 아, 수록곡을 아, 더 좋아해요. 아, 왜냐하면 아, 타이틀은 이미 가수 뭐 프로듀서 네. 그리고 A&R 팀 다 이제 조합적으로 만든 거지만 수록곡은 정말 철저하게 취향이거든요.
2: 아, 아 맞아요.
1: 예. 네. 그리고 수록곡들이 다 하나같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콘서트를 해야 된다. 네, 네. 딱 요렇게만이라도 딱 콘서트를 좀 보고 싶다. 예, 그리고 하나 놀랐던 게, 아, 예, 아,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 말하고, 노래 들라고, 이렇게. 시간상 없다고. 예, 최초 DJ 입막음. 예.
3: DJ 입막음. 아이고,
5: 어, 이것도 최초인가요?
1: 예, 최초고요. 우리 작가, 작가 이상 작가입니다, 여러분.
2: 다급해 보이신.
1: 예. SNS에 한번 가가지고
2: 네.
1: 예, 세게 악플 한번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곡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이제 TNT.
5: 맞습니다.
1: 예, 예. TNT. 예. 제임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이 곡은 뭔가 되게 우리 무대 아래서 살짝 모질이 같은데
1: yeah.
4: 무대 위에서 조금 되게 터뜨리고
1: 그렇죠. 뭐
4: 폭발적인 에너지 표현하게 되는 곡인데 진짜 뮤직비디오 되게 특이하게 찍어놔서
1: 약간 그 약간 스코틀랜드나 약간 영국의 국민영화들이 제일 많이 찍는 화법이거든요 연출법이
2: 어떻게 이걸 연습했지 아저씨
1: 어떻게 저 되게 좋아하는 연출법이에요
0: 아, 약간 그런 최초로 찍어주셨어요
2: 그러니까 진짜
1: 최초로 찍어주셨어요 예스 예 최초
2: 왜냐면 약간 그쪽 영화들에서 네, 많이 영감
4: 많이 영감 받아가지고
1: 제가 스타일도. 연출 전공이거든요 대학교 때
3: 아, 진짜요?
2: 와
3: 네.
1: 그래서 보니까 이거 완전 아. 우리나라의 연출법이 네. 아니고 이건 약간 스코틀랜드나 진짜 영국 스타일의 네.
2: 약간 같은 네. 영화를 생각하고
4: 그리고
2: 있는
4: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2: 스코틀랜드
4: 노래가 TNT다 보니까
1: 그렇죠
4: 최대한 뮤비 찍었을 때 뭔가 많은 사람 약간 사람 몰리는 걸로 약간 에너지감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1: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2: 그래서 사실 캠코더로 찍고 있긴 했어요
5: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2: 뮤비에 이제 네? 쓸 수 있는 그 돈이 제한돼 있잖아요.
0: 예산이
1: 그렇죠.
0: 있죠.
1: 예산이

0: 제안돼 있는데
1: 예.
0: 이제 오케이. 저희는 이 뮤비에서는 진짜 사람으로만 꽉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 해가지고
2: CG 없이 예. 진짜 사람 예. 한 500명으로
0: 엑스트라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래서 뮤비 보시면은 그 총 그 초수가 한 3분이 넘어가는데 어. 노래가 이제 2분 좀 넘어가고 한 50초가 크레딧
1: 와악 나오더라고요.
2: 데이원 출연 데이투 출연
0: 맞아요. 와.
1: 그래서 저는
2: 와 나온다
0: 500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진짜 열심히 뛰셨어요.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TNT부터가 다르다. 예, 아유, 다르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고
0: 감사합니다.
1: 아 이번 예 이게 대피곡이거든요. 예. 아사히
2: 아사히
1: 자 우리 준우 씨 곡 부탁드립니다.
0: 네 아사히는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아사히 볼에 좀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2: 맞아요.
0: 진짜 작업을 한 일주일 진짜? 내내 매일 아사히 볼을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곡까지 탄생하게 됐습니다.
1: 이런 그 창작성이 되게 독창적인 거예요. 아. 내가 꽂혀있던 그냥 먹는 건데 또 앨범을 넘으면 또 사랑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주제감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아. 맞아요. 예, 예.
4: 이 노래가 약간 특히 더 좋은 이유가 약간 뭔가 진짜 남 눈치 안 보고 가사 쓴 느낌이어
2: 가지고. 아, 네. 저희 다 이 노래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4: 예, 약간 되게 엉뚱하고 뭔가 처음 보면 약간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는데
1: 그러니까.
4: 약간 사실 그 맛인 거죠. 예.
2: 약간. 맞아요.
1: 그냥 엉뚱한 맛에 예. 엉뚱한 그 느낌에 그대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4: 맞아요. 그렇죠?
2: 네.
4: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1: 네. 그렇죠.
2: 그냥 느끼는 거죠.
1: 네.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현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5: 네. 네. 이이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
5: 아사히볼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쿠르티스. 평생 아사히볼 못 먹기, 삼시세끼 매일매일 아사히볼 먹기. 쿠르티스의 선택은?
1: 예? 그리고 성현이 지분, 성현이 참여 지분이 높던데 아사히볼을 좋아해서 더 열심히 작업을 했다 해서 25번님이 이렇게 길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5: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평생 아사히볼 먹기 대 평생 아사히볼 못 먹기 대 삼시세끼 매일매일 아사히볼 먹기 뭘 선택을 하실 건가요?
5: 사실 제가 그 작업하는 동안 이제 네? 마지막 날에 한 아사히볼을 두세 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1: 예.
5: 솔직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할 수 있다.
4: 예. 와.
1: 저도 코치만 그것만 먹어요. 예.
4: 저도.
1: 예.
2: 근데 이게 밥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가볍게 식사로 해결해도 되는 거죠.
4: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성현이가 그렇게 같은 걸 맨날 먹는 걸 처음 봤어요.
5: 네, 저는 진짜 같은 걸 맨날 못 먹어요.
1: 얘는 다른 거 먹는구나 원래. 네.
4: 얘는 그런 걸 못 하는데
1: 예.
4: 저도 약간 맛있는 거 있으면은 거의 꽂혀가지고
1: 끝까지 먹거든요.
4: 끝까지 먹거든요.
1: 맞아요. 근데
4: 성현 씨가 그러는 건 또 처음이었어.
1: 네. 그래서 아사히가 나왔다. 말씀하시고 저는 이렇게 영크크가 영크리에이트 크로우인지 몰랐었어요.
2: 진짜
0: 그러신 분이 꽤 계시네요.
1: 이번 계기로 안.
0: 네.
1: 이번 계기로 알았습니다. 네. 마티니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4: 네, 영크리에이트 크로우는요. 사실 저희가 이제 데뷔 날에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고 돌아와서 스튜디오에서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저희 기사들밖에 없어가지고 기사에 이제 뭐 코르티스 영크크 영크리에이터 크루 이렇게 적혀있고 뭐 엄성현 호잇도 있었고 뭐 감티남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과 뭔가 약간 좀 생각들을 조금 조합해가지고 뭔가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곡을 완성했어요.
3: 네. 맞습니다.
1: 진짜 저는 아예 모르는 저는 신조어를 잘 모르기도 하고
4: 저희도 잘 모르죠.
1: 솔직히 알려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4: 예.
1: 저희 이쯤에서 광고 바로 듣고 올게요.
6: 광고.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0: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7: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8: 푹 잤다.
7: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9: 우리 엄마 예쁜데?
10: 생약복합성분 함유 페라민Q.
7: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1: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판에서 쪄낸 모를 논에 심으면서 부르는 모 심는 소리입니다. 신명난 풍물 소리에 모내기의 고단함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2: 네, 오늘 라이브 오네요. 예, 데뷔 후 첫 컴백과 함께 정의를 찾아준 코르티스와 함께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지금 2분 45초 남았거든요.
13: 아이고,
12: 왓썹 찌끔만 들어볼까요? 왓썹 찌끔. 왓썹.
13: 예, 지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이.
12: 왓썹이 있고요.
13: 맞습니다.
12: 예. 그리고 저랑 진짜 우리 째째한 찌덕지는 마음이 안 맞거든요.
13: 네.
12: 처음으로 맞은 게 블루립스.
13: 아 블루립스.
12: 저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13: 감사합니다. 이걸 사실 제가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한 2022년도?
12: 진짜요?
13: 정말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작업을 했었는데, 이 곡이 이렇게 4년 만에 공개돼가지고 좀 되게
14: 4년 만에?
13: 4년 만에. 와. 그래서
14: 와,
12: 되게
13: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많이 수정하기도 했고 녹음도 다시 했고.
12: 코르티스가 되게 수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13: 진짜
12: 딱 느낌 오면 그대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13: 네,
14: 맞아요. 이제 원래 이 곡도 기타였다가
12: 네,
14: 이 일렉트릭 피아노로 바뀐 거.
13: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멤버들 녹음할 때 다들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일본 스튜디오에서 다들 감기에 걸려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다들 약간 좀
14: 쉬었어요.
13: 맛이 쉬어 있어요. 네.
12: 근데 그게 오히려, 되게
13: 그니까요.
14: 네. 잘 어울린.
13: 그게 되게 잘 어울려서.
12: 그래서 참 이 마지막 그 마무리, 그러니까 샌리스트 그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구성이 잘 돼 있다. 예, 아까 또 말씀드리고.
14: 감사합니다.
12: 아, 박예진 씨가 왓썹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고요. 아, 블루립스도 내 울음 버튼 곡.
14: 울음 버튼. 울음
12: 버튼. 제 최애곡 찝어줘서 고마워요. 일단 찝고 갑니다까지도 말씀드리고.
13: 감사합니다.
12: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 선생님들과 우리 코르티스를 사랑해주는 코어 분들께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한 세 글자로.
13: 세 글자? 네,
12: 세 글자로 따다다. 왜냐면 53초, 2초 남았거든요.
13: 야, 네. 빨리 빨리 해.
12: 자,
14: 빨리 빨리.
12: 네, 이번에는
13: 건우부터.
12: 네. 아, 네. 건우부터.
14: 세 글자.
12: 네, 세 글자입니다. 자,
14: 사랑해.
12: 오케이. 와.
14: 고마워.
12: 오케이.
13: 또 만나.
12: 또 만나.
14: I love you.
12: 오케이.
8: 화이팅.
12: 오케이. 자, 아, 오늘 정말 또 만나길 바라면서 예, 쿼리티스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은희만고 김신영.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르웨이의 만년설에는요, 씨앗 저장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각국에서 엄선한 가장 좋은 씨앗 300만여 종이 보관돼 있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지구 최후의 날을 위해서 마련해둔 거라고 해요. 대재앙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돼줄 거고요. 다음 인류에게는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주겠죠. 그만큼 씨앗을 보존하고 길러내는 일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의 소중한 씨앗들이 햇볕도 듬뿍 쬐고 한 뼘도 훌쩍 자라나길 영미 이모가 응원할게요. 5월 5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5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저는 근데 우리 그 두댕이분들, 우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린이날은 아이가 몇 살 때부터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딱콩이가 4살인데 아니, 내가 지금 뭐 선물 사주고 뭐 해봤자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때쯤 난 챙겨주고 싶은데 그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 아직까지는 제가 엄마가 좀 덜 됐나 봅니다. 이 쉬는 날 아 이제 뭐하고 놀아줘야 될까. 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쉬는 날인데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선물해줘야 되나, 이 걱정뿐이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뭐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몇 살 때부터 챙겨도 돼요. 뭐 우리 애는 뭐 몇 살까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를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 보호자님들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근황 전해주십시오. 어린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어른이들에게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팍팍팍 보내주시면 꼼꼼히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경사는 하루 쉬어가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꽉꽉 채워놨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집단지성 발휘할 준비 하고들 계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0: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탈취시켜놨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안녕입니다. 저희는 화사의 So Cute 듣고 올게요.

0: 정은하님, 영미 이모,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한소민이에요. 연휴라서 육지에 놀러 왔어요. 지금은 전주에서 강원도로 놀러 가는 중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노래 따라 부르며 가서 더 신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를 또 따라 부르면서 갔을까? 근데 기왕이면 제주도에서 왔으면 서울 구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전주에서 강원도 차가 많이 안 막히길 바라면서 아이스크림 쏠게요. 5번님, 남편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순댓국 맛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침대랑 한몸이고 싶었는데 순댓국에 간은 또 못 참죠. 배부르게 돌아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먹기 전, 어디를 가기 전까지는 생각이 많고 그냥 막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 저걸 꼭 해야 되나 저걸 꼭 먹어야 되나 하는데 막상 맛 한번 보셔요. 여기 못 참지. 여기다 그냥 세자는 다 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분이 다 만족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만족구. 6768번님,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빼고 빨간 날은 전부 장사예요. 유유,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면서 소분 작업 중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격려의 박수. 예. 그래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장 허드렛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심지어 그쵸? 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 테니까 시원하게 한 잔 때려주세요. 9944번님 김치전 부치면서 듣고 있어요. 김치전 한 번에 뒤집었다고 딸들이 옆에서 박수를 쳐서 상당히 부끄럽네요. 별것도 아니구만 민망스라고 했는데 이게 왜 별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저는 계란 후라이조차도 이걸 한 번에 못 뒤집어가지고 결국에 스크램블로 해서 먹고 막 그러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잡으시면 느끼실만 해요. 정선영님,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가족이랑 지하철 타고 아이파음몰에 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럼. 그리고 이 나이 때는 뭘 해도 다 기분 좋을 때야. 그리고 가족이랑 다 같이 지하철 타고 지금 놀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일단 아이스크림 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우리 정선영 친구가 아이파음몰에 간다고 하니까 노래도 아파트 요거 틀어드릴게요.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1: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나를 켜.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에 이어서 오마이걸의 돌핀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부터 일하는 분, 놀러가는 분들까지 두 대가 챙길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서준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두 댕이에요. 가족들과 다 함께 강원도로 캠핑을 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같이 자주 놀러 갈수 없을 것 같아 조금 고민돼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도 우리 가족 지금처럼 즐겁게 여행 가라고 해주세요. 세상에나. 너무 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서준 학생은 진짜 이 캠핑 매니아인가 보다. 오죽하면은 제가 못 가더라도 가족끼리라도 갈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여기다 소원을 비셨어. 알겠습니다. 우리 김서준 학생한테는 아이스크림 일단 쏠게요. 4662번님, 남친과 통영 사량도에 오징어 낚시 겸 캠핑 와서 두 대를 듣고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네요. 이쯤에서 남친 닮은 오징어 한 마리만 딱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굳이 오징어를 낚을 필요가 있나? 옆에 있다는데. 그래도 남친이랑 많이 친해지셨나 보다.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순덕님,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어린이날이랑 겹치는 바람에 선물은 매번 하나로 퉁쳐서 받아왔지만 투정 한번 안한 착한 아이랍니다. 딸 생일 축하해.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말 대꾸하는 횟수 좀 줄이렴. 그 생일 선물은 군말 없이 잘 맞는데, 계속 말 대꾸를 하는구나. 근데 말 대꾸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말 대꾸 한다고. 이런 거 자꾸 기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말잘 못하니까요. 아셨죠? 이상 제가 따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딸 생일 축하해. 김호중님, 5월 5일은 우리 부부 15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초등 딸둘 키우다 보니 저희 결혼기념일은 어린이날에 묻혀서 늘 뒷전이네요. 지금 캠핑 가는 길인데 차 뒤에 있는 딸들은 핸드폰 하고 있고 이 틈에 남편이랑 오붓하게 손잡아 보게 노래 좀 말랑말랑한 걸로 틀어줘 봐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15주년 결혼. 와, 진짜. 근데 또, 어린이날에 그럼 결혼식을 올리셨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말랑말랑한 노래 틀어드릴게요. 사연 소개된 요 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지.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6: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마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부 시작됐고요. 저희는 조건의 Like I Do 듣고 음악의 신 음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특집 음악의 신 음신 시작됐고요. 우리 꾸러기 천사 두댕이들 오늘 엄마 손 아빠 손 꼭 잡고 두대 듣고 있죠. 오늘 음악의 신 우리 꾸러기들 눈높이 딱 맞춰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정말 너무 쉽다 이 말씀이 옵시다. 실제 나이 7살 이상 어린이부터 마음이 7살에 머물러 있는 어른들까지 모두 떼창 가능한 노래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월 뉴 선물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정답자는 총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그럼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이거네. 아, 바로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맞추면은 좀 싱거울래나? 아, 예. 아, 일부러 쉽게 냈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쉽게 내주셨네요. 지난번부터는 제가 전주 퀴즈도 제대로 잘 못 맞추고 그랬었는데, 아, 오늘은 정말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아셨겠죠? 예. 요 뭐냐, 이거 북소리 나면 끝난 거잖아. 탕탕타당탕타당 이거 나왔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 그래도 나 못 들었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요거 이 손가락이 얼마나 빠르냐의 싸움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더 들려드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아, 나 참. 그 어린이라고 너무 이렇게 선심 쓰면 애들 버릇 나빠질 텐데.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려 들어볼게요. 아, 됐다. 끝났다. 다 들려줬다. 이거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저희는요. 그냥 퍼다 드립니다. 힌트송까지 그냥 쏴드려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비비의 밤양갱이었습니다. 아, 어둠의 아이유라 불리는 비비씨를 초등학생들도 사랑하게 만들었던 노래였죠. 실제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밤양갱 커버하기가 유행일 정도였고요. 아이들이 비비씨를 못 알아보고 연예인이야? 누구야? 라고 할 때 밤양갱 누나야, 밤양갱 언니야 하면 알아볼 정도라고 합니다. 야, 진짜 그래. 이 노래 하나로 이게 또 나의 팬층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또 오늘 처음 듣는 어린 친구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겠다. 자, 연기 잘하는 이모예요. 자, 연기 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순간 애 나올 뻔했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어린 친구들의 그 팬심을 좀 얻고자 오늘 좀 일부러 더 좀 힘을 줘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 있던 팬도 나간 건 아니겠죠, 설마. 자, 첫 소절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요거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지코의 아무 노래였습니다. K-POP 챌린지 열풍이 시작이 된 노래였죠. 정말 어디서든 요 노래만 나왔다 하면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가리지 않고 춤을 따라 추곤 했었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당시에 부산 지역 학교에서는 요 노래 가사를 왜들 그리 문을 안 열어, 뭐가 문제야, something, 자가진단 어서 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이래,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학교 수업 시작 종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와, 그 요즘 그 학교 재밌게 산다. 친구들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게 조금 약한데 한번 또 도전해 볼게요. 빨리 감아주시죠. 모르겠는데? 쉽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저만 모르는 거겠죠? 예, 우리 친구들은 이미 뭐 맞췄겠죠? 난 왜 생소하지? 목소리도 생소하고 지금 다 생소한데? 아하, 알겠습니다. 저처럼 모르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느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 노래였군요. 아, 제가 한번 또 맞춰보겠습니다. 아, 그렇지. 이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노래도 우리 초통령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때 막 교과서에도 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진짜 쉽습니다. 초등학생들부터 지금 어른들도 지금 손가락이 막 빨라졌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가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8: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9: 아니 본너 깜짝 입었구나.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세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음악의 신 음신.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소 퀴즈 정답은요. 바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랬습니다. 자, 어린이들 떼창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죠. 이 노래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불리던 당시 맘카페에는 사랑을 했다가 메아리처럼 맴돌아서 너무 힘들다는 성토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가 나오면 악몽에 시달리는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사랑을 했다 들었으니까 또 우리 어른들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여명의 사랑한 후에 또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0: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5: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5: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떼창 가능한 노래와 함께하는 음악의 신 음신 어린이날 특집으로 함께 하셨고요. 아, 2779번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듣고 있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초등학교 4학년 형이 정답을 맞히니까 질투심이 많은 초2가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하고 형아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리 납니다. 정말 음신 애들한테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 그림이 그려진다. 야씨 거짓말하지 마. 씨. 너 모르잖아. 모르잖아. 좀 말해봐 그러면. 몰랐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보인다. 자 우리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이날은 서로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날이에요. 자 그럼 퀴즈로 뜨거워진 열기 잠시 식히시라고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0: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날 특집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계속 한번 달려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자,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겁니다.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Jian ban shieliam segin dolo wi saman hyun dangu lama deul.
2: 오늘 쉽다면서요. 어? 오늘 쉽다며. 초등학생들 7세 이상도 맞출 수 있을 거라면서요. 7세 이상도 아마 죽었다 깨라도 모를걸요. 이거 나 뭐라고 하는지 나 오늘은 아예 안 들리는데. 덩글라메 뭐. 하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좀 들리셨어요? 초면이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죠? 조금만 한번 느리게 들어볼까요?
3: Jian ban shieliam segin dolo wi saman hyun dangu lama deul.
2: 모르겠어요. 아, 저는 지지선언 하겠습니다. 당체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아무 말도. 물론 또 저만 모르는 거겠죠? 들리시는 분들은 또 꽤나 잘 맞추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사도 한번 들어볼게요.
3: Nolan sag bichul nae noon jiogi jo sinhadiyangi.
2: 혹시 이겁니까? 아. 아, 이것도 제가 어떻게 맞췄냐면, 아,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노래 나오겠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나올까 했다가, 아, 그냥 찍었는데 맞췄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거면 뭐 바로 이 노래 나오죠. 조금만 느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3: Nolan sag bichul nae noon jiogi jo sinhadiyangi.
2: 일단 동그라미와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자, 이미 떼창 시작한 어린이들 많을 것 같아요.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들려드릴게요.

0: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바로
1: 노란색 비추얼 나이 눈 지옥이 조 신하디앙이.
0: 아 마지막에 저 see you 대왕이야 이래서 내가 뭔 말인가 했더니 신호등이란 뜻이었구나. 주기 주시 내 신앙이야. 네, 정답은 바로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이무진 씨가 혼란스러운 청춘의 심정을 신호등에 비유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야말로 진짜 유치원생부터 100세 어르신들까지 다 떼창 가능한 노래였죠. 인기만 많은 게 아니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요? 와 대박이다 진짜.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가 입어도 편안한 기능성 팬티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직청직송.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저는 들리는 그대로 한 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한 음절은 어입니다. 어. 자 그렇다면

완벽하지.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왜냐면 제가 딱콩이 때문에 수천 번은 들었던 노래거든요. 수천 번 불러주기도 했고 제가.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쉽다 오늘은. 그냥 거저드렸다. 자, 아직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구간도 나갑니다.

완벽했다. 군더더기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틀리기도 쉽지가 않다. 오답 보내기가 더 힘들걸요? 자, 제가 모창도 참 많이 했던 노래입니다. 제목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어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안예은의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초통령 맞죠? 문어의 꿈.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자, 문어의 꿈이 멜로디는 굉장히 발랄한데 가사를 보면 깊은 바닷속에 갇힌 문어의 이야기로 사실은 우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은 씨도 왜 애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가사 들으면 되게 슬퍼요. 막 물속에서는 무섭고 어둡고 우울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어의 꿈은 꿈을 꿔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문어가 아니라 나갈 수 없어도 꿈을 꾸는 문어구나.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은 씨도 두 대에서 한번 꿈 한번 꾸러 와주시죠. 예. 아, 나오신다고 하네요. 한번 만나고 싶네요, 진짜.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의 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은 바로 동물입니다. 애니멀, 동물. 제목에 동물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어린이날인 만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주 폭넓게 포유류부터 조류, 파충류, 곤충까지 다 인정해 드릴게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자, 문자 받는 동안에 동물 하면 생각나는 노래.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미션 퀴즈 제목에 동물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많아요.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 선우정아의 고양이, 더 클래식의 여우야,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노라조의 고등어, 신영원의 개똥벌레, 엑소의 늑대와 미녀, 하동균의 나비야, 바비킴의 고래의 꿈, 악뮤의 고래, 송창식의 고래사냥, 싸이의 새 등등등등 정말 정말 많이 있었네요. 자, 가수들이 동물들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풀면서 노래 신나게 따라 부르셨나요? 그 기분 그대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요 노래도 들어야죠. 우리 바비킴 오빠. 사이버 대학 아니고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재령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5: 고양 특례시.
6: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7: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8: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in my hands are tied. 잭 에프론 그리고 젠데이아의 Rewrite the Stars 듣고 왔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 번 더 볼게요. 7287번님 2박 3일 연휴 동안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인생 첫 군산 여행하고 다시 각자 집으로 복귀합니다. 잘 먹고 놀고 빵집에서 빵도 20만 원어치나 사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김지성, 김지현 마지막 어린이날 축하하고 중딩대도 언니랑 같이 놀 거지? 안 놀아주면 안 돼. 참고로 제 나이 34살입니다. 와 진짜 마지막 어린이날 뭔가 좀 뭔가 뭉클해지는 것 같아. 아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빵을 진짜 좋아하시나 봅니다. 20만 원어치 사기 쉽지 않은데 빵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252번님 밥 먹다가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어금니에 있는 금니 크라운은 저번 달에 젤리 먹다가 빠졌는데 오늘은 임플란트가 막 말썽이네요. 아 5월은 가뜩이나 텅장인데 내가 미쳐 정말. 아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죠. 맞아요. 가끔 가다가 전 예전에 이제 교정을 했었어가지고 뭐만 먹으면 툭 하면 이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치과 가는 것도 일이고 가서 또 이게 또 이게 다 돈이잖아요. 임플란트. 아이고 세상에나. 아, 뭐 그래도 더 큰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이런 걸로 퉁 칩시다. 예. 0570번님 한 분야를 판 지 17년 만에 저만의 단독 사무실이 생겼어요. 오늘 가족들이랑 제가 일할 사무실 같이 둘러보려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흑흑.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지만 잘 해낼 수 있겠죠? 동갑내기인 영미 씨가 응원해 주세요. 와 일단 박수 치고 갈게요. 예. 지금 본인 개인 사무실 생겼다는 거 아니야? 뭐 변호사님이신가? 아, 제가 요즘에 신이랑 법률사무소 그 드라마 보다 보니까 또 꽂혀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야를 17년을 팠다면 아 당연히 개인 사무실 내실만 하죠. 그리고 뭐가 좀 더 남았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화이팅!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동갑내기 내 친구 0570 일어나십시오! 좋은 기운 넣어줬으니까 잘 될 거예요. 6112번님, 제 주변 모두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무려 5일을 다 쉬네요. 재량 수업으로 애들도 5일을 쉬고 수영에서 만난 지인들도 5일 쉬고 배드민턴 모임 언니들도 5일 쉬고 직장 동료도 5일 동안 꾹꾹 다녀왔는데 아 푸꾸옥을 다녀왔는데 저는 일요일 하루 빼고 내내 일을 했습니다. 택배기사거든요. 5일 동안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열일.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또 쉬는 날 더 유독 배달 더 많지 않아요? 이거 그쵸? 어 세상에나. 그래도 제가 친구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희 라디오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친구해드릴게요.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사무실 내신 내 친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듣고

0: 정이 없어. 예상이.
1: Yeah. 2025.
0: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
1: Telepathy's the club.
0: Can you feel the vibe?

두쉐데이트 안영입니다.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에 이어서 굿데이 2025 텔레파시 달빛 창가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0376번님, 오늘 같은 날에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엄청 많네요. 단속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경찰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댕이들, 우리는 신호 잘 지킵시다. 아니 왜 신호 위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날이니까 뒷좌석에 아이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럴수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쵸? 뭐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시려고? 이 경찰 오고 그러면 이게 웬 망신이야? 아이들 앞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혼나고 있으면 이게 웬 망신입니까? 1301번님. 공휴일에 미술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오늘따라 이용자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아,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구나, 졸렸구나. 엄마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두 아들은 축구하러 가고 남편은 마음 편하게 혼자 낮잠 자고 있네요. 전국의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와, 그래. 아우, 사람 냄새 난다. 그래, 졸렸겠죠. 그리고 유독 또 조용하잖아. 미술관은 다 조용하잖아. 누구 하나 막 떠들면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와,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자, 7848번님 새싹입니다. 올해 100세 되시는 할머니 모시고 온천을 다녀왔어요. 어머나. 퇴실할 때 기분 좋으셨는지 가족 다 같이 손 모아 파이팅 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파이팅 하면서 다 같이 잘 살고 건강하자 외쳤습니다. 6월 말에 끝내주는 100세 생일 파티도 해보려고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축하해드려야죠.

그리고 보니까 할머님이 일단 밝으시네. 밝으시고 가족들도 협조를 잘하는 편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 환경에서는, 그리고 생일 파티도 끝내주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장수할 수밖에 없어. 뭔가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집이야. 7405번님, 지난 30년 동안 친구였던 남사친이 제 짝꿍이 된 지 240일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봐, 30년을 친구로 살았어. 30년을 친구로 살았으면 사실 30년 동안 이성으로 지냈다고 해도 친구가 될 판인데, 30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성이 됐어.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남녀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로서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 뭐 남사친 여사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조심 좀 합시다. 예?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아, 이분들도 오래된 친구들이죠. 가인 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들려드릴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 됐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비보이즈의 슬램덩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다시 또 일 나갈 거 생각하면은 또 아 이거 언제 또 출근하고 그러냐. 근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주말 다가오니까요. 자, 내일 생방으로도 다가오겠습니다. 저희는요. 자, 그럼 슬램덩크 듣고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국

0: 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3: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무민공원. 백운호수 둘레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공원인데요. 하마를 닮은 캐릭터 무민을 테마로 꾸며진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무민공원은 공원 곳곳에 귀여운 무민 조형물이 숨어 있어 걷다 보면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나무로 만든 선베드와 흔들근에 앉아 백운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머물기도 좋고요. 특히 무민으로 꾸며진 숲속 놀이터도 있어 이런 날 아이 손잡고 오기 좋은 곳입니다. 어린이날의 무민공원이라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하루가 되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영국의 재즈 싱어 겸 피아니스트죠. 앤서니 스트롱의 On a Clear Day 들으셨어요.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도 의외로 어린이들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 라이딩 하면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또 이렇게 학교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에서 듣는 어린이들도 많고 학원 가면서 듣는 어린이들도 많고 그저 음악이 좋아서 듣는 어린이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어울리는 완벽한 하루가 돼야 될 텐데 한번 그런 이야기들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9284 쓰시는 분이 순디순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에 고추 심고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린이날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래도 휴식 시간에 완벽한 하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님, 이번 주 젠지 음악은 한 주 쉬나요? 일정 보니까 내일 브라질 가수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잘 보셨어요. 내일은 수요일. 원래는 젠지 음악이 있는 날인데 내일 그 브라질에서 온 가수 도라 모렐렌 마음의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급하게 우리 토마스 쿡을 오늘 불렀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젠지 음악 꾸밀 예정이고

0: 어린이날 특집으로 꾸밀 예정이니까 많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혹시 듣고 계신다면 지금 보통 이제 평일에는 학교 가고 뭐 학원 가면서 들으면서 문자를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오늘 혹시 어린이분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청곡도 혹시 신청곡은 오늘 젠지 음악 때문에 신청곡 틀 신청곡 혹시 해주시면은 언제든 저희가 한번 틀어드리고요. 또 선물도 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보내주시면 선물도 좀 보내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음악에서도 선물을 드리잖아요. 감상평. 어린이들의 감상평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젠지 음악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이은지 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오프닝 순디 듣자마자 엄마가 맨날 듣는 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빵 터졌습니다. 거봐요. 아이들이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프로 완벽한 하루다 알고 있죠. 이은지님 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바나나 우유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 탁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안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산마의자, 뿌리담은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올품, 쉐보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겹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진아 그리고 손성희의 필요없는 봄날씨 들으셨습니다. 참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주 놀기 굉장히 좋은 날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나들이 가면서 쉬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쉬는 날인데 차가 좀 밀리는 곳도 있었던 것 같아요. 8260 쓰시는 분이 어린이날 행사 갔다가 8살 막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린이날 행사 어떤 행사를 갔는지 참 궁금하네요. 막내도 어떻게 완벽한 하루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막내 우리 8살 막내한테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어린이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356 쓰시는 분 엄마 아빠랑 강원도 고성 2박 3일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차인데 엄마가 문자 보내래요. 아 그래요. 정말 어린이가 보낸 문자. 그 엄마가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 엄마 드리지 말고 혼자 모바일 햄버거 쿠폰 유용하게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먹길 바래요. 최희원님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어린이날에 뭐 안 챙겨도 돼서 좋네요. 오 중학생이면 딱 그냥 끊어버리는 건가요? 도대체 어린이는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지 우리 AI 순영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순영
1: 네 순디
0: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라는 건 몇 살까지 어린이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
1: 아이의 일상적인 하루에 부모의 손길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연령이랑 상관없이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자존적으로 자립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부모도 아이도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근데 한 27, 28 돼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어린인가 그러면?
1: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0: 어린이들이 많죠. 아, 맞아, 맞아.
1: 많이 있어요.
0: 아, 맞습니다. 자. 그래요. 30대 후반까지도 밥 차려주고 뭐 청소하고 다 해주는 또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어린이라고 부르기는 하긴 좀 뭐하지만 어린이날 선물 하나씩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상현 씨 밴드의 노래 듣죠. 길.

나상현 씨 밴드의 길 들으셨습니다. 1146 쓰시는 분이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동생들이 저는 이제 어린이 아니라네요. 아직까지 어린이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중학교 1학년.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참 중학생 이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특정 날 이런 날에만 어린이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1146 쓰시는 분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제가 그러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냉동만두 쿠폰 보내줄게요. 백진아님, AI 순영이 정의한 어린이가 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누가 문 두드리면서 집에 어른 계시냐고 했는데 지금 안 계신다고 했어요. 아, 백진아님, 나이가 한 서른 정도 되신 거 되시나요? 그래요. 아까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 챙김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 아직도 어린이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도 어른이죠. 어느 정도 되면은 몇 살인지 제가 모르니까 백진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노래 듣죠. 처치스의 노래 오버 듣고 저는 2부 젠지의 음악으로 토마스 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오늘은 하루 일찍 모셨습니다. 젠지의 남자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아,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어떻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아, 집안 정리를 좀 시작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계절이 이렇게 변하니까 두꺼운 옷들 그리고 좀 해야죠. 세탁소에 좀 보낼 옷들
0: 이불 좀 하고. 이불도 좀 정리하고
1: 이불 다 빨았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각방에 이불도 다 빨고 원래는 제가 사는 집이 네. 손님들이 오시면 곧 이사 가세요라고 하는 정도 짐들을 이제 좀 곳곳에 널어두고 사는데
0: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을 쓰죠.
1: 아, 좋은 표현입니다. 주로 널브러 틀어놓고 있었는데 정리해보고자 이번 연휴를 틈타서 이제 짐을 건드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사 당일날 모습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당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0: 그래도 뭔가 시작한 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 여름까지는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좀 밖에 나오는데 양말하고 셔츠 찾는 일하고
0: 그렇군요. 아니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1: 아, 어린이날이죠.
0: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또 집안에 어린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출근하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1: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와 이제 오늘 어떻게 스케줄을 보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웬걸 지금 6학년인데요
0: 네네.
1: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0: 아, 자기 자신. 지금 따님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린이날에 대해서 뭔가 어린이날 선물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나요?
1: 바라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오직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른 대우.
0: 아, 그렇죠.
1: 어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맞아요. 컸다라는 어떤 대우.
0: 이제 나도 어른이다.
1: 나도 이제 좀 컸어요.
0: 어린이 약간. 취급하지 말아라.
1: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찍 어린이날 행사장이 있는 모 대학 이제 캠퍼스 이제 데리고 갔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시시하다. 아. 강남역에 바람이나 좀 쐬고 싶다고. 그래서 어이? 애들끼리 괜찮나?
0: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이제 사람에 따라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도 그 문자 중에 중학생이지만 어린이이고 싶다라는 문자가 있었고 하지만 초등학생이지만 어른이고 싶다. 어른 대우를 받고 싶다.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게 또 다르니까.
1: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0: 그럼요.
1: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어린인데 나이만 들었을 뿐만
0: 그래요.
1: 누구도 어린이 취급을 안 해주니까.
0: 그리고 특히는 어린이날 같은데 이렇게 선물 받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1: 너무 부럽죠. 아무 이유도 없이. 네,
0: 저도 좀 받고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

0: 어린이날. 그러면 오늘 젠지의 음악은 어린이날 특집인가요?
1: 네. 어린이날에만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이 5월은 너무 영향가가 높은 맞아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0: 그렇죠.
1: 이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아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죠. 5월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이런 행사들이 있는 달인데요. 자, 주의를 좀 더 잘 챙기고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는 좋은 곡들 네. 소개하겠습니다.
0: 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냥
1: 저는 내년에 아주 가장 큰 행사입니다. 과연 올해는 환급이 될까 안 될까.
0: 맞아요.
1: 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아,
1: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아, 오늘.
0: 그러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오늘 어린이날 을 맞이해서 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가족들이 듣기 편한
1: 날씨도 이렇게 아름답고요.
0: 맞아요.
1: 네. 날도 너무 좋고 자, 행복한 나날입니다. 사실.
0: 맞습니다. 네. 자, 젠지의 음악 가정의 달 특집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 연휴에도 흩어진 가족들 많이 모이시고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안정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0: 네.
1: 모두가 모였을 때 들을 만한 좋은 노래입니다. 아주 주는 교훈이 있죠.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0: 아.
1: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0: 너무 겁니다. 가사를 좀 유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가사 너무 좋죠.
0: 너무 좋아요. 네.
1: 아름답습니다.
0: 맞아요.
1: 자, 오늘 시인과 촌장의 풍경 이 곡 첫 곡으로 들으시고요.
0: 네.
1: 오늘도 사연 선물.
0: 그렇죠. 이 곡 들으시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1: 네.
0: 어린이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일까? 어린이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대해주고 어린이고 싶으신 분들이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곡 듣고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께 우리 토마스 쿡이 선물 보내드리니까 시인과 촌장의 풍경 이 곡은 정말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시인과 촌장의 풍경 들으셨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네요.
1: 네.
0: 편안하고 참,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사실.
1: 오래된 노래죠. 네.
0: 근데 지금 들어도 참 가사도 좋고,
1: 네.
0: 너무 듣기 좋은 그런 곡입니다.
1: 이 가사가 주는 뜻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사실은 이 풍경도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실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0: 맞아요.
1: 좀 자극이 없고 이러니까 와, 좀 락이나 메탈을 좋아하던 시기라
0: 그렇죠.
1: 이 노래 좀 와닿지 않다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노래가 주는 교훈이나 뜻 같은 걸 알고 나서는 마치 이렇게 아스피린을 찾듯이 내 삶이 좀 혼란스럽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럴 때는 이런 노래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좀 풀어져요.
0: 그리고 마음이 정말 정리가 돼요.
1: 네.
0: 참 이런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야 되는
1: 네.
0: 그런 곡입니다.
1: 네. 저 이런 곡을 들으면 역시 아름다운 곡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0: 맞습니다.
1: 많이
0: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좋은 곡들도 만들어주세요.
1: 좀 아름답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 이별을 노래를 그만하고
0: 이제 편안하게
1: 편안하고 기쁘고 함께 따뜻할 수 있는 그냥 모두를 위한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그래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자, 어쨌든 시인과 촌장의 풍경 들으시고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이진희님, 집안 정리하다가 손 놓고 턱 깨고 듣게 되네요. 보내주셨어요.
1: 좋은 휴식입니다.
0: 네.
1: 자, 이은주님. 오늘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부장님도 과장님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되겠다 싶네요.
0: 아, 오늘 또
1: 싫으신 거야 지금.
0: 오늘 또 출근도 하신 것도 싫은데 내일은 또 부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냥
1: 다 뵙는 게 좀 그런 거예요.
0: 그래요. 자, 3299 쓰시는 분은 초6 저희 아들은 이 노래 듣고 따사롭고 편안하다고 하네요.
1: 귀가 열린 아들이시네요.
0: 그래요.
1: 김민정님의 사연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오늘 어린이날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0: 정말 어린이날에 한 번쯤 쓸만한 문자입니다. 아주 문자 아주 정말 정석이에요. 김민정님. 감사합니다. 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네, 오늘 홀로 출근하신 이은주님께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 정말 출근하셔서 저희도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출근하니까 다들 또 너무 이제 쉬는 날인데 혼자 출근하셨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출근한 사람 많습니다. 네, 위로 받으세요.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1: 자, 두 번째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곡은 존 레논의 곡입니다. Woman.

0: 존 레논의 워먼 들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거는 어떤 의미로 가정의 날 특집에?
1: 이 곡은 휴일에 저는 존 레논의 워먼을 들을 때는 좀 정신없고 바쁜 일상 중에 이 곡이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하지만 좀 일상에 좀 이렇게 오늘처럼 여유가 있다거나 연휴거나 휴일이 껴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들었을 때 드디어 이 노래의 구석구석이 다 들리고 보이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역시 존 레논은 어떤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면은 다 보이고 그래. 다 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릴렉스 맞아요. 같은 거 그 공간감을 음악 안에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날이다 보니까 쉬는 날도 많고
1: 네.
0: 좀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뭔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보통은 한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은 여성 중심의 조직으로 이제 개편이 되는 거죠. 주로 50세 이상의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남성 멤버들은
0: 그렇죠.
1: 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0: 이제
1: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0: 아.
1: 그렇죠. 그 철진한 재방송 같은 거 계속 이제 틀어놓고
0: 그래요.
1: 나머지는 여성분 여자들의 세계죠 사실은.
0: 그러다가도 가끔 이렇게 호출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핸드폰 들어보고 있다가 약간 내 얘기하나 이러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쿡도 그걸 느끼시는군요.
1: 그럼요.
0: 맞아요.
1: 저희 집안이야말로 여성 중심적 집안입니다.
0: 집안은 이제 여성이 또 둘이잖아요.
1: 아, 네. 그렇기도 하고.
0: 맞아요.
1: 전 집안에 여성 멤버들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이지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존 레논 노래네요. 남편 일하는 현장 데려다 주고 혼자 드라이브 중인데 날씨도 좋고 음악은 더 좋고.
1: 네. 오늘 데려다 주셨군요.
0: 아, 그래요. 남편 또 오늘 휴일인데 일하시는군요.
1: 네. 자, 이혜경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편안해서 스르르 잠들었나 봐요.
0: 그러셨어요. 좀 오늘 어린이날 행사하느라 좀 피곤했나 봐요. 조은영님, 어릴 때 어른 되고 싶어서 엄마 화장품 바르고 뾰족구두 신었던 거 생각

0: 생각나네요. 아, 그리고 어릴 때는 네. 참 그렇게 어른들 흉내내는 게 좋아요.
1: 요즘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0: 맞아. 아, 그렇군요.
1: 자, 박지만님의 사연입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아이들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녀서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음악 들으니 마음만은 따뜻해지네요 해주셨습니다.
0: 그래요. 그렇게 또 아이들 어린이날 때 좀 사실은 부모님이 좀 힘들어요. 뭐 용돈도
1: 많죠.
0: 선물도 줘야 되고 네. 여기 또 놀 같이 놀아야 되고 하는데 네. 또 이런 날 아니 이런 날 그렇게 또 이렇게 아이들 추억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1: 보람 있죠 또.
0: 맞아요.
1: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0: 네.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아무리 그래도 몇 년 안 남은 게 어린이날 행사 아이들 네. 챙겨주는 거니까 지금 많이 해주면 어린이들한테 좀 추억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이지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영님께는 커피 드립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남편은 또 이렇게 휴일날 일하시는데 네. 혼자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젠지의 음악 오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금 편안한 노래들 계속 듣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 음악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금 토마스 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797 쓰시는 분이 이 분위기 그대로 가나요? 고속도로 정체인데 너무 편안해져서 졸리려고 하네요. 그래도 일터로 가는 길에 완벽한 하루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정체인데 이렇게 편안한 노래를 들려줘서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칭찬인 듯 아닌 듯 헷갈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토마스 코?
2: 네. 근데 사실 날짜가 이렇게 많이 겹쳐있는 연휴 기간에는 네. 편안한 음악이 좋습니다.
1: 아니 좀 졸리려고 그러는데 네. 고속도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졸리잖아요.
2: 아무래도 2797님께서는 이제 이번 연휴에 스케줄이 조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몸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몸에서는. 네. 하지만 반대로 가야죠. 네. 편안함으로. 네?
1: 지금 졸리다고 그러는데.
2: 계속된 자극은 아, 더 많은 피로를.
1: 자, 토마스 코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그래도 조금 리듬감 있는 거 잠깐 좀 정신 좀 잠깐 차리시라고 안녕하신가요의 어른인 듯 아닌 듯. 오늘은 약간 어린이인 듯 아닌 듯인데 이 곡은 어른인 듯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는 뜻의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로 잘못 쓰는 일이 많습니다. 어이없다고 할 때 어이는 어처구니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이 어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의는 임금이 있던 옷 또는 궁궐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을 뜻하는 말로는 쓸 수 있어도 어의 없다고 표기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MBC 건축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0: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6: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 음악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0842 쓰시는 어린이인데 어린이날 체험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하기 싫은데 엄마가 계속 줄 서라고 해서 짜증났어요. 핸드폰 정지 풀어주고 맛있는 거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그래요. 이게 또 어린이날이라고 이런 부작용이 있군요. 어떤 어린이는 사실은 좀 그냥 좀 핸드폰 보면서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러고 좀 놀고 싶은데 네. 어린이날 체험하러 또. 근데 그 084에 쓰신 어린이 어린이도 부모가 되면 알 거예요. 어린이날 체험하면서 체험하라고 보내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해줘요. 자, 제가 어린이날 문자 보냈으니까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줄 테니까 그거라도 좀 먹으면서 좀 그 기분을 좀 달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날 축하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젠제 음악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하고 있는 젠제 음악 또 노래 하나 들어봐야죠.
2: 네, 이렇게 연휴가 좀 겹치는 날에는 본가에 들려서 그 오래된 사진 앨범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요.
1: 그렇죠.
2: 그 사진 앨범 저 본인의 어렸을 적 사진부터 친구들 학창 시절 뭐 맞아요. 사진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아, 아쉽게도 그 중에서는 지금을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어른들, 지금 연락이 끊겨진 동기들, 동창들, 친구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추억으로 좀 빠져드는 시간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
1: 맞아요.
2: 그럴 때 또 듣기 좋은 노래나 선곡해왔습니다.
1: 어떤 그 사진을 보면 아 정말 이 친구들 뭐 하고 사나
2: 맞아요. 네.
1: 참 연락이 끊겼는데 이런 사진 네. 친구들도 있지만 아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죠.
2: 참 다행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죠.
1: 맞아요. 아니 뭐 그게 뭐 인연이고 그렇게 네. 꼭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자 이거 다음 곡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제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감상평 또 보내주시면은 토마스 쿡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2: 자 윤상 피처링 노영심의 곡입니다. 이별 없던

0: 연상 피처링 노영심의 이별 없던 세상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1: 추억의 그 시간으로 또 돌아갔네요.
0: 그래요. 참, 참 윤상 씨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참 이게 되게 오래된 노래잖아요. 사실은.
1: 저도 지금 들으면서 저도 사실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0: 어떻게 사운드가
1: 이런 편곡을 이런 사운드를 그 당시에 했다고 쳐도 이게 그냥 가요 시장에 내놔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니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너무 정말 세련되고 참 윤상 씨의 음악은 다른 곡들도 그렇지만 참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그래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금 들어도 네. 어? 20년 전 노래가 30년 전 노래가 촌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1: 아, 진짜요?
0: 네. 너무 사운드를 정말 대단한 뮤지션입니다. 네,
1: 저는 아직까지도 이 곡이나 몇몇 곡을 들으면은 좀 신비로움 맞아요. 아직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어쨌든 감상평.

0: 좀 읽어드릴게요. 어예서님이 이 노래 뭐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미니 로그인 했어요 라고. 아 모르셨구나 이 노래를. 그러면은 이예서님 미니에는 또 이렇게 하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좋은 선곡이 있으면은 하트 하나 눌러주세요.
1: 자 양수정님의 사연입니다. 듣방만 하다가 이 곡에 손이 먼저 반응하네요.
0: 아, 이 곡 좋아하시는 분 많네요.
1: 네. 마냥 아이인 줄 아들이 5월 11일 윤상 오빠 생일날
0: 아,
1: 마냥 아이인 줄 알았던 아들이 아. 5월 11일날 윤상 선배님의 생일이신가요?
0: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그날 강원도 양구로 입대합니다 해주셨어요.
0: 아, 이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군인이 되는군요.
1: 네. 아니 그건 그런데 그 입대하는 날이 윤상 오빠 생일인지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0: 양수정님이 아주 윤상
1: 팬이시군요.
0: 네, 완전 팬인가 봐요.
1: 생일도 기억하고 계시군요.
0: 저도 몰랐는데. 자, 아, 5월 11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5월 11일 조용히 우리 조용히 넘기기를 바라봅니다. 김민정님 저희 집 어린이 왈 언제적 노래야? 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1: 요즘에 나온 노래 같은데 처음 들어보네? 이런 뜻이 아닐까?
0: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나온 노래인가?
1: 네.
0: 언제적 노래인지 가늠이 안 가는 그런 의미일까요?
1: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0: 아, 아무튼 참 그래요.
1: 네. 네. 자, 그리고 김희숙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MJ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못 모르고 순수하던 그 시절. 걔가 좋아서 보기만 해도 나는 얼굴이 빨개졌었는데
0: 아...
1: 그 시절 그 사람 그립다 해주셨어요.
0: 민주가 생각이 났구나. 아유 민주가 또 김희숙님이 또 민주 생각을 또 했어요.
1: 아 희숙님이 보내주니까 민주가 아니라 민준이가 아닌가?
0: 아, 민준이? 민준인가요?
1: 네.
0: 명진이 아닌가 명진. 어쨌든 MJ 알겠습니다. 여기 또 이 음악이 또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자
1: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양수정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1: 뷰티 상품권.
0: 윤성 오빠 생일날 아들이 입대한다면 양수정님 그래요. 아들 입대시키고 뷰티 상품권으로
1: 네, 아름다운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젠제 음악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돌아온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에어니플.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치.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날, 가정의 달 특집으로
1: 네.
0: 오늘은 어린이날이지만 가정의 달 특집으로 지금 젠제 음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나면은 꼭 헤어질 때쯤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지만 아, 어머니 아버지 테세트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0: 아, 네, 꼭
1: 넣어주세요. 근데 아이들은 또 그냥 즐거워하죠. 감사합니다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자식들은 또 이제 어머님 부모님들이 아버님들에게 또 이제 용돈 넣어드리고 아 됐다 이거 먹고 너 언니 하면서
0: 그래요.
1: 돌고 돕니다 사실. 그 주머니 있던 게 이 주머니 오고.
0: 그래요? 아 그래요?
1: 거의 비슷합니다.
0: 그러면 아이한테 간 돈이 다시 어버이날 어머니한테로 가는 거, 부모님한테로 가는 건가요?
1: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이는 아이가 써야죠.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1: 이 주시는 어른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버릇이 계신데 요즘의 아이들은 현금을 사용하는 버릇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몰랐어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머님들 이런 멘트를 많이 하시죠. 입금해 줄 테니 일단 현금은
0: 일단 나한테 줘라.
1: 일단 현금은 나에게 주거라.
0: 그렇구나. 뭐 그래서
1: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언제 넣어줄 거야? 언제 넣어줄 거야? 원래 금방 잊어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게 돈이 돌고 돈다.
1: 네. 아.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끼리 또 서로 인사하는 방식,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 곡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어떤 곡인가요?
1: 이 곡의 제목을 들어보시면 왜 선곡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0: 그래요.
1: 저게 아주 적합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0: 어떤 곡인가요?
1: 알로에 블랙의 노래입니다. 알로에 블랙의 노래입니다. I need a dollar.
0: 아.

0: 알로에 블락의 I need a dollar 주셨습니다. 아, 딱 그냥 뭐 말하는 거와 아, 요즘에 좀 달러가 네. 좀 이렇게 환율이 비싸요. 그래서 달러 아주 귀합니다.
1: 아, 달러도 비싸고 더불어 요즘 유류할증료 때문에
0: 아, 참 맞아요.
1: 네, 여행이나 친지 방문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0: 오히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냥 평소에 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아, 네. 분들이 참 문제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일하시는 분들, 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참.
1: 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오늘 가정의 달인데 어쨌든 이런 노래 듣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김혜정님이 없던 돈도 생길 것 같은 신나는 곡이네요. 둠칫둠칫.
1: 2488님의 사연입니다. 어른인 저는 실내 자전거 타면서 듣고 있어요. 선곡의 빠름 정도에 따라 페달이 빨라지는데 지금 선곡은 힘차게 밟아봅니다.
0: 아, 그래요. 자, 감상평 보내주신 분 중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248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1: 아, 마지막 개인적으로, 선곡. 네, 이런 긴 연휴를 보내는 진짜 최고의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로 떠나는 거죠.
0: 아, 그렇죠.
1: 아, 이 지구 위에 어딘가로 낙원의 그곳으로 떠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승자라고 물론 이 시간 또 출근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0: 또,
1: 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 네. 생각은 아니래도 네. 추억의 낭만의 모험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들국화의 곡이고요. 세계로 가는 기차.

익스트림의 연주한 노래 Get the Funk Out. 권수범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프린스의 Little Red Corvette. 2484번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11살이에요. 11살짜리가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건 뭐 그래 인정해 줄게요. 예. 오빠는 안 되고 오빠나 형 안 됩니다. 자,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외계

0: ERP 4만원
1: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어린이날인 오늘 화창한 봄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다행히 공기질도 좋은 편입니다 낮에는 오히려 좀 덥게도 느껴졌는데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고요.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은 아침 기온 전국이 10도 안팎에서 시작이 돼서 낮 기온은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24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예상되고요. 제주와 여수는 21도로 남해안은 비교적 낮 기온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 곳곳으로 약하게 봄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의 신재현은 자꾸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강박을 라디오에 비유해 설명한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이 라디오는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방송을 내보냅니다. 속보입니다. 문이 안 잠겼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충격! 당신의 손에 치명적인 세균이 묻었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을 뉴스 속보로 받아들이고 방송 내용대로 황급히 행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난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면 주눅드는 겁니다. 이 라디오는 끌 수 없습니다. 실은 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라디오 소리를 뉴스 속보가 아니라 배경음악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방송 내용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그저 지금 라디오가 또 이런 걸 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철수는 오늘 사랑의 강박 그리고 강박적 사랑이 보여주는 아찔한 풍경들을 바라본다. 사랑이 넘치는 풍경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한 희생이나 부모를 위한 희생을 미덕이라 찬양해왔다. 충효가 제일의 가치이던 시절에는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을 효자, 효녀로 칭송해왔는데 그 이후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부성 또는 모성을 강조하는 세태가 펼쳐졌다. 이 세태는 21세기에도 이어져서 내 아이, 너를 위해 산다 하는 부모들을 흔히 보게 된다. 관계 중독은 의외로 힘이 세다. 학습된 사랑과 희생의 등식이 많은 부모 자식 사이에 무의

자식을 사로잡아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하고 자신까지 파괴하는 걸 미덕의 극치라고 오인하게 한다. 사랑은 참고 견디며 죽도록 버티는 거라는 정의에 중독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거나 소모하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수시로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게 사랑의 강박이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고 책임지는 데서 찾는 건 일종의 강박적 사랑이다. 내가 부서짐으로써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건 얼핏 아름다운 일 같지만 세상의 모든 존재, 최우선 과제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전형적인 80년대 사운드죠. 예. 애니모션, 옵세션 들었습니다. 옵세션이 강박 증세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김민지 씨가 와 하지만 백혜미 없어질까 봐 생긴 강박은 어쩌죠? 예. 아 없어진대요?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없어진답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들으셨나?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뭐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예. 자, 1203번으로는 매일같이 음악 캠프 듣는 6살 아이한테 배철수 아저씨 사진을 보여줬더니 와, 할아버지였네 라고 하네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젊지? 라고 하네요. 그 사진 뒤져보면 아저씨 사진도 있거든요. 젊을 때 찍은 거. 그거 보여주지 그랬어요. 목소리하고 어울리게. 감사합니다.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여름은 아직 안 됐지만 3416번으로 청해 주신 Seals and Crafts Summer Breeze.

0: 네, 사만타 생 이모션 들었습니다. 뭐 들어보면 이건 누가 봐도 비지스 형제들이 만든 걸 알 수 있겠죠. 예. 본인들이 뭐 백업 보컬도 많이 하고요. 조성욱 씨 고맙습니다. 사만타 생의 이모션. 앞에 들으신 음악은 실즌 크라프트의 Summer Breez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손시키겠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The Killers의 휴먼입니다. 369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나비들이 악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미네랄인데 그게 악어의 눈물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위험한 것 말고 더러운 것도 감수하는데요. 나비들은 종종 흙탕물 웅덩이 물을 마십니다. 이건 수컷 나비가 더 많이 하는데 웅덩이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정자에 저장한 후 암컷에게 전하고 다시 그게 유충에게 전해지죠. 부모가 이것저것 다 견뎌서 자식에게로. 어린이날이라 더 각별한 숙명이네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백팩 들으며 걸으니 세상이 더 예뻐 보이네요. 아저씨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예. 뭐 요즘에는 그냥 백캠 안 들으며 걸어도 세상은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예, 실록들이 아름답죠. 예. 백캠 들으면 더 아름다운 거죠. 49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시카고의 연주한 노래 Beginnings. 실시간 신청곡은 놓칠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 주행 중 잠시 휴게소에 올라왔습니다. 오, 지금은 다시 고속도로 운행하고 계신 거죠? 어,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4939번 시카고의 Beginnings. 야, 760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철수 오라버니. 아, 처음 보냅니다. 음악 캠프 반갑고요. 낚시 다녀오다 차 안에서 듣고 문자를 보내려니 옆에 신랑이 뭐라 하네요. 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예. 뭐 그래도 어째요. 반가운데. 아, 이거 그 부군께서 아주 저 절약을 아주 심하게 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아니 50원이, 아 50원이 뭐 별거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예, 문자 한 통 보내는데 50원인데 그렇게 뭐라 그래요? 아, 이 너무한 거 아닌가?

0: 7605번.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분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뭐 여기 길도 많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9328번. 아, 길 막혀 미치겠네. 아니,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신청곡은 광고 뒤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에어로스미스 크레이지.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브올데이 KB국민은행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것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스마트하게 달리고
10: 기름값 걱정 날리고
9: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9: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Come here, baby.

에어로스미스 크레이지 들었습니다. 길 많이 막힌다고 보내신 9328번으로 통해 주신 음악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시 17분 40초 막 지났고요. 아, 어린이날 기념으로 마이클 잭슨의 밴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어도 괜찮고요. 예. 신은정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1227번으로도 아, 초딩 자녀를 대신해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요즘 녀석이 푹 빠진 마이클 잭슨. 예. 그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마이클 잭슨이 부른 예. 밴 듣겠습니다.

0: 네, 허벨 퍼트, 아랑푸에즈, 모나무로 들었습니다. 이석윤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아이, 노을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예. 0476번. 김용권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토요 명화 보던 게 생각나네요. 제목이 토요 명화 아닐걸요? 주말의 명화 아니면 뭐 명화극장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아니 뭐 제 기억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토요 명화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토요 명화는 아마 이 음악을 안,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헛, 이 노래는 백햄 시간 애매하게 남을 때 잠깐 나오는 노래 아닌가요? 아닌데 그건 저 아무래도 같은 연주자긴 합니다. 허버 엘퍼트 라이즈라고. 아, 걔는 연주곡인데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네. 자, 마이클 잭슨의 밴 앞에 들었고요. 어, 시간 다 됐네요. 야.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볕이 강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실 분들 꼭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다소 서늘하게 시작이 되겠고요. 낮에는 반소래 찬림이 더 어울릴 만큼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24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고요.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 내일 공기질은 좋겠지만 동해안과 중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해서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퀸의 Don't Stop Me Now 들었습니다. 4413번으로 엄마 폰으로 문자 보내는 중1 남학생입니다. 연휴 끝나면 바로 시험이라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엄마 폰으로 보냈어요? 50원 아끼려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스마트폰이 없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2G 폰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자는? 아, 모르겠는데.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요. 예, 4413번. 중1이면 사실 어린이는 아닌데. 아.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 주말의 명화 뭐 얘기하셨는데, 이게, 와, 영화들 참 많이 했네, 예전에. MBC에서 토요일에 주말의 명화 프로그램을 했고요. KBS2에서 토요일에 토요명화가 있었네. 그리고 일요일에 KBS1에서 명화극장. 하여튼 예전엔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참 많이 했네요. 아, 저도 근데 이 텔레비전에서 좋은 영화들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 요새는 뭐 영화도 OTT 이런 데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7570번입니다. 아저씨 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대구의 지승현 씨 생일 축하하고요. 신청해 주신 앨리스 마틴 노 루츠.

레이디 가가 에브라카다브라 들었습니다. 3000번. 3000번이네요. 오. 백캠 들으면서 옷장 정리 중이에요. 역시 집에서 청소하거나 정리할 때 백캠 들으면 아이 저도 모르게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고맙습니다. 예. 레이디 가가 에브라카 다브라.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앨리스 머튼의 노 루츠였고요. 1441번입니다. 어제 관악산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허벅지가 덜덜 떨리지만 철수 아저씨 건강히 오래 진행하시길 빌고 왔어요. 관악산의 정기를 아저씨에게. 와우. 야, 아이고, 이상하게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확 좋아졌더라고요. 아, 이거 관악산에서 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 요즘 관악산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간다는데요. 관악산 산 기운이 좋다고. 뭐죠? 아마 아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뭐 건강하게 오래 진행하고 싶긴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1441번 예, 청해 주신 호지어 투 스윗.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The Alan Parsons Project의 If I could change your mind입니다. 1232번, 또 다른 곡이긴 하지만 2600번으로도 The Alan Parsons Project 음악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오늘은 남태정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도시에선 타인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우면 안 보고 손절해버리기 쉽죠. 하지만 촌에서는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봐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일 서로의 품앗이 없이는 농사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이나 싫은 사람을 다 쳐내고 피하기만 하는 인생이 과연 풍성할까요? 어지간한 분쟁도 묵묵히 견뎌내고 조금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사랑보다 더 끈끈해집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4: 아이와 나들이 가는 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안전입니다.
3: 어린이 승차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4: 어, 안 돼, 안 돼. 시우 뒤에 타야지.
3: 조수석 에어백은 사고 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 꼭 뒷좌석에 태워주세요. 7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0: 아이 연령에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카시트에 앉기 전 두꺼운 겉옷은 벗겨줍니다. 안전띠는 양팔을 모두 넣고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해야 하며 꼬이거나 느슨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안전 점검 약속해요.
1: MBC FM 4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5: FM 88.7MHz, MBC 충북 FM4U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 자물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 33살 이후로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기보다 원래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듣곤 하는 걸 말하는데요. 뭔가를 찾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드는 게 귀찮아서 새로운 걸 포기하는 심리 때문이래요. 즐겨 듣던 음악 중에서도 특히 13살에서 16살 사이에 반복해서 찾던 음악은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 진하게 남아있다는데요.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때라 그때의 음악이 각인될 수밖에 없겠죠. 그 시절 여러분 곁에 있어준 음악이 궁금해지는데요. 평생에 걸쳐 자주 찾아 기대고 싶은 음악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든든한 일일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얘도 되나?
1: 어? 네, 네.
0: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
1: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5월 5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GOD 피처링 아이유의 노래 불러줘요 였습니다. 아, 되게 리얼한 피처링입니다. 아, 오늘 33살 이후로는 새로운 음악보다는 원래 듣던 음악 찾아듣는 경향이 있다. 음악 자물쇠 효과. 이거 진짜 굉장히 좀 강력한 것 같은데요. 이재영님. 오프닝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새로운 뭔가를 찾고 적응하는 게 귀찮아서 기존에 익숙했던 것에만 다가가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라디오를 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좀 기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냐면 취향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취향이 확고해져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를 발견하거나 들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끼지만 또 반대로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그 밖의 것에 감흥을 못 느끼거나 어쨌든 불쾌감까지 느끼거나 이것도 심해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라디오에서는 뭐 제 취향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취향의 테두리에 성에가 끼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제 그런 감정 수용력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박선우님, 제가 귀차니즘이 유독 심해서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들었던 노래만 들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극단적입니다, 선우님. 오늘 별밤에서 여러 가지 음악 중.

0: 새로 한번 귀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한 분은 말없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 딱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4834님인데요. 명반이죠. 프린스. 퍼플레인 들어있는. 아, 그 테이프. 이 테이프를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니. 관리를 엄청 잘하셨나 보다. 근데 딱 봐도 이런 거 관리 잘하시는 분이네. 왜냐면은 엄지손가락이 살짝 찍혔는데 손톱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약간 아플 것 같아. 진짜 바짝 깎여서 너무 깨끗해. 손톱이. 아, 진짜 이 수집품들의 상태가 아주 멀쩡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밤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 그리고 신청곡 편하게 이어드릴게요. 휴일도 바쁘게 보낸 오늘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노래, 또 지금 별밤 듣다가 문득 생각난 노래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미래에셋증권,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0819님이요. 저는 카세트 플레이어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분 계시다니 반갑네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뭐예요? 빨리 다 나머지 방도 보여줘요. 빨리 0819.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게 모든 게 키티예요. 지금.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키티 버전이고요. 너무 예뻐. 조그만하고. 근데 이 옆에 슬쩍 보이는 키티도 있고 살짝 걸쳐진 저 컵도 보니까 딱 보니까 그 친구 있는 것 같아. 다른 데도 보여줘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자, 구나미님.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 어릴 땐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셔츠 선물 주시네요. 이나님도 즐겁게 잘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네 가서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근데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하여튼 저희는 이제 봉투로 화답을 했고, 좀 놀다가, 둘이 뭐 같이 좀 운동하면서 놀다가, 그러고 왔어요. 아주 흡족한 하루입니다. 1016님, 대장부엉, 14살 된 큰아들이 요새 폼 잡고 듣는 노래가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예요. 진지한 게 귀엽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 자기는 아직 생일 안 지났다면서 오늘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냈답니다. 아니, 영원히 어린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생일 지나도 아직 14살 안 되나? 자기 마음 아닌가? 어린이의 기준은 몇 살까지입니까, 여러분? 아, 법적으로 뭐 있겠죠? 왜냐면 입장료 같은 거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아직 어린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는 것도 진짜 그거야말로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우리 1016님 아드님께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같이 들을까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돼요.

카더가든의 그대 나의 작은 아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가비앤제이의 이별의 때 들었습니다. 5기 멤버들이래요. 팀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정서를 이어가는 멤버들로 새로운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감성은 그대로 2000년대 감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키티 빨리 더 보여달라고 0819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사진 또 찍어 보내주셨어요. 키티 좋아해서 방에 모아뒀는데 대장부님 알아보셨네요 하면서 너무 귀여운 키티들의 향연. 연필깎이도 있고요. 뭔가 그 동전 지갑도 있고요. 저 뭘까? 저 동그란 거. 저 약통인가? 사탕통 같아. 어디서 키티 물건 보면은 사다 드리고 싶네. 밑에 좋은 테이프들인가? 우와!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요,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화책도 있는 것 같은데? 나 저방 놀러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어디 사세요? 아니, 나중에 언제 뵙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서, 봤다면은 이제 사다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티, 저 알았으면은 제가 진작에 뭐 드릴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 아무튼 사진 두 장이나 보내주셨는데 우리 키티 부엉이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의 정의. 이희찬님, 김기현님이 바로 또 알려주셨는데 13세라고. 아, 13살까지가 어린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1까지는 어린이란 거네. 6학년이면 6학년이지 중1까지 어린이인 것도 좀 신기하네요. 1452님, 중학교 2학년 조카가 자기는 마음만 어린이래요. 너무 귀여워서 용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어린이는 그 대하는 사람이 정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린이들은 그 누가 봐도 진짜 절대 어린이가 아닌 어린이도 있을 거고, 아무리 어른이어도 어린이로 한없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김혜주님, 우리 집 중학생은 방정환 선생님이 20살까지 어린이라고 했다면서 어린이날 기념 옷을 잔뜩 샀습니다. 그것도 외할머니 찬스로요. 엄마 아빠가 어린이 인정 거부했더니 외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해서 힝힝 하더니 얻어냈네요. 중학생이면 그래도 되죠. 할머니가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어요. 강종원님, 마음만은 어린이인 50대 어른이 출첵입니다. 아니, 우리끼리 어린이하고 우리끼리 서로 귀여워하자고요. 우리 4050들. 우리끼리 하면 뭐 어때? 남들한테 귀여워달라고 할거 아니잖아요. 저도, 기념해가지고, 오랜만에 현질. 게임에 이제 현금으로 제가 너무 뽑기 하고 싶은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놀이동산을 좀 마련해 보았어요. 많은 어린이들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0: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생일을 맞아 아내와 딸, 사위, 손녀까지 온 가족이 저녁을 함께했다. 곧 3살이 되는 손녀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말문이 트이고 있다. 작은 입술에서 피어나는 말들이 신기하고 대견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 그런 나 못지않게 아내도 손녀를 보면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품에 안아 올려 볼을 부비고 뽀뽀를 하고 급기야 그 보드라운 살결을 살짝 깨물기도 한다. 어제도 그랬다. 아내가 손녀를 품에 안고 연신 볼을 부벼댔다. 그때 손녀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깨물지는 말고 살살. 아주 잠깐의 정적 후 온 가족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 역시 민망한지 허허하고 웃었다. 3살배기 입에서 나왔다곤 믿기 힘들 만큼 정확하고 적절한 말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 매체를 접하며 크다 보니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레 흡수하는 모양이다. 때로는 어른보다 더 예리하게 상황을 꿰뚫어 보기도 한다. 사랑은 주는 마음의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작은 아이가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저 많이 마음 가는 대로 무작정 주기보다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배려하며 건네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손녀 덕에 알게 되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문종원님이 보내주셨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렇듯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 내년 생일에도 그 다음 생일에도 이렇게 웃으며 가족을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할 때는 살살. 근데 진짜 왜 그 심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너무 귀여울 때 왜 꼭 깨물고 싶잖아요. 저도 제 고양이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왜 깨물고 싶을까? 왜 뭔가 우리 안에 뭔가 파괴적인 걸 자극하는 건가? 근데 애기들 볼따고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물론 살살 하셨겠지만. 근데 정말 그 자기에 대한 자기 마음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는 아이네요. 똑똑하게 잘 크고 있는. 그게 그냥 영상 매체를 많이 보고 컸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모로 환경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네, 표현이 좀 영리한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문종원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진하게 남아있는 내 하루의 한 장면 안녕들 한가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부엉이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면서 스윗소로 노래 듣겠습니다. 간지럽게.

있습니다. 0041님께서 대장부왕이 역시 모든 중학교 1학년들은 똑같나 봅니다. 우리 집 중학생도 아직 자기 만 12세라고 어린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몇주 전에 잃어버린 지갑을 오늘 경찰서에서 찾아다가 어린이날 선물이라시고 돌려줬습니다. 근데 오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지갑이 이번엔 거기 있다고. 정말 아직은 어린이입니다. 아, 이거 분실의 빈도수로 어린이가 될수 있다면 저는 영원한 어린이입니다. 예. 근데 진짜 자신의 어떤 자아가 있는 지갑. 저만, 제 지갑만 그랬던 게 아니군요. 요새는 지갑이란 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뭔가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와서 처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박선우님, 오늘 풍선 들고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며 같이 들떴어요. 나는 어땠나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되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겠다. 과학자가 되어 불로 장생할 거다. 개그맨, 작가 등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지금은 그냥 두쪽 굴을 마음껏 사는 게 꿈인 어른이가 됐답니다. 꿈의 모양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의 앞날이 따뜻하길 바라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OST 바람의 멜로디 신청해요. 야, 이 노래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좋은 건 진짜 그거죠. 어릴 때 이거 하나 사는 게 너무 아까웠던 사소한 것을 그냥 마음껏 살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바람의 멜로디.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예지님이 오늘 시아버님이 따주신 두릅을 튀겨 먹었답니다. 우리 집 어린이들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 취향은 숙회였지만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사진 찍어둘 걸 그랬어요. 너무 잘 튀겨져서 대장부한테 왠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으면 저 진짜 약 올랐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그냥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엔 사진으로라도 보게 꼭 남겨놔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저한테 하고 싶은 아무 얘기, 또 같이 듣고 싶은 아무 노래 남은 한 시간 동안 더 나누겠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듣고 3부로 올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0: 넘어
1: 트리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8: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윤하의 서브 캐릭터 들으면서 별밤 선보았습니다. 이기홍 님이 드디어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요즘은 알바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고 있는데 돈 벌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쓰는 건참 쉬운데 말이죠. 윤하의 서브 캐릭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그래도요, 기홍 님. 벌어보고 돈의 가치를 새삼 느낀 다음에 그때 쓰는 맛이 또 다르긴 하지요. 그냥 용돈 받아가지고 모아서 뭐를 살 때랑 내가 돈을 번 다음에 쓰는 거랑은 그 가치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진짜 쓰는 건 순식간이고 버는 건 정말 많은 땀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요. 부엉이들이 보내주는 실시간 사연이랑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지금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노래, 뭐, 뭔가 사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 같은 노래,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

0: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쭉 볼게요. 최미영님, 5분 사고 싶었는데 중고마켓에 엄청 저렴한 매물이 올라와서 후다닥 사고 마무리하는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 지나온 지 한참이지만 제 돈 쓰고 어린이날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주말에 버터 가득 넣고 뭐라도 만들어야겠어요.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버터가 가득 들어간 모든 건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마음에 드는 거 중고마켓에 딱 나올 때 진짜 쾌감이 엄청나지요. 3868님은 안녕하세요. 6살 최서인 어린이가 음악 신청해요. 로제이 아파트 들려주세요. 엄마랑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괄호치고 문자는 엄마가 받아 써서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함께 듣고 계십니까, 서인님? 8494님은요. 평창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내년이면 더 이상 어린이날 선물이 어색할 초등학교 6학년의 신청곡 부탁드려요.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썸머. 아직 내년까지 괜찮아요. 최대한 어린이임을 즐기십시오. 두 어린이의 신청곡 들을까요? 아, 근데 너무 다, 너무 팝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의 신청곡이라고 하기엔 그냥 전 세계적 히트곡이네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1: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계속 어린이들의 신청곡이었었죠.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신청한 부엉이 8494님이 끼약 초등학교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 감사합니다. 언주 초등학교 6학년 9반 홍서진 올림.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랑 좀 비슷한 데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아, 그렇군요. 4537님, 대정부엉 대학생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을까요? 타지에서 혼자 휴일을 보내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오전에 혼자 지하철 타고 조금 멀리 있는 요가원에 가서 원데이 수련을 하고 왔어요. 이나님은 혼자 휴일 보낼 때뭐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우아하고 나에게 이로운 휴일 보내신 것 같은데, 지하철을 타고 조금 멀리로 이동하는 것부터, 심지어 오전부터 이동하는 것부터, 요가를 한 것. 이 모든 게, 진짜 그래, 휴일은 저렇게 보내야지 싶은 풍경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차분해진 게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마무리 되시라고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가 이날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그날 뭐 하고 놀지를 꼼꼼하게 예, 계획을 해놓고 해서 그냥 오늘 할 거가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기는 합니다. 재미있게 꽉꽉 채워서 보내면서도 쉬는, 완전히 쉬는 날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죠? 2021님. 저 대학생인데 어린이날 기념으로 부모님과 경주 갔다 왔어요. 이 사진은 문무대왕릉 사진이에요. 샤이니의 스탠바이미 틀어주세요. 라면서 문무대왕릉?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왜 섬이에요? 바다에 있어요? 그럼 바다에 무덤이 있어요 지금? 저분들은 지금 괜찮으세요? 아니 그분들 지금 물에 계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수중릉? 나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별밤지기라면 모름지기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중릉이다. 1967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대왕암이라고도 불린다. 아니, 근데 지금 물 들어가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어라. 그러면은 이제 그 후대가 좀안 좋다고 들었는데. 조상의 묘에 물이 습하면 문무왕의 후손들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인들 알려주세요. 염슬기님, 대장부엉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할머니 댁에서 모임이 있어서 점심 먹고 친척들에게 생일 축하받았어요. 특히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주신 외숙모 감사해요. 20대 마지막 생일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슬기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전히 아이스크림 케이크 제일 고마운 소녀의 마음을 지니셨군요. 아 오서연님께서 역시 이래서 큰 사람들 역사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다르구나. 우리나라를 지키시겠다고 바다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배한재님도 알려주셨어요. 문무대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담긴 대왕암. 유명해요. 나만 몰라서 문무대왕님이 나한테는 말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거다 알아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물에서 계시지? 다른 물들에도 그러면은 군데군데 왕님들이 좀, 아, 유일해요? 아, 혹시, 그리고 이거, 잘 모르고 그러신 거 어떡해? 이 풍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두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그리고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0: 자, 여러분, 이진아 씨 노래를 듣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문무대왕릉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4부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귀엽나요? 그분은 바다의 용이 되셔서 나라를 지킨답니다. 그곳 기운이 좋아 기도터로 유명합니다. 뭐라고요? 용이 되셨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목격담이. 사진 보내주세요. 용 된 거 그거는 좀 그렇죠. 그냥 그 얘기가 혹시 와전된 거 아닐까요? 와, 너 문문 대왕님 용 되셨어요. 뭐가 되게 성공하면 용 됐다.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설화인가? 아, 자기가 스스로 용이 되시겠다. 아, 어떻게 됐어요? 아, 후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 그 아까 사진 보내주신 2021님, 문무대왕릉은 유해 발굴은 불가능한데 인공적으로 파놓은 흔적이 있대요. 저 고고 미술사학과인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용 되신 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뚫고 나가신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당하신 건가? 아, 어떻게 된 걸까? 옮겨놓지는 못했구나. 2629님, 그래서 문무왕의 아들이 고맙다고 왕릉 잘 보이는데 절을 지었는데 은혜 갚는다고 해서 감은사, 절은 불타고 석탑만 2개 남았는데 멋집니다. 감은사지 석탑. 역시 진짜 이렇게 뭔가를 남겨놓는 거, 그리고 뭐 이게 왜 비를 세운다든지 건물로 남긴다든지 하는 게 다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뒤에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고, 사진 한 장에서부터 저는 모를 뻔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수님, 문무대왕님께 사죄의 의미로 신청합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저 바다의 누워를 떠올렸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이 시간대의 감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로 대왕님께 사죄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자, 별밤 4부 왔어요. 아까 3부에서 샤이니 노래 신청하셨던 분이 문무대왕릉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아주 파장이 시작됐고요. 또 역사 부엉이들이 대거 출몰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의 선의 수준이. 이수진 님이 물 차면 어쩌나는 대장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오셨는데요. 김희로님 저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For the Moon 해서 우와 대박 For the Moon 무대왕 이렇게 하면 아 근데 님자를 못 붙여서 멜로디가 모자라서 너무 좀 무례하게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희루님은 더 무대왕님이라고 쓰셨는데 한 글자가 지금 남아요 멜로디가 5013님 헐 경남 창녕군 명덕못에 라디오 나와요 미니 들으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별밤 들리니까 포근해지고 좋네요. 저 근데 요즘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근에도 그랬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냈는데 고민까지 써버렸네요. 저 대장부왕이 너무 멋있어서 이날을 개명할까 고려까지 해본 청취자입니다. 울적했는데 이렇게 문자 적으니 마음이 많이 나아지네요. 감사해요. 라고. 진짜 찐친대 사이에 오고 가는 톡 같은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내 마음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을 글자로 툭툭툭툭 적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휙 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5013님.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종종 비유를 하고 감사해 하기까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통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마주 보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이게 오히려 디폴트, 기본값이고 마주 보는 일이 진짜 감사한 일인 거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08님께서 이나 언니 남편이랑 출근하면서 언니 방송 매일 듣는데 제대로 된 사연 보내는 거 처음 같아요. 별밤 듣는 게제 출근길 루틴이에요. 방송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요. 잘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신청곡도 하나 부탁드려요. 임정희 케이윌의 운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출근길에? 그러면은 다시 듣기로 들으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야간 출근이신 건지 아니 완전 타지여서 그런 건지 아닌데 문자로 온거 보니까 다 완전 타지는 아닌 것 같고 해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612님 오랜만에 본가 왔고 연휴가 길었는데 부모님과 뭔가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집에만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본가 내려올 때는 꼭 재밌게 놀아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차 타고 역 가면서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이승윤의 캐논 신청합니다. 우리 612님이 못다한 말 제가 방금 해드렸는데 함께 계신 우리 가족분들 이 마음 꼭 기억해 주세요. 임정희 피처링 케이윌의 운명 이어서 이승윤의 캐논까지 듣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

0: 하는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2: 조금만 더 놀다 가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5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854님께서 작년에 일이 많아서 번아웃이 왔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챙겨야 할 사람과 일들이 많은데 나를 돌봐줘야겠다는 이 노래 가사가 저를 토닥여주더라고요. 하현상의 등대 오늘 별밤에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셔서 이 노래 끝곡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도시에선 타인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우면 안 보고 손절해버리기 쉽죠. 하지만 촌에서는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봐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일 서로의 품앗이 없이는 농사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이나 싫은 사람을 다 쳐내고 피하기만 하는 인생이 과연 풍성할까요? 어지간한 분쟁도 묵묵히 견뎌내고 조금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사랑보다 더 끈끈해집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서둘러주세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5: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어떤 어린이든 최애 캐릭터는 하나씩 꼭 있었죠. 그럼요, 일단 그림체가 멋지고 귀여워서 눈길이 가거나 악당을 몰리치는 힘, 기술, 푹 빠지기도 했고 매일 말썽 피우고 혼나는 주인공이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에 더 응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들 생긴 건 달라도 우울한 날엔 위로를, 때론 큰 용기를 주던 고마운 친구들이었을 텐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커서 막 공명만 했던 TV 속 가장 친한 친구들을 다시 불러볼까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니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코요태의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5월의 DJ 탱디 피어나모니 태호
0: 쿄디 기호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은 누구인가? 어린이 윤기호 씨는 누구 제일 좋았어요?
0: 아, 저는 살짝 피카츄?
1: 네?
0: 피카츄.
1: 아, 피카츄?
0: 예. 네. 아, 모르세요?
1: 알죠. 아. 피카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0: 태호 아니면 막 살짝 아구먼?
1: 아, 그런 쪽.
0: 예. 네. 태호 씨는요?
1: 저는 짱구 좀 좋아했습니다.
0: 아, 좋죠. 아니 막 스펀지밥 막 이런 거?
1: 스펀지밥 좋아했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보긴 했죠.
0: 저는 근데 피카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왜요?
0: 막 차르자드.
1: 왜?
0: 멋있잖아요. 귀엽고.
1: 귀엽고
0: 그리고
1: 멋있어서.
0: 이게 막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1: 사실 본 적 없어요. 포켓몬.
0: 에?
1: 뭐 딱히 뭐.
0: 딱히. 와, 저 사실 충격 받았는데요?
1: 뭐 딱히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0: 와, 아 그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만화나 막 TV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피카츄는 태호 씨.

0: 그냥 게임을 하지 않나? 보통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보나?
1: 보죠.
0: 그래요?
1: 그럼요.
0: 저는 뭐 거의 아, 저는 짱구 이런 거 봤습니다.
2: 거의 다 봤습니다, 진짜로.
0: 좋습니다. 여튼,
2: 네, 되게 많이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1417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카드캡터 체리? 정말 좋아했어요. 아, 카드캡터 체리 정말 좋아했어요. 소녀들의 로망이었던 요술 소녀이기도 하고 멋진 오빠도 있던 체리. 체리의 탱디 닮은 캐릭터도 나와요. 스피넬? 이름도 되게 네, 어렵네요.
0: 그러네. 근데 이거
2: 스피넬 닮았대요, 태우 씨가.
0: 카드캡터 체리가 뭐지? 저 잘 몰라요.
2: 저는 귀여워.
0: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2: 아, 저는 그 세일러문 이런 것도 아는데. 예. 네. 세일러문 같은 거 알고.
0: 봤어요?
2: 이런 거 알죠. 본 적은 없는데 알죠. 캐릭터만 봐도 알죠.
0: 모르잖아, 이거.
2: 네, 본 적 있어요, 이거? 그 캐릭터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0: 어, 그래.
2: 예. 네. 이런 근데 귀여운 캐릭터 좋아요. 막 서로 같이 뭉쳐서 막 그런 거 하고.
0: 어, 좋습니다. 아무튼, 네. 네, 0110님께서 저의 짱구 최애는 훈이었어요.
2: 훈이는 어떤 캐릭터였죠?
0: 좀 희한하신 분이네요, 이분.
2: 아, 왜요?
0: 저는 훈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2: 아, 왜요?
0: 훈이 좀 별로예요.
2: 안 좋아할 게 있어요?
0: 이해 몰라요?
2: 아, 저 솔직히 짱구 잘 못 봤어요.
0: 아, 그래요? 하이, 뭐, 피카츄는 봤는데 이건 안 보더니.
2: 뽀로로는 봤어요.
0: 뽀로로는 저도 봤어요.
2: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아, 훈이 좋아한다는 것도 처음 듣긴 했어요. 탱디의 최애 짱구 캐릭터는 누군가요?
0: 저요? 저는 흰둥이.
2: 흰둥이?
0: 네.
2: 흰둥이가 누구지?
0: 그 강아지 있어요.
2: 아, 흰둥이 강아지?
0: 맞아요.
2: 아, 귀엽네.
0: 엄청
2: 그 친구도 말해요?
0: 말은 안 하는데 느껴져요. 이 친구가 뭐를 이거 아예 안 봤구만.
2: 아, 안 봤어요.
0: 이 친구가 이제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도 이게 느껴져.
2: 아,
0: 얘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상황에서 지금.
2: 아, 서브타이틀 없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 아, 좋네요. 탱순정님께서 저는 스펀지밥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봐서 엄마가 아직도 스펀지밥 웃음소리를 싫어해요. 엄마 미안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스펀지밥 웃음소리 따라하는 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지금도 잘 따라해요.
3: 징징아.
2: 오, 스펀지밥.
0: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많이 틀어줬습니다.
2: 그 찡찡아.
0: 그럼 잠깐, 너는 한국에서 안 봤잖아. 그러면
2: 안 봤어요.
0: 아,
2: 그냥 안 봤죠.
0: 비슷한가 에피소드가?
2: 똑같죠. 그냥
0: 똑같나?
2: 그냥 목소리만 다른 거죠.
0: 그치.
2: 근데 이제 캐릭터가 달라요. 뚱이는 패트릭이고요. 찡찡이는 그 스퀴드월드이에요.
0: 네.
2: 그리고 그 랍스터는 미스터 크랩스.
0: 네,
2: 그래서 스퀴드월드 이렇게 해야지. 징징아. 죄송해요. 넘어가시죠.
0: 저 그 징징이 걷는 소리 잘할 수 있어요.
2: 해주세요. 아, 진짜 싫다.
0: 이게 저의 옛날 개인기라고 했었는데.
2: 아, 좋아요.
0: 좋습니다. 9845님께서 탱디 흰둥이 성대모사 엄청 잘해요. 시켜주세요. 저요? 흰둥이 성대모사 별거 없는데 그냥
2: 예, 터지는데요?
0: 그냥 강아지 소리.
2: 잘하시는데요? 네. 저도 아직 안 들어봐서 일단 그냥 느낌만 봤을 땐 잘하는 것 같습니다. 7694님께서 오늘 짱구 생일이래요. 축하해주세요. 아, 어린이날의 생일인가? 아, 생일 축하합니다.
0: 브라보.
2: 아, 실제로 캐릭터가 5월 5일이 생일이에요.
0: 또 짱구랑 저희 멤버랑 또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2: 아, 그렇죠.
0: 네, 사이타마 짱구가 사이타마 집인데.
2: 네네.
0: 저희 멤버 중에 소울이란 친구가 사이타마 사람.
2: 맞아요, 출신이죠.
0: 그래서 가끔 만난다던데.
2: 그렇죠.
0: 응.
2: 그 살면서 계속 많이 봤대요, 길거리에서.
0: 맞아요. 많이 봤다고 저도 듣긴 했어요. 소울이란 멤버한테.
2: 자, 찐친방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채울 거니까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 신청곡은 무엇인지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0: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0: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찐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정식품,
2: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해리즈 하보해,
2: 미분당,
0: 환인제약,
2: 녹십자.
0: 이상 출석체크.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본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네, 02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야호 모임 중 피스들 모여서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린이날 3차 메뉴 추천해주세요.
1: 오, 와, 맛있겠다. 지금 닭꼬치를 먹고 계시는데요. 3차는 디저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지금요?
1: 그럼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0시밖에 안 됐어요. 10시. 아,
0: 디저트. 예. 어떤 디저트 있을까요?
1: 저는 빙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1: 네,
0: 저는 나쁘지 않아요.
1: 빙수 아니면 아이스크림? 괜찮죠?
0: 빙수 좋은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739님께서 전 지금 아르바이트 가요. 어린이날에도 일하는 어린이들 다들 화이팅! 아, 화이팅입니다. 와, 되게 늦게 아르바이트 가시네요. 진짜 화이팅입니다.
0: 잘할 수 있을 겁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네, 2529님께서 오늘 친구들이랑 어린이 대공원에 다녀왔는데 온 세상이 초록초록해서 눈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하루였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윷마치의 초록 신청합니다. 쿄디아 탱디는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 추억 있나요?
1: 아, 와, 어린이날에 어린이 대공원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캐나다도 챙겨요?
1: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0: 그쵸?
1: 예, 뭐 한 거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셨어요? 태호 씨는?
0: 아, 저도 그냥 초등학교 때 조금 생각나긴 하는데 저학년 때 저희 막 그 동네 막 조금 벗어나면 시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어린이들 때문에 막 기다리 아저씨 와가지고 풍선 불어주고 막 그런 이벤트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잠깐 기억이 나고 저도 뭔가 딱히 막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뭐 저희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는 거.
0: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1: 좋죠.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2529님의 신청곡 윷마치의 초록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529님의 신청곡 윤마치의 초록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좋습니다. 5629님께서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집에서 야무지게 밀린 잠을 잤고요. 아까 산책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 아까 들었던 우리의 꿈 노래로 음악 줄넘기 좀 해서 이름 좀 날렸습니다. 줄넘기 잘하나요?
0: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막 그
1: 아, 여러 명에서 하는 거 말고
0: 그 박자 맞춰 들어가는 건 진짜 성공한 적 거의 없어요. 자, 못하실 것 같은데 태호 씨는?
2: 저 잘해요.
0: 진짜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아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살짝 그런 건 살짝 한국에서 좀 무조건 하는 노래 아닌가?
1: 살짝 무조건 하는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0: 저는 줄넘기. 어렸을 때 그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었어요.
1: 그럼 캐나다에 살짝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0: 피구?
1: 아 피구.
0: 피구. 농구.
1: 아 농구가 거의 무조건 해야 돼요?
0: 아, 무조건 했어요. 그냥. 어. 그리고 줄넘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그 정도?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단체로 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나 봐요.
1: 농구 좀 신기하네. 네,
0: 제가 살았던 동네는 다 농구하긴 했었어요.
1: 그 줄넘기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하는 거 있어요?
0: 저요?
1: 네.
0: 줄넘기요?
1: 아니, 뭐든 그냥.
0: 아니, 뭐든 그냥 기본...
1: 아니, 기본은 해요?
0: 뭐요? 예를 들어?
1: 아니, 그러니까 뭐든 지금 내가 뭐든 농구든 뭐든
0: 저는 막 뭘 뛰어나게 잘하진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못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1: 아니, 기호가 예전부터 계속 캐나다에 자기는 농구를 했었다. 뭐 농구 계속
0: 했어요. 저 슈트는 폼 괜찮아요.
1: 그냥 한번 이거 좀 언젠가 한번 봐야겠네요.
0: 예, 네, 농구하는 그래요. 거. 그래요. 그 요즘에 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1: 농구를.
0: 예. 아무튼 1154님께서 저는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조카가 놀러와서 조카랑 놀았어요. 탱디 쿄디는 어린이 조카나 어린이 친구랑 놀아준 적 있나요? 저는 조카가 태어난 지 3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조카랑 어색한 사이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랑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까요? 아, 조카 있으세요?
1: 없어요.
0: 진짜요?
1: 네.
0: 저 밑에 남자 4명이나 있어요.

0: 네 명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또 친동생도 남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거기에 리더로서 이제 동생과 그 네 명 조카 그리고 이제 그때 캐나다에 같이 살았을 때 집에 많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놀고 와 진짜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1: 아니 남자친구들은 그리고 또 형들 되게 좋아하잖아.
0: 아 너무 좋아하죠. 엄청 따로. 그래서 맨날 막 우리 막 게임하자 막 뭐 하자 뭐 그 이런 게임기 같은 것도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런 같이 하려는데 근데 저는 그냥 혼자 방에 있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애들이 너무 착하고
1: 내가 그때 봤던 친구들인가?
0: 맞아. 맞아 한 명 봤어.
1: 아 걔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0: 네 컸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저도 어렸으니까 무튼 그렇게 좀 놀았는데 그냥 뭐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계속 같이 놀아주면 되죠. 근데 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힘들 수도 있긴 해요. 뭐 화이팅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도
1: 좋습니다.
0: 뭐 귀엽잖아요.
1: 귀엽죠.
0: 예.
1: 네, 1417님께서 아 미남들은 완간이라던데 둘 다 멋지게 까고 와서 기절 직전이네요. 오늘 착장은 어떤 컨셉인가요?
0: 아 그죠. 어저께는 좀 내렸잖아요.
1: 네.
0: 내렸나요?
1: 저는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고
0: 아, 그렇죠. 너무 길어.
1: 너무 길어가지고.
0: 저는 내렸는데 오늘은 좀 깠습니다. 오늘 착장 컨셉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이 쇼핑 갔을 때 산 거 아니에요?
1: 일본에서 구매한.
0: 아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저의 두 번째 미국 투어? 그래서 되게 옛날에 산 맞아요. 두 번째 미국 투어에서 LA에서 산 옷이에요. 이거. 내가 아직도 잘 입고 있고요. 제가 이런 브라운 색깔 옷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계속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꾸준히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컨셉은 따로 없고요. 그냥 오늘 편하게.
1: 맞아요.
0: 네, 편하게
1: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입었습니다.
0: 멋있게. 아 어린이답게 좀 입고 올 걸.
1: 어린이답게.
0: 아 놓쳤네 이 기회를.
1: 그러니 그 생각을 못했네.
0: 아 나도 생각을 못했어.
1: 근데 죄송합니다. 어린이다운 옷이 있나?
0: 응?
1: 있어요?
0: 저요?
1: 네.
0: 뭐 저 귀여운 옷은 많죠.
1: 아 그래요?
0: 네, 전 다채롭게 입으니까 좀 귀여운 거 입죠. 귀여운 건 있어요.
1: 오케이.
0: 내일 미국 시간으로 한번 태효 씨 있으세요?
1: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0: 제가 한번 뭐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제 거라도 태효한테 빌릴게요.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친지방 친구들 어웨이크하게 만들어줄 크래비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환영 인사 많이 환영 인사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피어나미니 Fun and Love Again, Baby Monster Wild.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1: 아이고.
2: 돌아가겠습니다.
0: 오야오의 학교의 경력직 전학생의 등장이라
3: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0: K-POP을 재정의하러 돌아온 아이돌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4: 아, 예.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예, 컨셉.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3: 좋습니다. 멤버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되는데 너네가 다 초등학생 같다? 귀엽게 원진이부터 인제 가볼까요?
6: 되게 확신이
7: 있잖아. 오케이. 안녕, 반가워. 나는 너희들에게 아주

0: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원진이야.
1: 오,
2: 바보.
3: 안녕. 괴롭히는 친구 있으면 다 말해. 내가 혼내줄게. 킹왕짱 송영준이야.
1: 오.
4: 안녕.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난 정모야.
1: 오.
5: 어. 그래 우빈이야.
1: 어.
0: 오.
5: 어떤 친구?
2: 와. 안 돼준 거야?
5: 나는 어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6: 더 왜 물어봐 여기서.
7: 오미오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5: 그래 그래 그러도록 그래. 하자.
7: 그래.
8: 안녕. 나는 이제
6: 살벌한데?
2: 비주얼 말고?
8: 너희도 다 알겠지만 아빠. 유명해서 내 소개는 안 해도 되지? 그래.
1: 오.
8: 세림이야.
2: 육구팬나봐.
9: 안녕. 난 앨런이야. 나는 하교하면 같이 노래방 가줄 친구 되어줄게.
8: 귀여워.
2: 아니요, 너 사탕 좋아해?
8: 네 거야.
1: 아.
2: 이름.
1: 이름도.
2: 아, 나 민이야.
1: 아, 나이스.
9: 우리 거야.
10: What's up? I'll be your cool friends. 태용이야, 안녕.
8: 오.
9: Yeah.
11: 안녕, 너의 허그메이트가 되어줄게. 성민이라고 해.
2: 좋은데, 와. 좋은데?
5: 허그메이트.
9: 나도 할래.
2: 허그메이트.
5: 나도 해줘, 허그메이트.
9: 허그워.
12: 야, 확실히 우리는 분위기 다르네.
13: 너무 달라가지고 살짝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12: 그러네.
13: 같아요.
12: 네. 다들 반가워.
9: 할 수 있습니다.
12: 반말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환영 문자도 만나볼게요.
9: 네.
12: 네, 0162님께서 키키키키 크래비티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벌칙인가요?
3: 아니 우리가 사실 그 어린이날 팬사인을 하고 왔는데 네. 각자 어릴 때 입던 옷을 입은 건데 멤버들이 다 같이 입자 다 같이 입고 여기 오자 했는데 다 안 입고 나랑 미니만 입고 왔어요.
12: 이제
7: 형준 미니도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의 걸 빌려 입은
9: 네. 맞아 맞아
8: 맞습니다.
12: 우리도 옛날에 했었는데
13: 어떤 거?
12: 옛날 옷 입기 한 거 아니야?
13: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태영 씨랑 네. 우빈 씨랑 정모 씨는 너무 멀쩡.
7: 맞아요. 지금은 사복이에요.
9: 네.
7: 지금은 사복이고
8: 나머지 사복은
2: 나머지는 사복 같지 않다는 겁니까?
8: 두 명 빼고 다 사복이.
13: 그 어린이 그거 맞춰서 입고 온 줄. 그 저 속에 형준 씨 들어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7: 맞아요. 네. 누구의 어렸을 때 것 같아요?
13: 본인 아니에요?
7: 본인 거 아니에요?
2: 본인 게 아니에요.
3: 빼서 입었어요.
7: 전 누구 거였을 것 같아요?
12: 우빈 씨요.
7: 민씨 조금 옷을
11: 오케이
2: 조금 약간 이런 이미지구나 내가
9: 강해 보인다
2: 오케이 감사합니다
13: 좋습니다 서윤 221님께서 앨런 씨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여요
8: 진짜 어려 보이긴 해
2: 인정합니다
11: 앞머리 너무
9: Fix your hair, bro.
3: 왜요?
9: 왜 이렇게 갑자기 빵꾸셨어요?
13: 그게 아니라 아니 가끔 이래요 죄송해요 아니 그 제대로 보니까 진짜 앞머리가 완전 이 앞에 맞아. 볼륨감이
9: 엄청 솟아있어요
13: 진짜
2: 꼭 표고버섯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11: 빗을 갖고
9: That's why I have this
13: 그럼 엘리언님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 네 5273님께서 그래비티 오늘 어린이로 출근했잖아요 가장 말 안 들었을 것 같은 어린이는 누군가요?
2: 누군 것 같으세요?
8: 누군 것 같으세요?
2: 어렸을 때 제일 금쪽이었을 것 같은 사람
12: 형준 씨요.
13: 나는 정모 씨.
3: 너무 오르신다.
2: 너무 오르신 진짜 매의 눈을 가지셨네.
13: 다들 맞아요?
2: 이렇게 질문이에요?
7: 모르겠어요.
9: 어린 세대 같이
2: 살아. 어린 시절 같이 살지 않아서.
9: 모르겠네.
2: 저희 다 그거만 나가지고.
7: 다 그냥 너가 서로 그거다.
13: 오케이.
12: 그래서 그럼 뭐 자기가 좀 자진해서 누가 좀 제일 좀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사람 있나요?
13: 내가 봤을 땐 태용이지 않을까?
11: 태용이 아닌가?
2: 태용이가
7: 말 안. 약간 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2: 약간.
7: 엄마 아빠 사랑해요.
13: 다음 거는 그 성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1: 네, 샘리양님께서 원진이랑 형준이 정모까지 오랜만에 친친방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저번에 크래비티 멤버밖에 없어서 스튜디오가 카페 된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DJ분들이 있으니 잘 진행이 되겠죠?
9: 또 오랜만에 왔는데 아직까지 현수막이 그대로네요 현수막이 아직도 자석 현수막이네요 좋습니다 이 아날로그 감성 아직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또 고향 온 느낌이라서 되게 새롭네요 그렇죠
3: 오늘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요 잘
7: DJ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끼리 막 수다 떨면 안 되니까
9: 편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 편하게 하세요
12: 편하게 하셔도 돼요
13: 어차피 오래 있을 거라서 오늘은 그냥 크래비티가 하고 싶으신 대로
2: 진짜 해요?
7: 진짜 해요?

0: 그러니까 선배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선배님이죠.
2: 아, 뭐 같은 연도에 데뷔했는데.
0: 그래도 저희 그런 거 잘
3: 선배는 선배죠.
2: 아, 그렇죠.
0: 원진 선배.
3: 선배. 후배님들.
4: 좋습니다. 다음 거 형준 씨가 읽어주세요.
2: 근재님께서 아 근데 어린이 옷 원래 누군지는 안 밝히고 가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아
5: 그러니까 안 궁금해 하시길래 그냥 쓱 넘어갔어요.
4: 누구 거예요?
5: 결국에 세림이 형 거였습니다.
6: 네, 저게 제 겁니다.
2: 세림이 형 거.
5: 세림의 특급 무술이요.
6: 이거는
2: 저 노란색 옷은 제 겁니다. 아
0: 이런 무술을 하세요?
6: 아 어렸을 때 했는데 뭐 어렸을 때 배워놓으니까 안 다치더라고요. 특공무술을 해서 제가 진짜 넘어진 적이 없어요. 넘어져도 바로 그냥 낙법.
3: 낙법.
6: 축구할 때도 이제 넘어지면 바로 낙법으로 해가지고.
4: 너 낙법 배웠잖아.
0: 너도잖아.
5: 태어날 때 뒤에서 이렇게 태클 걸어도.
6: 아 그럼 바로 낙법.
0: 네.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진짜요? 어떻게요?
3: 진짜 봐. 저 올려요?
0: 한번 나중에 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6: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다음 거는 정모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4109님께서 정모 오빠 이름표 반대로 됐어라고 하셨는데
3: 진짜 말 안 들을 것 같다. 네.
0: 이게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3: 맞아, 일부러 한 거예요.
1: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3: 일부러 한 거예요.
7: 엉망이 아까 뭐냐 대기실에서부터 이거 반대로 끼고 가면 한 번이라도 언급해주면서 원샷 한번 받겠지라고 하면
1: 그런 말 한 적 진짜 없었어요. 그런 말 한 적
7: 진짜
1: 없어요.
7: 진짜 했어요.
1: 그런 말 진짜 한 적 없어요.
7: 진짜
3: 노린 거 전략이야.
7: 정모 형이 노린 거에서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4: 원샷 받았습니다 지금 들어.
0: 근데 그 반대로 된 게 안 나오네.
5: 반대로 된 게 나와야 되는데.
1: 좋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5: 오케이.
0: 괜찮습니다. 자 다음 거 원진 씨가 읽어주세요.
7: 자 함원진 보려고 오웨이크함님께서 친친병 DJ 선배인 핑퐁즈가 이달의 DJ인 오야호에게 꿀팁을 전해준다면 어떤 꿀팁을 전해줄 건가요? 아니면 응원의 한마디라도라고 해주셨습니다.
8: 오야호 오야호 오야호 오야호 오야호
7: 우와. 게스트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에요?
0: 네 처음이에요.
3: 아 진짜요?
7: 아, 처음이에요?
3: 약간 되게 어려워하시네요.
7: 그렇구나. 네. 그럼 저희로 한번 맛을 아주 제대로 보시고 가시면은 아, 다음 게스트 분들부터는 아마 편하실 거예요.
0: 아 근데 지금 라인업이 만만치 않아요.
7: 아, 그래요?
0: 지금 모든 팀이 나온 팀들이 지금 살짝 좀 긴장하고 있어요.
7: 아 긴장하고
0: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네. 저희 팀은 멤버들이 그렇게 텐션이 높진 않아요. 막 대기실도 되게 조용하고 사실 아까 전에도 막 복도에서 막 얘기하면서 와 여기 에너지가 지금 남다르구나. 솔직히 안 그래도 생각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조금 받쳐줄 수 있을지.
7: 해야 될까?
9: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형이 조언을 해.
9: 네? 뭐 있어요? 나 아마 나 선배 아니야?
5: 해야죠. DJ 선배.
7: DJ 선배.
9: DJ 선배. DJ 선배. 아 해주세요.
7: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씨?
2: 아 그냥
7: 일단 목소리 톤부터 그러면은 약간 네. 올려주시는 게 약간 좋을 것 같아요.
2: 도레미파솔까지.
7: 네, 뭐 앞에 뭐 어떤 꿀팁을 전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응원의 한마디로 이거보다 어떤 꿀팁을 전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응원의 한마디라도 부탁드려요.
2: 나려요.
7: 나려요. 딱 보여주시면은
3: 벌써
7: 보여줘.
3: 보여줘.
7: 님께서부터 한번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4: 아 이거 궁금해요. 저희 진짜 이렇게 했어요.
3: 진짜 중요해요.
4: 네. 찾아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2: 찾아보고.
7: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0: 살짝 긴장하게 되네. 오케이.
7: 그럼 한번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봅시다.
2: 여기 원진님 톤으로
4: 한번 그 톤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7: 좋습니다.
3: 좋아요.
8: 네네.
4: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크래비티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오케이. 어디로 보내죠 원진씨?
7: 문자번호 샷8000번 짧은 문자는 50번 긴 문자 포토번호는 100원 이슈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했을 때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야
4: 2958님께서 여기 마트냐고.
2: 여기 홈쇼핑 아니고 네, 친친납니다.
7: 그쵸 친친나도 그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0: 그 살짝 그 뭐라 해야지 그 옆에 그 샘플 그 매겨주는
9: 시시코너 시시코너
4: 좋습니다. 앨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리디파인은 어떤 앨범인가요?
7: 자 성민씨 렛츠고!
8: 네 우리 리디파인은 완벽해서 빛나는 청춘이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빛나는 순간을 담은 앨범입니다.
4: 2만 소문자로

0: 쓰는데 이유가 있나요?
1: 아 여기 아. 저희가 아이 멤버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좀 대문자로 쓰기에는 네.
0: 아이가 많아요?
1: 네, 네. 저희가 아이가 많아요.
2: 에이, 거짓말.
0: 저희 이가 두 명밖에 없어요.
3: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아이 아이 손
1: 다 아이다 아이 아니야?
0: 어 희한하네.
3: 아 이가 세 명.
4: 세 명.
2: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가 이 에너지가 진짜 앞세워서 지금 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어허. 네, 좋은 거죠.
5: 잠시.
2: 네 그리고 타이틀곡 소개도 부탁드려요. Awaken 어떤 곡인가요?
3: 성민 씨.
1: 어떤 네. 곡인가요, 성민 씨?
4: Awaken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듯이 그러한 순간을 담았고요.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8집의 타이틀곡입니다.
2: 아~ 근데 여기 왜 다
0: 성민 씨가 살짝 브레인인가요 여기서?
1: 아 이제 막내한테 좀 아
0: 막내니까 해야 괜찮네.
2: 오 여기 무섭다.
0: 괜찮다.
5: 그래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적극 반영.
0: 네, 어웨이크 티저 공개에서부터 많은 분들의 화제를 모았잖아요. 사제 컨셉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아이디어였나요?
1: 약간 좀 저희가 이 불완전한 존재가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좀 사제를 준비하는 약간 신학생들이 조금 그런 되게 완전하지 못하고 좀 아직까지는 되게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서 좀 불완전한 약간 그런
6: 성숙하지 못한
1: 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서 가지고 아마
3: 또 크래비티의 청춘을 또 담아낼 수 있는
1: 그렇죠.
3: 청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2: 이 컨셉 처음 들었을 때 세림 씨 반응은 어떠셨나요?
7: 저요? 저는 이 컨셉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저희끼리 회의를 했는데 아 진짜 이번에는 컨셉추얼한 거 해야 된다 컨셉추얼한 거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딱 컨셉추얼한 이제 컨셉이 딱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2: 봤는데 멋있던데요 되게 다 같이?
3: 예스
7: 감사합니다.
2: 올 블랙 입고
3: 봤죠
2: 저기 있잖아요 사진도 저기 있잖아요.
3: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물어봐도 될까요?
2: 태영 씨 나오는 장면. 오! 뭐죠? 그 가슴이 잘 보이던데? 오!
3: 가슴?
2: 아, 그 트레일러?
5: 옷이.
2: 그래서 좀 와우! 좀 노출이 좀 너무 심했어요.
3: 보수적이신가 보다.
7: 근데 궁금한 게 저 글씨를 혹시 누가 쓰신 거예요?
2: 글쎄요. 뭐 MBC에 쓰지 않았을까요?
7: 아, 제가 쓴 거라고요?
6: 아, 형 글씨래요?
3: 채링 씨 글씨래요?
1: 아니, 뭐
2: MBC 아니고
6: 뭐라 하려고 그랬어요?
7: 아니, AI로 한 거예요. 왜냐면 난 쓴 적이 없는데 내 글씨체야.
6: 어웨이 그 컴백 명란뷰라고 쓴 거예요?
3: 글씨를 뭔가 다운 거지.
2: 아니, 여태까지 형이 썼던 글씨 중에 한 글자씩 다운 거예요.
7: 진짜로?
4: 그거 형 그 악필 대회 거기다 쓴 걸.
1: 와, 그거를 하나하나 그냥 가져오신 거예요?
2: 여기서 하나하나 다
4: 진짜요?
6: 대박. 감동이다.
1: 근데 진짜 못 쓰긴 한다.
6: 뭐라 쓴 거예요?
7: 써봐도 내 글씨인데 내가 쓴 적이 없어가지고
5: 중간에 일본어가 나와.
4: 침침방이 사랑하는 크래비티 어웨이크 컴백.
6: 와, 진짜 일본어 아니야?
2: 일본어야?
3: 에또
2: 일본어야. 아, 확실히 아, 확실히 DJ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네. 잘 챙겨주시네요. 아,
1: 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파랑님도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컴백 뮤비 티저가 뜨고 SNS에서 반응이 장난 아니었던 거 멤버도 느꼈죠. 왜요? 네.
0: 사실 이게 얘 매력이에요.
4: 아, 네. 네. 난 벌써 빠졌어.
2: 사제복 컨셉으로 탑 팬들도 러비티를 부러워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미니님 어땠어요? 아
8: 부러워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지만 또 제 것이 되면 뭐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단장 입덕하세요. 다시 할게요.
2: 아니 좋아 자신감 좋아요. 아니,
6: 간절함 좀 보이게
8: 공손하게.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사제 컨셉으로 좋은 노래와 좋은 안무로 음악 방송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5: 사이도 없나?
1: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러워. 언제나 환영입니다.
0: 와. 좋습니다. 그럼 크래비티 멤버분들이 보기에 사제복이 제일 잘 어울렸던 멤버 누군가요? 아. 오.
3: 오. 저는 확실하게 있는데
1: 누구요?
3: 갑자기 너무 집중.
6: 누구예요?
2: 누구예요?
3: 저는 정모. 정모 씨가 또 이제 우산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0: 아, 네.
3: 약간 이제 그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님의 느낌이 한 1% 있지 않았나.
6: 오. 많다.
7: 근데 진짜 확실히 사제복이 엄청 길다 보니까 키 큰 멤버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이랑 정모랑 태영이랑 세림이랑 해가지고
4: 세림 씨도 정신지에 끼는 건가요?
7: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0: 아, 정무 씨 잘생기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저 그거 봤는데 그 이거 헬멧 벗는 거. 지금 봤는데 아 지금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0: 그게 뭐야 그게 뭐야
2: 그게
0: 뭐야
2: 그 엄청 유명한 짤 있어 헬멧 탁 벗는
1: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이요 헬멧계 맞아요
3: SM
0: 근데 태호 씨 얘기해도 돼요?
2: 뭐요?
0: 그냥 얘기할게요
2: 내가 더 불안해
0: 그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데뷔 이거 팬들도 모를 수 있는 저희가 데뷔 초 때 같은 샵이었잖아요
4: 맞아요
0: 데뷔 초 때는 좀 많이 뵀었는데 왜 불안하세요? 윤희 씨가 계속 얘기하다가 막
2: 무슨 얘기랄까?
0: 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뵀는데 근데 태호가 정무 씨 보고 와 그분 되게 잘생겼다고 하셨어요
2: 있었던
1: 아니 아. 근데 맥락상 태호님이 정모 씨 보고 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얘기를 할 것처럼
0: 아니 그게 아니라 정모 씨 지금 칭찬 타임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태양이가 그 얘기를 했던 걸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2: 칭찬은
0: 아,
2: 너무 괜찮은데
0: 예, 그럼요 왜 저 나쁜 얘기를
5: 했죠 기호 씨 매력 있으시다 저 오늘부터 입덕할게요
0: 감사해요
5: 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저도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뭐야 이거
2: 아 또 부끄럽네
6: 뭐야 이거
0: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크래비티 신곡 오늘 무려 라이브로 신곡 들려주신다고 와우, 합니다 와우. 와우.
2: 좋습니다 멤버분들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4: 네, 네.
2: 저희는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크래비티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1060님께서 사제 컨셉 너무 좋아요 성당 오빠 아멘 할렐루야
0: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할렐루야! 오케이 자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2: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비티의 라이브입니다 아카이브
4: 어웨이크
2: 죄송해요 제자요 어웨이크
4: 어웨이크

0: Wick. Wow.
1: Wow. 이부였어.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크래비티의 어웨이크 라이브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6: 으흠.
7: 네, 비모원님께서 뭐야 라이브 안 돼서 기대했는데 그냥 음원 틀었는데요.
8: 와~ 아, 죄송합니다.
5: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미니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6: 아~
5: 아 진짜 되게 그 매력 있네요 확실히.
6: 그 미니만 얘기해줘요?
5: 아 다 너무 잘. 원진님도 그 네. 이게 딱 이 위치. 되게 높은데 별로 안 높게 느껴지게 아주 잘 보시더라고요.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모소님께서 러비티라서 어깨 올라가요.
9: 고마워.
5: 다음은 누가 읽을까요? 세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0: 네, 다영님께서 초등학생이 라이브도 잘하네.
9: 맞아요. 세림이 형이 멘트할 때마다 쳐다보는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10: 이게 폭력적이라고요?
8: 폭력적이라는 거죠?
10: 저도
8: 폭력적이면 안 돼.
10: 저도 이거 한 걸 까먹고 아무렇지 않게 요즘 오늘 계속 다니다가 저를 보고 계속 웃으세요 사람들이.
5: 아,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려요.
11: 노래 불러줘서
8: 너무 귀여워.
11: 발소하고 있어.
9: 좋아요 좋아요.
5: 좋습니다. 다음 거 앨런 씨께서 읽어주세요.
12: 네, 그래비티 컴백 축하해. 신곡 어웨이크에서 Burn It Up 이 다섯 번 나오는데 모두 다른 멤버들이 부르잖아요. 네, 버니랍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멤버 궁금해요.
5: 오, 오~ 이런 건 좀 민감한데?
8: 그렇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우빈, 형준, 원진, 미니, 태영 씨 빼고 네네네. 다른 분이 한번 평가해 주세요.
6: 다른 사람이
8: 오케이. 되게 객관적이시다.
6: 오케이.
10: 우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번 다 다른지 몰랐어요. 그만큼 멤버들이 다 잘했다.
13: 근데 이제 또 하나 어필을 해보자면 마지막 버인업, 엔딩 버인업 또 태영 씨가 하기 때문에.
6: 그래도 네. 좀 아쉽던데요?
13: 그게 좀 약간
8: 그게 나였다면 어땠을까?
5: 이거 혹시 멤버들이 파트 짜요?
6: 아니요.
5: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9: 이거 마지막 그러면 녹음하면서 신경 쓴 포인트 좀 있나요? 각자 좀 다르게.
6: 뭐가 있을까?
8: 내가 제일 먼저 했나 이거? 번인업.
6: 아마
9: 제가 했을 거예요.
8: 형준이가 먼저. 형준
9: 녹음했을 때 저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건 구간인데 네. 진짜 너무 숨이 차가지고 퍼포먼스 하고 있을 때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숨소리를 좀 많이 넣어. 번인업 이렇게.
5: 완전 느꼈군요.
9: 네. 다른 멤버들은.
13: 좀 약간 거칠게 하려고 뭐라고 거칠다 보니까
8: 마지막이라
13: Burn it up 하면 너무 멋없잖아. 이제 Burn it up 이렇게.
5: 오,
6: 와우,
5: 에이,
13: 예스.
5: 나이스. 각자 매력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9: 이런 반복 파트 나쁘지 않죠 사실.
5: 그렇죠. 다른 멤버들
9: 다른 멤버들
5: 매력 파트 느껴지고.
6: 맞죠.
5: 좋습니다.
9: 그러면 다음 태영 씨께서 읽어주세요.
13: 유이님께서 이번에 인트로 정모 파트가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 탐나는 멤버 있나요? 친친방에서 비주얼 공격 한번 해야죠.
6: 오호 정모 파트.
5: 노. Nope.
6: 나는 안 한다.
13: 개인적으로는.
8: 아 별로 탐 안 한다.
13: 그러니까 레전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트가 탐이 안 난다.
6: 탐이 안 나 그냥.
9: 너무 씹어 먹어.
8: 너무 찰떡이니까. 추천해야 되나요? 추천?
6: 누구?
8: 개인적으로 세림이 형이 요새 얼굴에 물이 올랐어요.
6: 이러고요.
8: 뱀 이거 딱.
6: 에이 이러고요.
8: 독 잔뜩 오른.
9: 형 원샷
6: 한번 잡아주시죠 감독님. 나이스.
9: 야 나이스.
5: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8: 우와. 오 나오는구나.
9: 약간 짱구에 나올 것 같은데.
5: 귀엽다.
10: 아 저 오늘 머리랑 좀 맞게 한번 해봐.
13: 귀엽게 해버리겠네.
6: 진짜 마트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카트에다가 담을 것처럼 생겼어.
5: 귀엽네요. 귀엽네요.
6: 진짜 그냥 집는.

0: 그렇죠.
1: 다음 거는 성민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통영 연하남님께서 격한 안무에도 칼각으로 맞추는 퍼프 비티 이번 어웨이크 안무가 유독 턴하는 안무가 많은데 다들 어지럽진 않은지 궁금해요. 맞아, 턴이 많아요.
0: 맞아, 턴이 많긴 해요.
3: 어때요?
4: 그 어지러움을 견뎌내는 법이 있어요.
0: 그건 뭐죠?
4: 약간 좀 테크니컬한 기술인데 네? 그 스쿼팅이라고 있어요.
0: 스쿼팅!
1: 시선 치는 거요?
4: 발레 턴 할 때 그 네. 그 머리 시선 고정하고 몸만 이게 돈 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에 빵! 이야!
0: 이야! 네. 발레 턴! 머리가
4: 스포팅만 한다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0: 스쿼팅!
1: 아니 아니 앞머리가 한쪽 이렇게 좀 귀여워.
5: 잘 가져.
2: 아 웃기다.
5: 아 캐릭터 대박이네요. 아 부럽다. 잘 잡았다.
6: 좋은데?
7: 그러니까.
1: 아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이제 대형도 많이 뭉개지고 그렇잖아요.
0: 아 맞아요. 근데
1: 워낙 춤 잘 추시니까요, 여러분.
0: 오, 땡큐.
1: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크래비티와 함께 하고 있고요.
0: 원지님 톤으로라고 돼 있네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크래비티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3부로 돌아올게요.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뒀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형준씨?
8: 문자번호 샵 8000, 문자번호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땡큐.
1: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 기다리면서 3부로 돌아올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0: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나미니 기호 쿄디
0: 테오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크래비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5909님께서 혹시 클망진창 로고 오나요? 그게 뭐죠?
2: 방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한 친구 방송반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1: 아 클망진창
3: 엉망진창 피망진창도 오나요?
2: 피망진창?
0: 피망하면요?
3: 예.
1: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4: 그러시구나.
5: 아 그런 게 아니라
3: 시끄러.
5: 아전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3: 죄송합니다.
1: 이런 클뭐 클마 클은 뭐예요?
3: 크래비티.
5: 크래비티.
1: 아 sorry. 죄송합니다. 다음에 해볼게요.
3: 아 감사합니다.
1: 피어나미도. 근데 저희 여섯 명이라서 네. 그렇게 그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6: 저희도 하면은 한 세 명 정도는 말 안 해요. 그래도 친한 친구 하면 세 명 정도 그냥
3: 립싱크 하고.
1: 왜 그래요? 누가 그래요?
2: 태형이요.

0: 하는 거 아니고. 여섯 명도 충분하다.
1: 네, 좋습니다. 야,
2: 그렇죠. 네, 1102 님께서 DJ분들 기 빨리셨나요?
3: 아, 아니요.
4: 빠지셨어요?
3: 아, 아니요.
5: 빠졌어요. 좋아요.
3: 좋습니다.
2: 네, 저는 빨렸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6: 자, 크래비티 네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신곡 뮤비 찍을 때 CG 작업을 많이 이용해서 크로마키 배경에서 찍었다고 하고 재밌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재미나는 생각나는 재미있었던 뮤비 비하인드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우빈 씨께서 대답해볼까요?
5: 네. 그 고양이가 있었죠.
6: 아, 그죠. 고양이 있었죠.
5: 예, 먹물이라고 하는 깜장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뭐가 어찌나 말을 잘 듣던지 어허. 너무 귀여워서 입덕했어요.
6: 자, 성민 씨는 혹시 뮤비 비하인드 있으셨을까요?
7: 그 우리 그 기차가 네. 무너 막 부서지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 있는데
6: 아, 네네네.
7: 그것도 그냥 그린 백에서 찍었잖아요.
6: 아, 맞죠, 맞죠.
7: 그래서 막 거기 멤버들이 그냥 한 요 탁자만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되게 막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했던 게
1: 아 그거 그거 단상가 좀 좀 높았어요.
7: 높은 맞아 맞아
1: 단상이 좀 높았어요. 근데 멤버들이 옹기종기 올라가 있는데 이제 촬영 PD님이 또 1층에서 그 바닥에서 이렇게 멤버들 찍어야 되는데 너무 높 옆에 있다 보니 약간 의자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찍는데 근데 뭔가 약간 동물원 사육사님 마냥 약간 그런 동물 약간 대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웠어요.
6: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짱모님 댓글은 우리 정모 씨가
5: 읽어주시면서
6: 대답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2: 네, 짱모님께서 이번에 뮤비 역대급인데 크래비티 뮤비 해석 따로 들은 게 있나요? 뮤비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6: 네.
2: 저희한테 이제 막 설명 같은 걸 해주세요. 막 PPT에 이런 거 해서 받은 게 있는데
6: 그렇죠.
7: 얘기해도 되나?
2: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 어플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팬분들께서 직접 해석하는 재미가 있으니 너무 알려주지 마라.
5: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면 맞죠.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열린 맞아요. 결말입니다.
8: 아, 맞긴 해요.
1: Open to interpretation.
9: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Mm-hmm.
2: 맞습니다.
3: 그럼 막 세계관 있는 거예요?
2: 있습니다.
5: 있어요? 그
6: 뮤비만의 약간 세계관이 있는 거죠.
5: 네,
6: 원래 저희가 살리려던 그 옛날에 하던 그 세계관 말고 뮤비 안에 뮤비만의 세계관이 있는.
3: 아 원래 데뷔 때부터 있긴 있었어요?
6: 네, 세계관이 네. 있었어요.
8: 저 여기는 초능력 쓰시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슈퍼히어로예요.
8: 슈퍼히어로. 우리도 초능력. 저희도 초능력인데 이제 학생 초능력.
2: 어떤 능력이세요?
3: 저 시공간 이동.
5: 아니 너무 사기인데? 이야 텔레포트를.
2: 태양님은 저는 사격수입니다.
6: 아모 멘톨.
5: 좋겠다.
3: 뭐 별거 없죠 거기.
10: 그러면 저희 궁금한 멤버 딱 한 명만 알려줄게요. 초능력.
3: 아, 능력.
10: 네.
3: 저는 우빈 씨가 궁금하네요.
10: 우빈 씨 능력
8: 뭐였지? 네.
6: 우빈 형?
5: 저는 힐러입니다. 힐러.
3: 지유. 아, 진짜 서포트예요?
5: 지유. 네, 서포터. 지유. 저 메르시라고.
7: 아 우빈 형 힐러였구나. 아 맞다.
3: 성민 힐러였... 씨는요? 성민 씨는요?
5: 아 안 돼요. 한 명만 대답해.
6: 한 명만으로. 잘 골라서야죠.
3: 원 플러스 원.
8: 나머지는 집에 찾아보는 거.
3: 네, 찾아볼게요.
7: 저는 그 뭐지? 툴마스터였나?
6: 아 맞아.
7: 만지면 다 약간 그걸 능숙하게 쓸 수 있는.
3: 아 정섭이네.
7: 아 정섭님이 그런 능력이에요?
3: 정섭이가 그런 살짝 기계를 다룰 수 있는.
10: 세계관 겹치면 재밌겠다.
3: 아 저희 살짝
1: 콜라보
3: 크로스오버?
1: 예.
8: 초능력 대결?
2: 누가 더 센지?
8: 거기 시간 멈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2: 예.
3: 저요. 전 시공간
2: 시간도 멈출 수 있나?
5: 시간도 멈춰요?
3: 다 시공간 이동.
8: 이공간 털기하네.
1: 시간은 못 멈춰요.
3: 아 그러네. 아 죄송해요.
2: 염력 있어요?
6: 10명 있죠.
2: 근데 형준이가 남의 능력 뺏어서 쓸 수 있어요.
6: 아,
10: 형이
1: 카피요.
5: 카피요.
3: 뭐야 여기 재밌네. 아 여기 재밌어요.
6: 염력은 없나 우리 염력은 없지.
5: 염력은 없어.
2: 아 좋습니다. 다음 댓글 민희 씨가 읽어주세요.
11: 아 1638님, 네, 세계를 구한 히어로와 할렐루야 사제의 만남. 장난 아니다.
6: 그러니까 세계관 충돌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 저희랑요?
6: 네.
3: 좋아요. 한번 회사끼리 얘기하시죠.
5: 좋아요.
3: 다음은 그 세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2: 네, 명란바게트님께서 수록곡 중에 봄날의 우리를 앨런이랑 원진이가 공동 작사 작곡했잖아요. 어떻게 둘이 같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감은 어디서 얻었다 하는 노래 작사 작곡 관련된 비하인드 있을까요?
6: 또 봄날의 우리는 저희가 이제 6주년을 맞이해서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게도 또 팬송으로 좀 선물로 드렸던 곡인데 정말 그냥 둘이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작업실이 이제 바로 옆방이다 보니까
1: yeah.
6: 네, 그냥 할까요? 하자! 해서 그냥 네, 하게 됐었던
5: 저 빼고 했죠.
6: 네.
8: 그러니까 옆방

0: 근데 있고
1: 아니, 근데 우빈이도 우빈이도 굉장히 도움 많이 줬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야. 근데 우빈 저 빼고 씨가 항상 바빠가지고 우빈 씨가
4: 아 맨날 그러니까 앨런 뛰고 원진 뛰고 전대 이렇게 네. 둘이 소통하고
5: 그러게 나는 원진이 바로 옆방이긴 한데
6: 그러면 다음에 네. 둘이서 같이 만들어서 하시죠.
4: 좋다 형.
5: 좋다 좋다. 우리는 네. 뭐 할까요?
4: 뭐 할래?
5: 옛날에 우리를 이은
4: 우리는 뭐 겨울에 혼자 이런 거 할까요?
5: 아, 겨울에 혼자 겨울에 혼자
4: 겨울엔 혼자
1: 나 홀로 겨울
6: 아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2: 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0: 네. 아 그래서 또 이런 약간 라디오에 나오면은 국룰이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디렉팅을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했나 약간
7: 뽑아 아직
6: 아 본인들이 디렉 하셨어요?
2: 아, 맞아 맞아 그,
8: 이 상상 속에 있던 걸 누가 가장 제일 잘 구현했나?
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성민이 성민이가 너무 잘 불러줘가지고
9: 감사합니다.
2: 성민이 너무 잘해줬고
9: 앨런 형은요?
1: 저요? 저 아무래도 같은 래퍼인 세림이 편 형이 진짜 잘했어요. 예. 편 이번에 근데 재밌는 비하인드 있어요. 래퍼지만 이번 그 봄날의 우리 랩 파트가 다 원진이가 썼어요. 오~
10: 랩을 잘 쓰네.
4: 래퍼 해라 그냥.
2: 원래 꿈이 래퍼였었어가지고
6: 아 예. 진짜요?
8: 영!
6: 근데 본인이 랩 쓸 건 본인이 랩 안 해요?
2: 그냥 약간 근데 제 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제 목소리 톤이 네, 랩 톤이 약간
6: 자신감을 가지세요.
4: 그럴 수 있겠네요.
6: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 이해가 됩니다.
7: 개발하면 되죠.
2: 네. 개발하다가 이제 노래로 이제
4: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거지. 응?
8: 다음 앨범은 꼭 들려주세요.
2: 오케이. 오케이, let's go.
6: 다음은 형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9: 여름이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자작곡을 공개하면서 천재 작곡가 라인에 합류한 태영 씨. 어떤 영감으로 만들게 됐는지 작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2: 웰컴 웰컴.
9: 어때요?
11: 영감은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첫 소절인 I know you could die for me, but baby would you live for me? 그게 이제 테마가 돼서 쓰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냥 쭉쭉 막 흥얼흥얼거리다가 쓰게 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같이 또 작업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하면서 약간 세션처럼 해서 만들게 됐고 저도 뭔가 멤버 중에 가장 잘 살린 사람을 굳이 뽑아보자면
4: 어? 안 물어봤는데요?
9: 괜찮아요 저희.
6: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1: 뽑아보자면 저는 정모 원진 씨가 이번에
4: 고마워
11: 원진 씨가 또 이번에 갑자기 본인이 랩을 쓰겠다고 하면서 또
2: 맞아요.
11: 약간 싱잉 랩처럼
4: 랩했네 그럼
1: 형, 꿈을 이뤘네
11: 아, 근데 꿈을 랩은 아니었으니까
2: 약간 좀 싱싱
6: 아, 완전 살짝 패스트 랩을 하시고 싶은
2: 약간 그런 꿈도 있었죠.
6: 근데 되게 원래 많았네. 모든 보컬리스트는 랩하는 거
2: 맞아,
6: 재밌어요.
2: 맞아요. 맞아, 맞아,
6: 랩 진짜로 맞아, 그런 맞아. 그런 살짝 그
2: 로망
6: 있지 않아요?
2: 로망
1: 전 없어요. 아, 네.
6: 태연은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고 여튼 다음은 성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 네, 성민아 동생 왔다님께서 크래비티가 이번에 산옥 역조공에서 먹거리들을 풍족하게 주고 있잖아요. 역조공 메뉴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궁금해요. 삼계탕, 마라탕, 떡튀순, 동파육 덮밥 등등등 메뉴 라인업이 황홀할 지경입니다.
6: 와 여기 좋다.
8: 그러네요. 뭐 엄청 잘 나오네요.
2: 저희 잘 챙겨주기로 또
10: 네. 네.
4: 이 밥을 잘 줘야 돼요, 사람.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 아무래도 맞아요. 일찍 오시는데 또 식사 못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6: 와 배고프다 갑자기.
11: 밥을 잘 먹으니까 그리고 러비티들이 응원법을 훨씬 더 크게 하더라고요.
4: 우리 소녀들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밥이라도 먹여야 우리 마음이 편하니까요.
2: 왜 잠은 어떻게 재워줄 수가 없잖아.
9: 왜요 왜요?
6: 아 태영이가 먼저 웃었어요. 찡큐 여기 찡큐.
8: 아 이런 멤버 있으면 좋겠다.
4: 그러니까 태양 태영 지금.
6: 근데 이거 이제 나누 주시면 멤버들도 먹잖아요.
4: 네.
6: 그죠? 어떤 메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8: 오 저는 떡튀순.
1: 전 동파육이요.
4: 저는 마라탕이요.
6: 다 다르네.
4: 그만큼 다 맛있다는 거죠.
2: That's right.
6: 여기 크래비티 맛집이네요.
4: 그렇죠.
6: 다음에 활동 겹치면 저희도 옆.
8: 아 그럼요.
6: 네, 줄 서세요.
4: 줄 서세요.
8: 많이 남아요.
4: 줄 서야 돼요. 아, 러비티 먼저 드려. 러비티 인증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오케이. 그 공방 신청부터 먼저 하죠.
4: 베리지 가입하시니까
8: 3점까지 돼야.
6: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공방 인증 하셔야.
8: 알겠습니다.
6: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크래비티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천재 작곡가 라인에 입성한 태영 씨가 곡 작업 죄송해요. 곡 작업에 참여한 곡 크래비티의 Love Me Like You Do.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여기부터 하는 게
2: 진짜
3: 친한 친구 방송판 그래비티의 Love Me Like You Do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그래비티의 반짱 선거.
5: 기다리고 기다렸다.
4: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같은 반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요.
3: 그럼
5: 그래.
3: 성민이부터 가볼까?
6: 네, 나는 그래비티에서 먹장이라고 생각해. 어?
3: 잘 먹어?
6: 왜냐하면 먹는 걸 좋아하고.
7: 너무
6: 먹는 걸
7: 옆에 있는데 벽이 있어.
8: 야, 좀 들어줘.
3: 잘 먹어하는데 먹는 걸 좋아하고. 예, 좋아.
6: 먹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맛있는 음식 조합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해서 날 뽑아준다면 내가 같이 맛있는 음식 먹어줄게.
3: 오. 그러면 조합 하나 추천해줘. 미안.
7: 먹장.
8: 뭐가 먹장이냐?
7: 야, 먹장이 뭐냐? 바로 나와야지.
6: 그 하이리라고 가면은 그 한국에만 있는 건데 말랑두부라고 있거든요.
3: 오,
6: 그거를 꼭 허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근데 너 왜 존댓말해?
6: 허거랑 꼭 먹어. 말랑두부랑 같이.
3: 좋아, 꼭 먹어볼게.
4: 오케이.
3: 태영이는
9: 진짜 정말 생각이 안 나서 나는 복장 할게.
5: 복장?
8: 복장. 아, 복장 꺼진다 그냥.
7: 복장 불량이야.
8: 아유, 불량 어갔다 그냥.
9: 복장. 왜냐면 그래비티에서 복근이 제일 선명하거든. 오~
8: 세림이 가만히 못 있는데 이러면.
10: 뭐 선명한 건 뭐 인정.
9: 인정.
8: 보여줘.
5: 보여줘.
3: 보여줘.
5: 인정해야지.
3: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조금 보여주 좀 그렇지 않나?
10: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대요.
9: 맞아.
3: 보여주고 싶으면.
9: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8: 보여주려고 말한 거 아니야?
9: 아니야.
8: 뭐야?
9: 귀엽네.
3: 오케이. 오케이, 좋아.
4: 나,
3: 미니
4: 친구.
11: 나는 크래비티에서 미니짱.
4: 아, 진짜 몇 년 차냐?

0: 그게 뭐야?
1: 뭐야? 야, 뭐가 그래. 짱인 거야?
2: 그냥 미니 짱이래.
3: 그냥 미니 짱이라고요?
4: 그냥 미니 짱이래.
1: 미니 짱.
0: 어, 그게 야, 뭔 어. 뜻이야?
3: 어, 뜻은 없는데요.
0: 아, 그냥 미니가 짱이라고.
3: 네,
0: 아,
3: 저는 좋다. 좀 귀엽게 하고 왔으니까요.
0: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1: 시간 앞에서 많이 벌어줬잖아.
0: Alan.
5: Oh yeah. 저는 쌈짱 하겠습니다.
1: 쌈짱?
5: No, because 이번 컴백에는 이제 그 말랑 귀여운 우육덕이 아니고 좀 맵고 짠 맛으로 맵고 짠 맛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쌈짱으로 하겠습니다.
1: 자, 스토리텔링 좋다.
3: 좀 치는 줄.
6: 오케이 오케이.
7: 어디 봐야 돼?
4: 세니미.
7: 저는 크래비티의 팔짱 하겠습니다.
1: 팔짱.
7: 제가 이두 짱이기 때문에 팔짱으로 가겠습니다.
3: 보여줘, 보여줘. 직관적인데요?
0: 태영 친구랑 세림 친구의 살짝 몸에 조금
7: 잠시만.
3: 왜요?
1: 배까지 화면 따라가지 마세요.
7: 괜찮아요.
1: 화면 가만히 있으세요.
3: 근데 세림이 형 보여준대, 태영이 안 보여주네.
8: 와, 이주리랑
9: 포함이
8: 대박이야.
9: 인간 운동 열심히 하시는군요. 여기
3: 보디빌더예요, 얘.
0: 아니 태영이 얼굴
7: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3: 왜요?
0: 태영이 왜 잡아야 됐었는데 진짜 너무 살짝 너무.
2: 아, 이런 거 좋아해요?
3: 취향이에요?
7: 아니요, 좋아하면 이따가
9: 저희 팀은 이런 사람이 없다.
0: 우리 팀은 운동을 잘하거나 몸이 막 그렇게 지나치기 좋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3: 지나치게 좋네.
0: 아니, 아니 깜짝 놀랐어. 지금 살짝 내 얼굴 네 얼굴만 했어. 오케이 우빈 친구.
6: 나 같은 경우는 나도 별로 안 떠올라서 그냥 춘짱으로 하도록 할게.
1: 춘짱
3: 왜지?
1: 춘짱 왜지?
6: 짜장면 좋아해서.
1: 나는 진짜 잘 먹는구나.
0: 좋아.
6: 특히 쟁반 짜장 좋아해.
2: 아, 짜장 먹는 남자구나.
6: 매콤하니 삼선 해물 많이 들어간 걸로.
9: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린다 안 뿌린다?
6: 아이, 뭐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안 뿌리고.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짜장면이 불가해. 좋다.
1: 나이스. 잘라 먹어요, 가위로 한번.
6: 아이, 뭐 이빨인데 뭘 잘라 먹어요.
3: 맞는 말이야.
0: 멋있다.
2: 인정. 자, 정모.
10: 저는 간짱.
0: 어이.
1: 아니, 들어보자.
0: 오케이. 좋아.
1: 그냥 쌈짱, 춘장, 간짱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0: 그러니까. 저는 간장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아.
0: 와, 진짜?
10: 네.
1: 간장 알러지가
10: 얼굴이 막 이렇게 이상해지죠.
0: 와, 그럼 와.
9: 와, 일본 가면 진짜 힘들겠네요.
10: 아, 그냥 먹어요. 촬영 없으면. 어이.
0: 아, 막 그 초밥 같은 거 그냥 찍어 먹어서
10: 얼굴이 붓는 거라.
0: 그렇게 막
8: 잘 먹어요.
0: 네, 아, 그렇구나.
10: 촬영 없으면 잘 먹습니다.
0: 그럼 맞지 뭐. 오케이, 형준 친구.
11: 아, 그럼 저는 고추장. 고추장.
2: 예? 아니,
8: 맞지 맞지.
0: 어떤 의미일까요?
2: 내 옷 입고 내 옷 입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3: 너 뭐 무슨 짱?
11: 아니,
8: 아니
2: 내 옷 입고 계속
8: 이런 거 맨날 조용히네.
3: 왜 그러는 거야?
11: 아니 이유가 있어요.
3: 아니
0: 빨리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
2: 빨리 설명해야 돼 너.
11: 제가 요즘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해. 진짜 좋아하는데.
8: 앞에 청양
11: 쌈장, 춘장, 간장 하다가 오 고추장 해야 되겠다. 고추장.
3: 근데 너무 폭력적이다. 적어놓은 거.
8: 귀엽다.
7: 맞아요, 맞아요.
0: 매운 거 잘 먹구나.
11: 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8: 상큼한 웃어.
7: 진짜로 영준이가 요즘 청양고추 받아가지고 맨날 모든 음식에 다 청양고추 막 이렇게 넣어서.
8: 진짜?
3: 오늘 점심에도 먹더라고.
11: 오늘 점심에도 청양고추 먹었어요.
0: 속 안 아파요?
11: 아픈데 그냥 먹으면.
0: 춤출 때도 괜찮아.
11: 괜찮아요.
9: 매운 거 잘 드시는구나.
0: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진짜 속 안
3: 좋아요.
2: 왜 웃으세요?
0: 어머.
3: 뭐야. 너무 감동이야?
9: 아니, 그러면 야, 너무 매웠어? 떠올랐나봐.
3: 너무 매웠지?
11: 여기 쿠쿠야리님께서 청양장 하자고.
9: 아, 청양장.
1: 그래.
9: 좋다, 좋다. 청양장 맞다, 청양장.
2: 그래, 청양장.
3: 아, 너무 매워가지고.
0: 와, 와, 눈물이 많구나.
2: 원진 맴실이에요.
3: 진짜 감성이
9: F에 완전
1: 원진 무슨 짱일까?
7: 진짜 기대된다, 근데.
0: 기대된다.
1: 마지막이니까 생각할 수 많았을 텐데.
12: 나는 크래비트 안에서 N행식 짱이야.
1: 오.
8: N행식.
12: 내가 N행식 제일 잘해.
0: N행식가
2: 짱.
12: 3행식, 2행식, 뭐 8행식, 16행식 다 잘해.
0: 그러면
12: 아니야.
0: 그 왜?
12: 저걸로 가자.
0: 뭐?
12: 청량장. 청. 아, 청기 들어. 양.
2: 양.
12: 양쪽 다 들어 그냥.
0: 오.
12: 짱.

0: 짱이야 너.
1: 아 그럼 너무 어려웠다. 기호 이용이세요.
2: 기호로
3: 갑시다. 기호.
1: 하나 둘 셋. 기.
0: 기 빨리셨나요?
4: 호.
0: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 DJ 자리.
2: 바로 태양.
0: 자리.
2: 태양.
1: 하나 둘 셋.
0: 태양. 태양.
2: 태양.
0: 태생부터 어 좀 남다른 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좀 DJ 자리에서도 어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 양.
0: 제가 봤을 땐
2: 어 양 생각 중이야.
4: 계속 생각 중이야.
0: 양쪽 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DNA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아, 근데 이런 뻔뻔함이 아주 좋네.
1: 형 근데 엔딩 시장 하지 말고 성대모사 짱 해.
0: 성대모사.
2: 아, 성대모사 잘해요.
1: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0: 갑자기 성대모사예요.
5: 아, 성대모사. 와 이런 이런 캐릭터 좋구나.
0: 무슨 갑자기 성대모사를.
4: 어떤 거 잘하세요?
6: 아니면 두 분 성대모사
4: 이모 아니면 여기 멤버 한 명 지정해서 멤버만 따라.
2: 아니 근데 두 분 성대모사 하면 잘할 것 같은데.
5: 우리를 그렇게 잘 알아?
2: 지금
0: 얘기하는 이거는 너무 저음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약간 그쪽이야.
2: 그럼 멤버
1: 이무진 선배님
2: 저희를 하면 아실 수 있어요.
0: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성대모사야? 그냥 뭐 성대모사 같은 건 좀 자신 없어. 그래서 좀 뭐
5: 저 따라하는 거예요?
0: 아니.
2: 아니 무례하게 엘로 따라한 거예요.
4: 아 비슷하네.
5: 나 따라한대. 오케이 좋습니다. 6510님께서 미니 대충 살기 짱이잖아. 사생활 보호 필름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 해명해봐. 아,
7: 무슨 소리예요?
5: 와우.
1: 아 저 진짜 졌어?
7: 와우.
6: 맥스 쓰는데 그냥 프로 거를 붙이고 다니더라고.
2: 이걸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
7: 이거 아까 아니야?
6: 맞아. 내가 아까 나랑 같이.
5: 저 이거 싫어요?
2: 아니 이거 제가 필름이 깨져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잘못 시켰지 뭡니까?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시켰어요. 아. 그 엊그제 갈았는데 안 맞더라고요.
4: 아직도 저렇게 붙어 있어요?
2: 그렇죠.
6: 진짜 이러고 다녀요 그냥.
4: 진짜.
2: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사생활 보호 필름이어가지고.
5: 근데 이 그 옆 테두리는 다 보이잖아요.
2: 옆 테두리 정도는 봐도 돼요.
5: 아 그 아 그, 쿠키런.
2: 아 그 정도.
5: 뭐, 말했죠.
2: 말했대.
4: 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5: 아 이거.
2: 왜 그래 왜 그래.
7: 와 진짜 희한하다.
5: 어 되게 매력.
4: 사진 보고 살짝 충격 먹어.
5: 아니 나 지금 크래빗 너무 매력적이다.
2: 오 입덕하세요. 네.
8: 파고파면 될수록 정말 다양한 사람 많아요.
5: 와우 되게 유니크하네.
7: 야, 이 사진 고마워요. 충격적이다. 자 좋아요. 자 짱 먹은 친구들 다들 축하하고 이제 여기서 반말 모드는 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전학생 친구들이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2: 벌써요.
7: 아쉽지만 끝 인사를 나눠요. 한 분씩 끝 인사 들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친친방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재밌게 놀러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 눈물까지 흘린 원진 씨. 네 형준 씨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또 어린이날이라서 재밌게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5: 슬퍼.
4: 그래.
5: 정문 씨요?
6: 네 오늘 되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고 되게 편하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저희끼리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서
5: 아 너무 좋았습니다.
6: 놀다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 좋습니다. 우빈 씨요?
9: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 더 재밌게 놀러 오겠습니다.
5: 와우
9: 감사합니다.
4: 아, 이분 웃기네. 이분 살짝 여기서 개그캔가요?
9: 아니요 아니요.
4: 아 그래요? 아니에요?
9: 맞아요. 맞아요.
4: 이번 엄청 매력.
9: 아, 맞습니다.
4: 좋습니다. 다음 세림님.
0: 네.
9: 어이구.
4: 아이고, 자꾸 잡힐 때마다 그냥.
9: 오빠 같은 거.
10: 네, 저희 크래비티.
9: 인사드립니다.
10: 크래비티. 어웨이크로 컴백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 아드님요?
11: 저 진짜 이렇게 말하나요?
0: 네 맞습니다.
9: 네 진짜 그렇게 네, 말해요.
0: 진짜 그렇게 말해요.
11: 그렇군요.
4: 아 이거 컨셉이에요?
0: 네?
2: 네?
4: 네? 네? 네?
9: 뭐가요? 뭐가요?
4: 뭐라고 이렇게 네? 말하나요? 뭔 소리예요?
1: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해?
9: 진짜 이렇게
11: 저는 저는 제가 멀쩡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애들 제 성대모사 하면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1: 여러분 저희 됐어요.
11: 네 오늘 정말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제 학교 하니까 놀이방기?
5: 오예
0: 존댓말로 해야죠. 존댓말로
9: 놀이방
5: 좋습니다. 미니 씨요?
2: 또 이렇게

0: 어린이날 이렇게 밤에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내년 어린이날에도 크래비티가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1: 좋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오랜만에 어웨이크로 돌아왔는데 남은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곡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들으면서 크래비티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안녕.
2: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우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보더라.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초월 고등학교.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내일 초월 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찹쌀밥, 배추 된장국, 시즈닝 모듬 감자튀김, 진미채 도라지 무침, 깍두기, 대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것.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 메뉴는 돈가스와 함께 많은 남성분들의 소울푸드로 꼽히고 있는 음식인데요. 돼지고기에 고추장,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을 넣고 볶은 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메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던 메뉴입니다.
2: 맞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 소세지 볶음, 2번 제육 볶음.
1: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루시의 전체 관람가 듣고 왔습니다. 군입대로 건백기를 가졌던 멤버 광일 씨의 복귀와 함께 1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루시의 신곡인데요. 이번에도 루시표 청량을 제대로 보여준 노래였어요. 어릴 적 보았던 세상과 다른 어른의 세상을 마주하며 느낀 점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어린 날에 딱 맞는 신곡이죠?
1: 맞습니다.
0: 왜요 왜요 왜요?
1: 아, 왜 방금 딱 불 들어왔을 때
0: 아 AM의
1: 아니 불 다
0: 왜냐면 인이어에 소리가 안 나왔어요.
1: 아니 그
0: 아니 그
1: 아 인이어에 아 저 봐봐
0: 죄송해요. 아니 인이어에 소리가 그 인이어에가 소리가 안 나와서 잘못 켜진 줄 알았어요.
1: 아 진짜
0: 그 숨소리가 들렸어요.
1: 그 아, 죄송합니다.
0: 아, 인이어가 갑자기 끊겼어요. 아, 이 오른쪽 인이어가 뭔가 이상하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제육볶음입니다.
0: 후, 네오. 죄송해요. 내일 초월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찹쌀밥, 배추 된장국, 시즈닝 모듬 감자튀김, 진매채 도라지 무침, 깍두기, 대추 방울토마토, 제육볶음. 와.

0: 아우.
1: 아,
0: 어때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1: 저 찹쌀밥 좋아해요.
0: 그 찹쌀밥이 뭔지 알아?
1: 그 살짝 그 노란색 그 섞여 있는 흰색에는 그 노란색이 있는 거 아니야?
0: 그런가?
1: 그 노란색 맞지 않아요? 제가 잘못 기억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한 밥 뭐든 다 좋아요. 막 그냥 흑미밥이든 찹쌀밥이든 그냥 그런 류를 좋아하고. 그렇죠. 저 제육볶음 되게 좋아요.
0: 하, 제육볶음 저도 기가 막히죠.
1: 근데 가끔씩은 그냥 불고기도 먹고 싶은 날들도 있어요. 그 불고기 국물이랑 같이 밥 같이 살짝 말아먹는 거 뭔지 아시죠?
0: 뚝배기 불고기.
1: 예.
0: 그거 기가 막히지.
1: 그렇게 먹던가 아니면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는 급식을 먹겠네요 내일.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을 퀴즈 맞춰준 분들 중에서 행운의 당첨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457님 축하드립니다.
1: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이번 제육볶음, 지금 대학교 축제 준비로 댄스 동아리에서 열심히 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팀원들과 함께 오야오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춤사랑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대학교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고생한 팀원들과 함께
1: 같이 춤추는
0: 좋아
1: 좋아
0: 좋습니다.
1: 춤사랑 파이팅입니다.
0: 화이팅 하십시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0: 네, 7295님께서 기분 탓인지 많이들 지쳐 보이네요, 총각들.
1: 아니에요. 아니, 저 방금 전에 노래 나왔을 때 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예능을 좀 잘하거나 좀 말을 이렇게 웃기게 해줄 수 있는 멤버가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의 멤버들은 사실 그렇게
0: 그렇죠. 아니 저는 살면서 솔직히 다른 그룹이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보니까
1: 그치 처음 봤으니까 살짝
0: 진짜 좀 신기했어요.
1: 왜냐면 저희가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웃기지 않아요.
0: 맞아요.
1: 종섭이가 그렇게 웃기지 않고 지웅이는 진짜 하나도 안 웃기고.
0: 맞아요. 애들이 저희 되게 좀 조용한 아까 이게 꺼졌을 때 얘기했는데 여기 분위기는 살짝 이렇게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살짝
1: 누가 얘기하지? 막 살짝 이런
0: 누가
1: 느낌.
0: 얘기하지 이거? 누가 그냥 속으로만. 그리고 그럼 조용해져.
1: 네 맞아요. 아 근데 전 솔직히 영어로 되게 웃기거든요. 솔직히.
0: 네.
1: 아 한국어로 못 웃겨서 좀 아쉽긴 해요. 제가 좀 잘해줄 수 있을 텐데.
0: 아쉽네요.
1: 아무튼 김현수님께서 크래비티 분들 왔다 간 후로 쿄디 탱디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것 같네요. 그. 아 그런가요? 기분 탓이에요, 그거. 저희는 뭐 사실 크래비티 분들과 되게 오랫동안 좀 역사가 깊잖아요. 같은 해에 데뷔도 했었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같은 샵도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목소리 톤이 높은 애가 없다. 그치?
1: 맞아.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다 저 막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0: 맞아. 저희 노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 네. 들어보니까 되게 높던데요.
0: 1638님께서 기호 씨 완전 빵빵 터트리잖아요. 우리 아기 개그맨.
1: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살짝
0: 영어로
1: 그냥,
0: 하면 좀 다르다.
1: 전 영어로 하면 진짜 그냥 웃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 했을 때 살짝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 귀여움 속에서 좀 웃긴 거지 말이 웃긴 건 아니잖아요 사실.
0: 아, 영어를 못해서 살지 모르겠네요.
1: 아, 저 진짜 웃기지 기가 막히는데. 아무튼 2958님께서 오늘은 쉬는 날이라 좋았는데 내일은 출근이네요. 기분이 점점 다운되는 중 쿄디랑 탱디는 출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나요? 기분이 다운되면 업 시키는 방법도 궁금해요. 저희는 T라서
0: 뭐 사실 어떻게 할 게 없죠.
1: 뭐 그냥 해야죠. 뭐 어떻게. 진짜 그런
0: 그냥 나가 다운 기분 다운되면 업 시키는 방법. 요거는
1: 아 마시기.
0: 저는 일단 좀 있긴 해요.
1: 뭐요?
0: 맛있는 거 먹기.
1: 아
0: 맛있는 거 먹기. 무조건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조금 업되긴 합니다.
1: 저는 아를 마시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0: 그럼 원래 안 먹지 않았냐 근데?
1: 아? 응. 맞아. 쓴맛에 좀 맛을 알게 된 거지. 쓴맛에.
0: 너도 먹으면 잠 잘 못 자?
1: 아니 그러진 않아. 근데 딱 조금 더 좀 힘이 생기는 느낌? 에너지가 조금 생기는 느낌? 좀 차이가 나긴 해.

0: 그런 거 못 맛을 잘 모르겠어. 아직은.
1: 네, 애기네요 태호 씨는. 다음에 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달콤한 거부터.
0: 아 달콤한 게 또 있어요?
1: 뭐 그쵸, 라떼, 카푸치노 이런 건.
0: 아 그런 건 먹을 수 있지.
1: 예, 네, 그니까.
0: 그런 건 먹을
1: 근데
0: 수 있지.
1: 근데 확실히 깨고 싶으면 아를 마셔야 돼.
0: 오케이,
1: 달콤한 거 말고.
0: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전.
0: 좋아요.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혁오 선셀 롤러코스터의 영맨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도 어른이란 단어는 어쩐지 너무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진다. 왠지 어른이라고 하면 심오한 영화를 보며 멋진 감정편을 남기고 주말엔 문화예술 전시 즐기고 친구들과 사회 이슈나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짱구를 챙겨보고 그 극장판 소식을 들리면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으로 달려간다.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무대를 보며 에너지를 얻고 쓴 술보다는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수가 훨씬 좋다. 평생 엄마 아빠 곁에 딱 붙어 살고 싶고 친구들과 모이면 방귀 이야기 하나에도 배가 아프도록 웃는다. 이런 모습이 세상이 정해놓은 멋진 어른의 기준에는 한참이나 모자라고 철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이 된다는 게 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억지로 버려야만 하는 과정일까 싶다. 오히려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면서 나만의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어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내일도 오늘과 변함 없을 것 같다. 조금은 유치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만의 하루를 시작해야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재워줘.

0: 까치산의 티타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6036님이었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잘 들었나요?
1: 잘 들었습니다.
0: 생각보다 제가 좀 잘 읽어야 됐었을 텐데 좀

0: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1: 아주 잘 읽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네,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되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국에 왔고, 그때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은 계속 고등학교 끝내고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렇게 흐름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특이하게 한국에 오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나의 공감대나 정신 연령을 아직 그 고위에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내가 나이는 계속 먹어도 뭔가 거기 계속 머물리고 있는 느낌?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게 계속 똑같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26이라는 나이를 먹었는데 경험들도 없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뭔가 공감하는 것들도 너무 다르고 이런 게 과연 내가 어른이 맞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왜냐면 저는 아직도 저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보면은, 아, 물론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들 어려지는 그런, 어려져지잖아요,
0: 그쵸,
1: 사실.
0: 그쵸.
1: 친구들끼리 다시 만나면.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친구들 보면 저희가 더 어른 같아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뭔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른에 대한.
0: 아, 사실 저는 지금 봤었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좀
1: 나중에 더 가면 갈수록.
0: 오랫동안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뭔가, 나 아직 고2에, 그 이후에 경험해본 거 없으니까.
1: 근데 그 지금 거기에 멈춰 있다고 했잖아요. 머물러
0: 네네.
1: 있다고.
0: 네네.
1: 모든 사람 다 그렇고요.
0: 다 그렇게
1: 모든 사람
0: 생각하시겠죠.
1: 다 그래.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중학교 얘기를 하는데,
0: 나 아직 중학생 같다.
1: 나는 분명 엊그저께 일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대.
0: 그래서 뭐 이렇게 일기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 것처럼 솔직히 제가 딱 읽었었을 때는 취향이랑 취미를 어떻게 지내는 거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취미랑 취향은 뭐가 어른스럽고 뭐가 애 같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쵸,
0: 네.
1: 당연하죠.
0: 뭐 그냥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본인 일을 잘하면 솔직히 뭐 짱구를 좋아하든 뭐 영화를 되게 딥한 영화를 보든 그게 뭔 상관일까 싶긴 해요.
1: 그쵸.
0: 네.
1: 여기 어른이 된다는 게꼭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억지로 버려야만 하는 과정일까 싶다. 여기가 조금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1: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예. 네.
1: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켰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옛날부터 팬들을 이렇게 봐오잖아요.
0: 네.
1: 그럼 저희보다 어린 팬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6년차, 7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0: 그죠.
1: 그분들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확실히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애들이 일을 시작하고,
0: 다르죠.
1: 막 뭐 취업 준비하고 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요즘에.
0: 아, 그래요?
1: 팬들과 얘기를 하면서.
0: 저는 오히려 좋던데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1: 아,
0: 뭔가
1: 좋은 것도
0: 같이,
1: 있는데.
0: 저는 왜냐면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뭔가 오랫동안 봐왔던 팬분들도 본인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리고 물론 저희와 시간이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 자리를 조금 잡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서로의 같이 그거를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전 되게 아름답다고
1: 아, 그건 진짜
0: 생각하거든요.
1: 아름답죠.
0: 예, 물론 이 현실의 이 차갑고 이좀 어려운
1: 네.
0: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어른은 무서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0: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냥 어른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0: 그래요. 재밌게 하세요.
1: 애들처럼 삽시다, 저희.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6036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맞습니다. 4613님께서 오야호덕에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 마무리합니다. 아... 모두 행쇼.
0: 감사합니다.
1: 행쇼 오랜만이다.
0: 어땠어요 대호씨?
1: 아 오늘 재밌었어요. 저 오늘 살면서 이런 경험 진짜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또 말씀했는데 이런 살면서 이런 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많이 해서 너무 신기하고 좋다 했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0: 그렇죠. 오늘은 네. 또 초대석이 있었으니까
1: 제가 사실 네. 우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저희 아. 팀만 봤어요 지금.
0: 아 그래요? 네,
1: 다른 팀 처음 봐가지고 지금 그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1: 그러니까요.
0: 이 반대쪽에 앉으니까 뭔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고 확실히 진행이라는 게 되게 센스 있어야 되고 조금 네,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운 거 배워가고 이번 달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오늘도 뭐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원함니 키오
1: 태호였습니다.
0: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그러게. 그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야, 다 괜찮아.
1: 그건 아니지. 뭐가 괜찮냐?
0: 아니, 그냥 뭐가 좋아지고 나아진다기보다는 그냥 나 다음 단계가 온다고. 그러고 나면 또 다음 단계고, 또 다음 단계고, 또.
1: 박학영, 어른 다 됐네.
0: 어른은 어려울 것 같다.
1: 그럼 애야?
0: 이도 저도 아닌 거지.
1: 그럼 언제 어른 돼?
0: 어른은 못 되고 대신 늙는 거지.

웨이브의 오리지널 시리즈죠. 박하경 여행기에서 이민휘의 우린 어쩌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나영 씨가 주연을 맡은 오리지널 시리즈 매주 토요일 당일치기 국내 여행을 떠나는 박하경이라는 사람의 여행기예요. 그 중에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경주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죠. 어릴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또 별거 아닌데 그땐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만 다 지나가고 뭐 또 다음 어려움이 오고 근데 그것도 지나가고 또 다음 어려움이 오고 또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더라 라는 얘기를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오, 이제 어른 다 됐네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박하경은 말하죠. 어른은 힘들 것 같다. 그냥 늙는 거지. 네, 여기서 제가 뼈 때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반대말은 어른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말은 나이와 상관없구나라는 걸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의 반대말은 늙은입니다. 박하경 여행기에 따르면 그냥 우리는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와중에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린이날에 뭐 해보았다 뭐 이런 거죠.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박하경은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줬고 저라면 불행과 불운을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조언은 해주고 싶네요. 어릴 때 저에게 불행과 불운은 다른데 그냥 불운에 불과한 것을 불행이라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꾸 구덩이를 파고 숨거든요. 그럼 그 구덩이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다행히 저는 그러진 않았지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구덩이를 파기

0: 하기보다는 봉오리를 쌓으련다. 네.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된다면 구덩이를 파는 것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고가 드는데 그냥 봉우리를 쌓는 게 낫겠다.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조금 뭐가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행이 아니라 불운이구나. 뭐 지금 운이 없는 거고 나중에 또 운이 올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늙은이가 되고 보니 그 정도의 조언은 해줄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조언을 들어도 안 듣겠죠? 그때의 특징은 조언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시간여행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에서 깨달은 걸 가르쳐 줘 봐야 안 들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아, 수많은 늙은이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가 이 시간까지 방송 듣고 있겠어요?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자요. 네. 어린이는 다 자고,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뭐, 어린이가 집에 있는 늙은이들은 힘들었을 거고, 어린이가 집에 없는 늙은이들은, 뭐, 나랑 상관없는 날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 도로에 차도 많고, 라고 불평했을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린이날 끝났다. 축하합니다. 늙은이 여러분. 아, 오늘은 박하경 여행기로 시작해 봤고요. 박하경 여행기와 같은 당일치기 여행 한번 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씨네요. 이번 주말까지 날씨가 좋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박하경 여행기처럼 당일치기 여행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근처에, 집 근처 한번 다녀오시기 좋지 않을까요? 에휴, 나는 못 가면서. 네.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고시 있는 날입니다.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양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아니, 분명

그래도 뭐 나름 어린이날 이제 지났는데 애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에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들었습니다. 네, We don't need education. 그래 안다 아는데 교육 받아야 돼 얘들아 배워야 돼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해줄 순 없단다. 제가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모난돌이 되거라. 모난돌을 때리는 정이 되지 말고. 제가 이래서 누나들이 저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조카들 만나면 얘들아 부모 말 가려들어라. 너무 부모 말 잘 들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누나들이 얘는 진짜 왜 이래? 막 옆에서 늘 구박을 했었죠. 부모 말 가려듣고 친구 가려서 사귀고 자기 앞은 알아서 가리고 네 자기 앞가림하고 그러면 된다. 세 번의 가리다. 네, 의미를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입을 했건만 뭐 애들이 다 너무 순해서 부모 말을 너무 잘 듣는 애들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아, 좀 누나들한테 반항하는 조카이길 바랬는데 실패했어요. 삼촌의 미션은.

그리고 김여한 씨가 갑자기 5월 4일 02분, 네, 0시 2분에 갑자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보셨나봐요. 미니창에서 8459번 쓰시는 분께서 작가님 생일이에요?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예전에 제 딸의 생일도 축하해 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에게 들려준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준 영화 마더 앤 차일드의 리틀 원, 오늘은 제가 신청곡으로 작가님께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만 팩트가 틀렸습니다. 제 생일 아닌데요.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 생일 이미 지났습니다. 한참 전에. 그리고 저는 제 생일을 안 챙깁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라 제가 뭘 축하하기가 좀 멋져서 저는 제 생일은 안 챙깁니다. 이제 뭐 생일은 뭐 내가 축하받는 게 아니라 뭐 엄마가 고생한 날이니까 뭐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생일이. 그래서 제가 기일 챙긴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날은 기억해 줄게, 친구들아. 저 친구들 생일도 안 챙기거든요. 얘들아, 니들 가면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가면 내가 가는 날은 기억해 주마. 니들이 언제 왔는지 난 기억할 수 없겠다. 만난 적이 없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은 내가 축하 못하겠다. 이래서 친구들 생일은 안 챙겨주고 막 그러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청취자 생일은 챙깁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신청곡이었으나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다 보니 또 날이 날이다 보니 이 노래 함께 듣고 싶네요. 루시 쇼츠의 리틀 원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s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9629번 쓰시는 분께서 전주국제영화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금요일에 네 편 봤는데 다 좋았다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폐막식까지 있고 싶은데 아쉽게 토요일에 올라오셨다고.
0: 1박 2일 동안 진짜 짧고 굵게 영화를 네. 보고 오셨군요.
1: 그러시면서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의 영화들 얘기를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0: 화제작이었습니다. 올해.
1: 정말요?
0: 네.
1: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이야기,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0: 아, 저도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영화제 일을 하러 가면 항상 그 제가 보고 싶은 영화와 담당 배정받은 영화가
1: 다르죠.
0: 항상 어긋나는 바람에
1: 네.
0: 이번에 제가 담당하고 온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어쨌든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들은 늘 나중 순위로 미뤄지게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1: 네. 뭐 먹었어요? 전주영화제는
0: 아,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1: 전주영화제는 뭘 봤느니만큼이나
0: 네.
1: 뭘 먹었느니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0: 늘 먹던 것들도 많이 먹고
1: 네.
0: 근데 이번에 처음 가본 수제비집이 있었어요.
1: 정말요?
0: 근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거리
1: 지금까지 갔는데도?
0: 네. 늘 있었던 집 같은데
1: 네.
0: 요즘은 배달 전문으로 그러니까 배달 위주로 하시고 홀에서 와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집이더라고요.
1: 네.
0: 근데 중간에 전주가 비가 한번 와서 되게 쌀쌀해진 날이 있었어요.
1: 딱이네.
0: 갑자기 일행들이랑 진짜 눈만 마주쳐도 다들 수제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수제비를 먹으러 갔는데 굉장히 평범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원래 평범한 게 맛있어요.
0: 네. 딱 기본을 지킨 수제비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이따 방송 끝나고
0: 입맛이 지금 이 야밤에요.
1: 그 수제비가 어딘지 가게를 가르쳐달라.
0: 알겠습니다. 네,
1: 이 시간에 먹을 수는 없고.
0: 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0: 갑자기
1: 수제비 얘기가 급하게 전환.
0: 네. 오늘의 주제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1: 당당하게 걷기.
0: 네. 근데 부제가 걷기. 있어요.
1: 네.
0: 어디서 걷느냐가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것이 비록 지는 해 앞이라도 지는 해 앞에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좀 쓰러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울었으면 이제 할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영화가 되겠네요. 오늘은.
1: 네. 자, 어떤 영화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영화는 뭐예요?
0: 오늘은 그 시리즈를 쭉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리즈를 통틀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1: 네, 원, 투 묶어서.
0: 네, 맞습니다. 네. 4월 29일에 개봉을 해서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그 삼지창 군 모양의 빨간색 스틸레토 힐의 이미지로 기억 되는 영화죠.
1: 네.
0: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하나의 브랜드 같은 이미지가 됐잖아요. 이 빨간 구두의 이미지가.
1: 네, 맞아요.
0: 지난 시간에 제가 성난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걸 검색창에 쳐보시면 개미가 기억한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1: 맞아요. 진짜로.
0: 네.
1: 저 해봤는데 진짜 기억하더라고요.
0: 오늘 영화를 치시면
1: 네.
0: 그 굽이 또각또각 화면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1: 열심히 하네, 그 회사. 예. 그 회사 일 열심히 하는데
0: 하나의
1: 네.
0: 프로모션 형태가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이 OTT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보고 싶은 때 이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전에
1: 네.
0: 영화 채널 프로그램에서
1: 네.
0: 이 영화를 해주면
1: 네.
0: 어느 타이밍에 제가 그걸 틀어도 그냥 네. 봤어요.
1: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0: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1: 시작부터 보든 중간부터 보든 그냥 나머지를 계속 보게 되는.
0: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뉴욕을 넘어서 세계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잡지 런웨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1: 네.
0: 왜 악마가 제목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편집장이 너무 악마 같은 사람인 거죠. 미란다 프리슬리라는 사람이고 메릴 스트립 연기하는 전설적인 캐릭터가 됐는데요. 저널리스트를 꿈꾸지만 일단은 이 회사의 비사로 취직한 앤디라는 사회초년생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0: 캐릭터를 애네서웨이가 연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맥을 좀 쌓은 다음에 경력에 걸맞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좀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건데
1: 네.
0: 여기서는 모두가 겉모습과 패션만을 중요하게 생각.

0: 추억의 일이에요. 뭐 이를테면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밤에 마이애미에서 뉴욕으로 날아오는 항공편을 구해라. 뭐 이런 미션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내면 질책을 당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후 패션계의 가장 큰 연랭사 중에 하나는 패션위크잖아요.
1: 네.
0: 그래서 1편의 배경이 되는 건 이제 파리 패션위크를 목전에 두고 모두가 막 바삐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 업무에 적응한 앤디의 모습이 쭉 1편에서는 펼쳐지고요. 미들 구석은 런웨이에서 미란다의 오른팔이자 아트 디렉터인 나이젤 뿐이죠.
1: 네.
0: 스탠리 투치가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1: 2006년 혜성처럼 나타난 퀸.
0: 아, 이 영화는 정말 퀸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3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면서
1: 네.
0: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거든요.
1: 네.
0: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칭닛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1: 한때 잡지마다 칭닛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0년대 특히 초반. 네.
0: 그쵸. 이게 섹스 앤더 시티 세계관으로 대변되는
1: 네.
0: 그러니까 젊은 여성을 뜻하는 속어인 칙과 문학을 다루는 리터처를 합친 신조어인데
1: 네.
0: 주로 이 칭닛 장르에서는 20, 30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뭐 사랑, 일 이런
1: 네.
0: 것들을 다루는 계열이죠. 그래서 이 계열에 갑자기 2006년에 등장한 퀸이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1: 그
0: 입는다였고
1: 전까지는 뭐 섹스 앤더 시티와 브리짓 존스의
0: 맞아요.
1: 일기가 늘 함께 언급이 되었었는데
0: 네.
1: 이 작품 나오면서 그냥 평정이 됐어요.
0: 네. 그래서 아이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브리짓 존스가 있었고,
1: 네.
0: 그리고 캐리 브래드쇼가 있었다면, 이제 이 영화에 미란다 프레슬리와 앤디라는 아이콘이 새로 생기게 된 건데, 화려한 패션 업계에서 자기 커리어를 둘러싸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그려낸 작품이었고, 이 이야기는 알린 브로쉬 맥케나라는 작가가 로렌 와이스버거의 2003년 동명소설을 기반으로 각색을 한 작품이었고요. 지금은 정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델이 된 인물, 그러니까 미란다의 모델이 된 인물은 보땡이라는 그 세계적인 패션
1: 네.
0: 잡지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라는 사람이고 소설 자체가 그 사람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1: 네.
0: 자신의 경험담을 소설로 녹여낸 건데 그 소설을 영화로 옮겼던 그 2005년만 해도 윈투어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서 이 영화계와 패션계가 바짝 긴장을 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안나 윈투어가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 의상도 섹스 앤더 시티를 담당했던 패트리샤 필드가 담당을 해서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정말 센세이션한 패션들을 선보였고 당시에는 파리 패션위크가 중요한 이 영화 안의 소재이긴 했는데 패션위크가 이 영화에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 장면을 못 담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편에는 밀라노 패션워크가 거의 패션위크가 거의 통으로
1: 네.
0: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죠. 그게 20년 사이에 생겨난 변화라고 하겠네요.
1: 앤 해서웨이가 한국에 와서 유퀴즈에 출연하셔서 내가 아홉 번째였다라는 얘기를 또 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0: 맞아요. 그 적극성을 우리가 지금은 좀 고마워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앤 해서웨이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린세스 다이어리 시리즈를 찍고 비커밍 제인의 주연을 이제 막 마친 상태였죠.
1: 네.
0: 그리고 조연으로 브로크백 마운틴 정도에 출연하면서 이제 얼굴을 서서히 알리는 시기였는데 이 영화가 거의 잭팟을 터뜨린 거죠.
1: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 다음 페이지를 내가 배우로 어떻게 써내려갈까 나름 좀 전전긍긍하던 또 고민이 많던 시기에 와,
0: 그렇죠.
1: 제대로 잡았어.
0: 그 에네즈웨이가 이야기한 9명 가운데 가장 1번은 사실 레이첼 맥아담스였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여러 차례 제안이 갔고 배우가 여러 차례 거절을 하는 바람에
1: 네.
0: 당대 뭐 인기 스타에겐 이 역에 다 갔죠. 키어스틴 던스트에게도 갔고 심지어 저는 이 사람이 앤디를 연기했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한 후보군 중에 스칼렛
1: 맞아요.
0: 요한슨도 있었는데
1: 저도 쭉 이름을 보다가 뭐 레이첼 맥아담스, 커스틴 던스트, 나탈리 포트만 뭐 스칼렛 요한슨.
0: 뭐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1: 네.
0: 근데 이때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구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앤 해서웨이였고
1: 네.
0: 그 프로젝트 미팅을 하러 가서 담당자 책상 위에 왜 그 젠이라고 하는 일본식 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훑어서 물결을 만드는 그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NSOA가 저를 고용해 주세요.

0: 라고 썼다는 일화도 있죠. 그러니까 그
1: 네.
0: 정도로 적극성을 보여서 앤디의 낙점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NSOA여서 너무 고마운, 너무 다행인 캐스팅이죠.
1: 다른 배우가 상상이 진짜 안 가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앤디가 영화에서 그 자리를 정말 멋지게 견딘 다음에 신문사 면접을 보러 결국엔 떠나는 게 1편의 엔딩인데 이때 미란다가 보내준 그이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서에 나를 위해 일했던 비서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앤디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다라는 그 문장을 다음 회사 사람에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끝나는 앤디의 성장을 볼수 있는 게 1편의 스토리였고 아, 메리 스트립은 정말 이 영화로 전설적인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또 하나의 캐릭터를 남겼죠.
1: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악마인데
0: 네.
1: 악마가 멘토라는 거죠.
0: 너무 혼나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1: 악마인데 빌런이 아니라 빌런인 줄 알았는데 멘토였다는 게
0: 네.
1: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0: 시간이 한참 지나서 메리 스트립이 밝힌 이 인물의 모델은 뜻밖의 클린트
1: 네.
0: 이스트우드였어요. 그래서 촬영장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정말 조용하게 좀 우아한 연출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모두가 그 촬영장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존경을 하고 그 사람은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다가 딱한번 어떤 이유로 목소리를 촬영장에서 높이는 걸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2주 동안 공포에 떨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일화에서 좀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했고 연극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그 메리 스트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왕의 역할을 만약에 네가 연기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너 자신의 원래 캐릭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너는 너인데 방에 이왕 캐릭터가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너를 왕 캐릭터로 만든다라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연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나는 그냥 평소보다 조금 심술궂게 말해볼까? 정도의 캐릭터 접근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 1편을 지금 다시 보시면 편집장이 일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시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매거진에서 일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도 이 미란다의 상황을 보면 아, 편집장은 대략 저런 일을 하는구나. 혹은 저기서 일하는 에디터들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를 1편에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미란다 프레슬리를 연기하는 메릴 스트립의 조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한 장면들을 넣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줄거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캐릭터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1: 이게 무슨 블루였죠?
0: 세룰리안 블루.
1: 세룰리안
0: 네.
1: 블루였나? 네.
0: 세룰리안 블루라는 컬러에 대한 이야기가 1편에 등장을 하는데요.
1: 이 영화 덕분에 그 색깔을 지금도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게 됐잖아요.
0: 네.
1: 네.
0: 제가 이 대사를 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 나는 패션에 관심 없어. 패션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매년 저렇게 막 들썩거리는 패션위크나 명품 같은 건난잘 모르고
1: 네.
0: 그들만의 리그 아닌데 이게 뭐 재밌나? 이러실 관객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 그럼요.
0: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영화와 나와의 거리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20년 전에 이 영화의 1편이 들려준 깔끔 그 자체의 반격을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명대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런웨이에 이제 인턴 비서로 출근을 하게 되죠, 앤디가.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멋에도 관심이 없고, 맨날 그냥 아침에 대충 스웨터 이렇게 주워 입고 나오는 캐릭터라,
1: 그래도 너무 예쁘긴 했어.
0: 얼굴이 사실은 다 아긴
1: 네.
0: 한데.
1: 대충 입었는데
0: 네.
1: 다 예쁘긴 했어요.
0: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그 화보 촬영 콘셉트 회의가 이 사람 눈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뭐 저렇게 똑같은 색의 벨트를 손에 들고 지금 발레리나 스커트에 이 색이 더 낫냐, 이 색이 더 낫냐. 전 너무 어려워서 못 고르겠어요. 이런 에디터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앤디가 푹 이렇게 웃음을 터뜨려요. 그때 미란다가 그 특유의
1: 네.
0: 고저 없는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앤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옷장에서

0: 풀이 잔뜩 일어난 블루 스웨터를 껴입고 대단한 지성이나 갖춘 양 잘난 척을 떠는데 넌 네가 입은 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건 그냥 블루가 아니라 세롤리안 블루다. 또 당연히 모르겠지만 2002년에 오스카 드라 렌타와 입생로랑 모두 그 세롤리안 컬렉션을 해서 이 색깔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사랑받다가 슬프게도 네가 애용하는 할인 매장에서 시즌을 마감할 때까지 수백만 불의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한 컬러다. 그런데 패션계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그 스웨터를 네가 패션을 경멸하는 상징물로 선택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가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앤디가 정말 아무런 반격을 못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1: 잘하는데요.
0: 이게 정말 그 1편의 명대사인 거죠.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보여준 세계가 사실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뭐 화려한 아름다움에 목숨을 거는 이들의 무대만은 아니고 가장 멋지고 시의성이 있는 사진 한장 혹은 그런 기사 한 줄을 건지기 위해서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장의 그 밀착 필름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생활이 없이 밤낮도 없이 미쳐서 몰두해야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사소해도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편이 들려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앤디라는 캐릭터는 패션은 허영심에 불과해 이런 혐오감을 안고 시작을 런웨이에 사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원했던 저널리즘의 본질로 향하긴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앤디는 1편에서 미란다로 대변되는 그 업계의 수고와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한 채로 자기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아직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비단 패션과 아름다움과 겉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실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영화 찍는 사람들이 보기엔 다 똑같아
0: 네.
1: 보이는 앵글인데 저걸 테이크를 몇 개를 가는 거지? 또글 쓰는 사람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와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붙잡고 밤을 샌다고? 뭐, 그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처럼 보여서 조금 무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0: 네.
1: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벨트 하나로.
0: 네. 진짜 잘 쓰는 대본이에요.
1: 네,
0: 네.
1: 멋진 각본이었습니다. 자, 노래는 2편의 노래를 골라오셨네요.
0: 네.
1: 레이디 가가와 도이치의 런웨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0: 레이디 가가의 런웨이였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잠깐 나오십니다.
1: 도이치랑 같이 피처링을 한 곡이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영화에 잘 어울리는 여성 뮤지션들 둘과 작업을 하셨는지.
0: 자, 우리 금쪽이 런웨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뭐예요?
1: 소셜미디어 시대는 모든 걸 바꾸잖아요. 네. 천하의 미란다도 지금 20년 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 네, 약간 서글펐어요.
1: 네, 그래서 네. 20년 전에 우리가 1편에서 봤던 미란다와 런웨이의 입지와 네. 이번에 2편에서 보게 되는 그 입지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0: 네.
1: 판매 부수는 당연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란다가 잡지가 얼마나 얇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치실로 써도 될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0: 네.
1: 웃기지만 슬프고. 그리고 하이패션 브랜드들의 광고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미란다 하면 기억하는 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코트와 가방을 막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0: 네.
1: 회의 시간에 갑자기 모델들 몸매 품평도 거침없이 하는 이런 네. 이미지를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 손으로 코트를 거십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광고주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기로 협의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회의 시간에 옆에서는 무언가 단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네. 비서가 하나하나 그 단어를 지적을 하죠.
0: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단어를 쓰시면 네. 안 됩니다.
1: 아,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0: 시대가 변했습니다.
1: 이야기를 하고 좀 미란다가 여기저기 손발이 묶인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다시 앤디와 만나게 되느냐가 이제 이 편의 시작인데요. 런웨이의 구원투수로 말하자면 앤디가 등판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이때 런웨이의 상황은 노동착취 브랜드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미란다의 얼굴을 합성한 여러 가지 조롱의 밈이 막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라는 기획하에 회장이 직접 오더를 내린 새로운 기획 에디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에 엄청난 저널리즘의 힘을 이 사람이 발휘하고 있다가
0: 네.
1: 그 회사도 어려워진 덕분에 문자로 모든 기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마침 일자리를 잃은 앤디가 이제는 비서가 아닌 에디터로 런웨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미란다 앤디를 과연 알아볼까요?
0: 못 알아보는 걸로 일단 영화에서는 묘사가 네. 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죠. 얘 누구야?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란다의 오른팔이자 오랫동안 런웨이를 지켰던 나이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설명해요. 우리 이제 종이 잡지 안 만들어. 다 디지털이고 요즘 사람들은 오줌 누면서 스크롤해. 이런 네. 대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패션업계를 둘러쌌 어떤 전작의 화려함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편이 추구하는 것은 급변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꿔놓는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까지 일상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지면 기반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뭐 위태한 걸 넘어서 정말 이제 산소호흡기 껴놓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러면 이런 과제가 남아요. 그렇다고 좋은 저널리즘이 미디어 시장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앤디는 여기서도 좋은 저널리즘의 사명감을 가지고 런웨이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누가 보더라도 좋은 글을 써요. 하지만 그 좋은 글이 읽는 사람이 너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사라고 해서 독자들한테 널리 도달을 하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앤디도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클릭을 유도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한 명이라도

0: 또저내 기사를 읽을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앤디가 상을 받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수상소감으로 앤디가 저널리즘은 여전히 뭐나 중요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자본의 논리 앞에서 사실 저널리즘의 가치를 따지는 건 너무 순진한 낙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달라진 런웨이의 상황이 가슴 아프게 알려줍니다.
1: 자, 일단 20년 만에 돌아온 속편 마음에 드셨습니까?
0: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네, 정말
1: 나도
0: 재밌게 봤어요.
1: 다행이다. 나만 더 재밌게 봤을까 봐. 네.
0: 그 1편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좀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1: 맞아요.
0: 속편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저는 아마도 제작진과 인물이 다 돌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감독, 각본가 그리고 주요 캐릭터들이 다 돌아왔는데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때 있지 않아요?
1: 그죠. 예.
0: 저는 뉴욕에 가도 가끔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인물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너무 여러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충돌하는데 진짜 이 미란다 웬드는 가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친구의 안부처럼 궁금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잘 만족시켜주는 속편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좀 판타지 같은 설정이라면 아무도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지 않았다.
1: 메리스트리 연세가
0: 그러니까
1: 네
0: 20년이 지났는데 바로 다음에 찍은 것 같아요.
1: 배철수 DJ님보다 누나세요.
0: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비껴갔는가, 그 점만 빼놓고는 1편을 향했던 사람들의 팬심을 그대로 지켜주는 복귀를 다들 하셨는데, 속편 자체가 이미 그들 자체가 여전한 현역인 상황을 비추면서 시작을 하는데, 잠깐 스쳐가는 장면이지만 제가 엄청 뭉클했던 그 초반 스케치가 뭐였냐면, 앤디가 1편과는 다르게 사회 초년생 티를 완전히 벗었어요. 그래서 그 오프닝에서 5월에 그 메트로폴리탄 뉴욕에서 진행을 매번 하는 그 맷갈라의 현장이 막 분주하게 준비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앤디가 거기로 출근하는 건가 싶은 그 오프닝 장면이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저널리즘 시상식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데 이때 그 뉴욕의 공원을 가로질러서 앤디가 그 시상식장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딘가를 보면서 싹 웃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갑판대에 어떤 상인이 똑같은 색의 두 개의 벨트를 들고
1: 맞아요.
0: 이 파란색이 뭐가 다른지를 막 설명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새 보고 미소 지으면서 지나가는 앤디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이 1편의 팬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아까 제가 갑자기 미란다 빙의를 이상하게 하면서 얘기했던 세롤리안 블루의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한 장면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팬 서비스 같은 게 사실 이 편에는 고스란히 좀 녹아 있고요. 미란다가 여전하다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물론 세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앤디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누구야? 내가 만난 적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이젤은 여전한 그 밀착 필름들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편에서 미란다의 배신 같은 결정으로 승진의 기회를 놓쳤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오른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앤디의 드레스업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에밀리야말로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1: 네.
0: 이제는 잡지 런웨이를 떠나서 명품 브랜드의 홍보 담당 임원으로 등장을 하는데 달라졌어요, 입지가. 그리고 새로운 연애로 이 사람이 손에 쥐게 된 권력과 야망이 있잖아요. 이게 또이 편의 인물들을 어떠한 판으로 뒤흔들 것인지가 이번 편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1: 나만 뭉클했던 게 아니군요.
0: 네.
1: 네. 임성 기자도 뭉클했군요.
0: 저는 아마도 그 매체 종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0: 네, 이 영화를 보고 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재간이 없죠. 제가 이런 기분을 느낀 건 프렌치 디스패치 이후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저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엔딩 이후로.
0: 그쵸. 그래서 뭐 디지털 시대 인쇄 매체가 맞닥뜨린 도전이라는 게 사실 뭐 비단 미디어 환경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저희에게 정말 수초가 다르게 돌진해 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0: 아름다움과 예술을 위한 헌신 같은 거나 인간이 이뤄낸 성취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까 싶은 순간들도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미란다와 앤디가 그것 때문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요. 반격이 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딘가에 카운터펀치를 맞고 거의 누워있기도 하는데 그 옆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이라면 그 옆에 가라앉는 판자를 부여잡고서라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켜내는 품위를 보여주자라는 어떤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수긍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없잖아. 그냥 이걸 그냥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편이 그래서 앤디의 성장이었다면 이번 편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우아하게 지는 해가 되기를 선택하는 미란다의 성장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고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건 각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누구는 인쇄산업을 이야기하실 거고 누구는 영화산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는 패션이지만 내 삶의 전부라고 믿고 매진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 각자 살아남기 위한 분투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고요.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서 혹시 이 시리즈 특유의 화려함이 퇴색되었는가 그걸 걱정하신다면 완전한 기후고요.
1: 밀라노 갑니다, 여러분.
0: 네, 정말 기후에 불과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는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더 화려하게 밝아진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저에게는 일종의 SF 영화예요. 저에게 우주처럼 저한테 화성이 죽을 때까지 가보지 못할 곳인 것처럼 밀라노 패션위크를 제가 죽을 때까지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영화를 통해서
0: 네.
1: 우리가 영화를 통해 화성에 가듯이 영화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가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아요.
1: 이 영화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했거든요.
0: 네.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편 잘 되니까 어떻게든 2편 만들려고 하다 20년 걸렸니? 뭐 이런 마음도 보기 전에 솔직히 있었는데.
0: 방금 되게 알미웠어요. 20년 걸렸니?
1: 네. 20년 걸려서 뭘 만들었나 보자. 뭐 이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0: 네.
1: 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소편이었습니다.
0: 계속 같은 아이들고 싶어요. 심지어.
1: 맞아요.
0: 뭐 이 제작진과 배우들만 가능하다면.
1: 나이젤 아저씨. 스탠리 토치. 자, 오늘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 개봉에 맞춰서 20년 전에 1편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1편 그리고 2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의 오프닝곡 서든리 아이씨의 케이티 턴스터의 노래가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FM4입니다.

초단파 88.7MHz, 출력 3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FM4U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FM4U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FM, MBC 충북 FM4U.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후라나

0: 시간을 넘어
1: MBC 건축 박람회. 마른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불안감은 우리 몸이 이제 곧 위험이 찾아올 것 같으니 조심해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알람인데요. 이 알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 알람이 오작동을 할 땐 신체에 특정한 자극을 줘서 감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물을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하기. 예전에 돌이켜보면 어른들이 화가 나면 찬물을 들이키거나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와!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아침부터 뭔가 불안하신가요? 그럼 시원하게 찬물 세수 한번 가시죠. 5월 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명콜 드라이브의 고래였습니다. 전요 찬물 잘 마시거나 찬물로 샤워하고 세수하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전 한여름에도 따끈한 물로 샤워하고 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냉수 웬만하면 안 마셔요. 그 속이 갑자기 쨍해지는 게 몸서리 쳐지게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도 하죠. 혹시나 저같이 찬물 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은 심호흡도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유독 뭔가 좀 뻑적지근한데 불안한데 하시면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오랜만에 하는 출근길 스트레스 날려버리시죠. 김장섭님께서요. 가끔씩 출근 중에 문자만 하다가 오늘은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서 미니에 들어와 봤습니다. 얼마 전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톡이 하나 왔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본 아내가 웬 톡에 이렇게 여자 사진이 있냐고 묻더군요. 새아침에서 보내준 모바일 커피 쿠폰에 영디 얼굴이 있는 걸 보고 아내가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영디 얼굴과 함께 도착한 쿠폰 잘 쓰겠습니다. 크크크크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셨겠는데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사진이 나오는 톡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주는군요. 저는 커피 쿠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실 장섭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만하게 오해를 푸셨길 바라고요. 그 커피 쿠폰 아내분에게 쓱 넘기시죠. 그러면 더 사랑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예보의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월요일에 연차 쓰신 분들은 5일이라는 긴 휴가를 보내고 오늘 새롭게 출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쉬다가 출근하려고 하면 더 가기 싫고 일이 더 손에 안 잡히고 그렇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코너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0: 단의 K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K 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355번님, 제빵 삽니다. 저는 남들 다 쉴 때 계속 일했어요. 1일부터 7일까지 풀로 근무라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일하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데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제빵사분들이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7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아,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눈 딱 감고 이틀만 더 파이팅 외쳐보시죠. 얼른 쉬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 이혜진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같은 업종의 경쟁 업체가 많이 생겨서 이래저래 불안한데 그럴 때일수록 더 부지런히 깨끗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새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씩씩하고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경쟁 업체가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불안하기도 하죠.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혜진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꼭 생길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3409번님, 인덕션 수리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청주로 출장 가는 중인데요. 아침 일찍 출발하니 힘들긴 하지만 아침 일찍 출발하니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그렇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 수리하러 굉장히 멀리까지 가신대요. 서울에서 청주. 혹시 중간에 시간이 좀 되시나요? 제가 옛날에 청주에 있는 박물관을 갔는데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10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719번님,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힘내라고 신나는 노래 H.O.T의 행복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같이 함께 신나볼까요? 신청하신 노래 바로 듣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잘 다녀오세요. H.O.T의 행복 함께 하시죠.

H.O.T.의 행복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95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어제 당직 근무하고 이제 퇴근 준비 중입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찌뿌둥하네요. 하지만 이 피로를 덜어내기 위해 퇴근하고 러닝하러 갈 겁니다. 달리자! 달려보자! 새 아침 들으면서 제 몸의 세포들 다시 깨워볼게요. 리센네 러브 어택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저희도 아직 당직 숙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칼퇴근해서 자고 싶던데. 대단하십니다. 오, 보통 피곤하면은 자고 싶지 않나요? 이걸 오히려 깨기 위해서 러닝을 하신다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상을 보내시네요. 러닝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혜진님, 340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송장종님은요, 6살 아들 병원 번호표 뽑으러 아침 일찍 아동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듣는 영디 목소리도 좋지만 공원을 가로질러 새소리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는 것도 색다르네요. 아들아, 약 잘 먹고 얼른 낫자? 하셨는데요. 이 새벽에 병원으로 번호표를 뽑으러 가신다고요? 우와, 요즘도 오픈런을 하는 곳이 있긴 한가 보네요. 오. 아들이 어디가 아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아픈 건 아닌가 봐요. 공원에서 새소리 듣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아들도 얼른 나와가지고 지금 이 봄날씨 만끽하기를 바랄게요. 3934번님은 제가 이직을 준비 중인데 가지고 있으면 이직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 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시험인데 목표한 만큼 공부를 끝내고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오, 저 이 마음 뭔지 알죠? 항상 똑같은 루틴, 일상을 살아가다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하게 되거나 새로운 거를 봐야 될 때, 나 좀 괜찮은데? 나 지금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오랜만에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3934번님도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마음껏 누리세요. 멋진 나를 더 즐기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일요일 시험 무사히 치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이직 화이팅! 배현우님. 집 근처 10분 거리에 해수욕장이 있어요. 일찍 눈이 떠져서 해수욕장을 걸으러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은 멋있지만 너무 춥네요.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권진아의 플라이어웨이 신청합니다. 맞아요. 일교차 왜 이렇게 크죠,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쉽게 걸리는 거 다들 아시죠? 꼭 겉옷 챙겨 다니셔야 합니다. 또 날이 막 따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긴팔 하나씩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권진아의 Fly Away 함께 하시죠.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긴 연휴는 끝났지만 화창하고 맑은 날씨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함께 오존 지수도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9.4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아 서울이 24도, 광주 25, 대구 강릉 26도가 예상되고요. 춘천, 안동 등 일부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햇볕이 점점 강해져서 선크림 챙겨 바르는 분들 많으시죠? 선크림 고를 때 용기에 SPF 또는 PA라고 적혀있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선크림만 봐도 SPF 50 그리고 옆에 PA 플러스 4개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선 SPF는 선 프로텍션 팩터의 약자고요. 자외선 중에서도 우리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 표시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높으면 차단력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두 배 높다고 해서 차단 효과가 두 배 더 높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제품이라고 너무 안심하진 마시고요. SPF 30에서 50인 제품을 구매한 후에 이걸 듬뿍 바르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를 말해요. 이건 숫자가 아닌 플러스 기호로 표시되고요.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다는 뜻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더 차단력이 높게 만들 수도 있지만 플러스가 4개 정도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강한 야외 활동에서도 자외선 A를 90% 이상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러스 4개가 최고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SPF는 우리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며 PA는 우리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를 얼마나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양을 2-3시간에 한 번씩 자주 덧바른 거다.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선크림 용기에 적혀있는 SPF가 무엇이고 PA가 무엇인지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거 가능하세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를 잘 가꾸고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선크림

손님은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합니다.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닦아줘야지 그게 싹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선크림 바르고 나서 귀찮다고 물 세안만 하지 마시고요. 간혹 SPF 50 플러스 또 이렇게 SPF 수치 뒤에도 플러스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SPF 50이 넘는 제품은 70이든 100이든 전부 50 플러스로 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아, 여러분, 저 지금 회사 가는 길에 차에서 막 그냥 내려버렸어요. 오늘은 진짜 제가 맘먹고 회사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추천해주려고 가입해둔 동호회에서 모임 알람이 마침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동호회 모임이 열린다는 공원으로 도망쳐봤는데요. 어? 어? 저긴가 봐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아니 글쎄, 요즘 5060 세대 사이에서 셔플 댄스가 인기인 거 아셨나요? 엄마한테 추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배워보려고 오늘은 셔플 댄스 동호회로 도망쳐봤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제자리에서 한 발 찍고 한 발 뒤로 미끄러뜨리면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저 뭉친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게 보기보다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유산소도 되고 기초 체력 쌓는데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좀 더 배워볼게요. 그동안은 여러분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셔플 댄스는 1980년대 후반 호주 멜버른의 클럽 씬에서 시작된 멜버른 셔플의 뿌리를 둔 춤인데요. 상체를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도 몇 가지 발동작만 배우면 쉽게 출 수 있어서 요즘 중장년층에게 인기라고 하죠. 이 춤 잘 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표 동작을 잘 익히면 됩니다. 첫 번째는 T-스텝 동작이에요. 한쪽 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이고요. 발의 모양이 T자 형태를 그리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셔플 댄스의 꽃이라 불리는 이것인데요. 한쪽 다리를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면서 반대쪽 다리를 뒤로 미끄러뜨리는 동작을 말하고요. 이 동작을 하는 모습이 마치 달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뿅뿅뿅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의 문제 바로 이 뿅뿅뿅에 해당하는 말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힌트 드릴게요.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그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과도 비슷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워크맨, 2번 트롯맨, 3번 러닝맨, 4번 식신맨.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워크맨, 2번 트롯맨, 3번 러닝맨, 4번 식신맨.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가호의 러닝입니다.

네, 힌트송이었죠. 가호의 러닝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셔플댄스의 대표 동작 중 한쪽 다리를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면서 반대쪽 다리를 뒤로 미끄러뜨리는 동작을 일컫는 말. 정답은요. 3번 러닝맨이었습니다. 어허, 이 셔플댄스가 저희 때는 한 10년도 넘게 전에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군요. 아무래도 유산소에도 탁월하고 그러면서도 공간 차지도 안 되고 신나기도 하니까요. 다 같이 추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볼게요.

오늘은 정말 제가 출근하려고 회사 앞까지 갔거든요. 근데 회사 앞에서 커피를 사려고 들어갔다가 커피 만드는 솜씨는 좀 부족한데 너무 친절한 직원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딸을 열심히 키워냈던 쌤이 생각나서 오늘은 2002년 개봉한 영화 I am Sam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지적장애로 인해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미혼부 아빠 샘이 주인공인데요. 혼자 어렵게 키워온 딸이 7살이 됐을 때 사회복지기관에선 샘이 아빠로서 양육 능력이 없다면서 샘과 딸을 떼어놓으려고 하죠. 그렇게 샘은 자신의 양육 능력을 입증해서 딸을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숀 펜과 다코타 패닝이 열연을 펼쳤던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

아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I am Sam의 주인공인 샘은 지적 장애로 인해 지능은 7살 수준이지만 이 그룹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샘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그룹의 1967년 발표곡이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인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에서 힌트를 얻어서 딸의 이름을 루시로 짓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OST는 투어버스, 블랙버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등등 이 그룹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 I am Sam의 주인공 샘이 너무도 사랑했던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오늘은 주관식이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멤버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 이렇게 네 명이죠. 레디비 하면 생각나는 이 그룹의 이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네, 루시 인 더 스카이의 다이아몬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 그룹의 이름이에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이자 영화 I Am Sam의 주인공, 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룹, 바로 비틀즈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는 못했는데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번 틀어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에 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보지 못했지만 이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비틀즈의 노래 듣고 오셨어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4: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정다윤님. 5월 6일은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엄마랑 엄마 친구분들이 함께 1박 2일로 강릉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운전은 물론이고 숙소와 식당 예약까지 다 제가 했는데 엄마랑 친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너무 긴장되고 떨리네요. 제발 다들 만족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곡은 소야가 피처링한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입니다. 오, 다윤님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네요. 지금 자녀분들 중에서는 다윤님 혼자 가시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다 지실 생각을 하셨는지. 효녀네요, 효녀. 어머님께서 얼마나 또 뿌듯하실까요? 부디 다들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윤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소야의 마이티마우스 랄랄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수요일 아침 즐겁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0: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출근해야 하는 몸과 더 쉬고 싶은 이 마음이 서로 동기화가 안 될 때 딱 5분 정도 투자해서 아침 일기 한번 써볼까요? 어제 있었던 일 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적어보는 겁니다.

먼저 제 하루로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제 굿모닝 FM 가야 되는데 날씨 좋네. 이따 자영 리포터랑 휘준 아나운서 기찬 기자님 만나는데 연휴 때 뭐 했는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맛쟁이 신사하는 날인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너무 궁금하다. 원일 셰프님은 또 얼마나 침을 흘리실까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한테 중요한 일이 뭔지 알게 되고 그 하루에 집중할 수 있어서 걱정이나 불안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아침 일기 한 줄씩

태연의 Why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 쉬시고 이제 잘 출근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수요일 아침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심은정님이 오늘의 일기, 오늘은 연휴 지나서 환자들이 많이 오겠지?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것 같아. 점심 도시락이 꿀맛일 것 같은 아침이다. 너무 좋네요. 아, 바쁜 게 좋죠. 근데 환자들이 많이 와서 바쁜 거는 조금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건가? 아, 건강도 하셔야겠지만 일이 있고 또 그걸 열심히 할 수 있고 감사하죠. 5747번님이 나는 오늘 올해 들어 최고 매출

0: 목표를 달성하고 웃으며 잠에 들어야지. 화이팅 화이팅. 오늘 날씨 괜찮으니까 며칠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음식점 같은데. 아닌가? 권유나님이 오늘은 시합 끝나고 기록 한번 재보면서 2차 선발전 준비해야지. 1차 선발전 때 실수했던 부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해보자. 어떤 시합인데요? 뭐 이렇게 다들 전문적이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합인지. 김지수님께서 오늘 점심에 나시고랭 먹어야지 만나겠다. 오늘 저녁에는 곱들이탕 먹어야지 만나겠다. 난 딱 이 정도 수준을 생각했거든요. 오늘 수요일이라 먹 요일이에요. 먹 요일. 먹는 거 말하는 요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거 상상하면서 힘든 거 이겨내보자고요. 아침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 아침 쉽지 않은데 아침 드실 건 맛있게 드시고 못 드시는 분들은 2시간 저랑 맛있게 라디오 드시죠. 아작아작 씹어먹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월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 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슬메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볼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0: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7시 10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스모닝. 아침일기에 날씨 예쁨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네, 연휴는 끝났지만 날씨만큼은 계속해서 좋겠는데요.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

0: 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일교차 큰 5월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아침 공기는 꽤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0도, 원주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일부 내륙 지방은 하루 사이 일교차가 20도까지나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고요.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집니다. 내일은 종일 흐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Z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다음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가 섞여있는 믹스 버전의 노래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믹스된 두 곡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어지럽죠. 하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한 곡 한 곡 들립니다. 정답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달려주십시오.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까요?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한 분께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귀 예, 쫑긋. 예은 PD 준비됐죠?
1: 네.
0: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와, 어우, 속 시끄러. 야, 이 두 곡이 섞이니까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자, 1등 정답자 그 와중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어요. 문자 번호 9335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야,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 드릴 건데요. 어유, 어지러운데 다시 한번 들 준비 되셨죠? 한 번 더 주세요. 자, 아, 들린다 들린다. 집중하면 들려요. 두 곡 다 들리셨죠?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을 완곡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그동안 오늘의 정답, 두 곡의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더 뽑을 거고요. 선착순 아닙니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은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두 곡 중에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정답 송 발표합니다. 두 곡의 믹스된 노래 지금 들으신 트와이스의 Like It 그리고 에스파의 Next Level 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완곡을 한 곡 듣고 와서 또 들으면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걸그룹 두 걸그룹이에요. 에스파, 트와이스 두 그룹 모두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트와이스는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공연을 열었어요.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초이고요. 한 회당 관객이 무려 8만 명 규모. 와, 회당. 같은 날 에스파 역시 일본 야구의 심장 도쿄 돔에서 이제 콘서트 했었죠. 5만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채운 공연장을 두 팀이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아, 저도 일본 공연 너무 가고 싶은데, 일본 팬클럽도 있어요, 제가. 제이테니아가 있는데, 여기 또, 예, 계시죠? 빨리 좀 저 불러주세요. 제가 가야 더 생기는 건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님이 Next Level, Like It.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인데 아빠가 손이 느려서 미안하다. 신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이게 손이 빨라서 된다기보다 그냥 다 맞아야 돼. 하지만 원기님, 예, 선정되셨어요. 유흥선님이 Next Level, Like It. 출근하기 너무 싫지만 돈 벌러 갑니다. 화이팅. 아, 출근은 참, 그러니까 출근하기 싫은 것보다 컨디션 아침에 참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순간들이 너무 싫은데 그거 이겨내면 할만하잖아요. 화이팅. 지금 이겨내셨죠?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우와!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088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티니핑 우표 사려고 우체국 오픈런 한 사람들 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티니핑 우표와 엽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서 우체국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줄을 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할아버지부터 이모, 삼촌까지 다양한 분들이 줄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예쁘긴 예쁘다. 아이들이 또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모습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줄 쫙 서가지고 아, 그런 어른들 생각하니까 뭉클하고 따뜻합니다. 다행히 이번 티니핑 엽서와 우표는 수량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모두 또 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한정 수량 말고 조금 넉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표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됐기를 바라면서 사연 보내준 0880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티니핑 주제곡 들을까요? NCT 위시의 프린스 핑퐁이래. 프린스 핑송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왕자의 품격 NCT UC의 프린스 핑송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8927번님 사상 초유의 시구 거부 사태 봄?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는데요. 프로야구에서는요. 국가대표 포수 LG 박동원 선수의 딸 박채희 양이 시구를 할 예정이었어요. 4살 어린이인 채희 양 전날 연습만 50번 넘게 했다는데요. 마운드에 오르니까 막상 긴장이 됐는지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린 거 있죠. 대성통곡하다가 시구를 결국 포기하고 엄마가 대신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어린이날 이벤트 아닐까요? 하셨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원래 던졌어야 되는데 엄마 자꾸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던져주고 이 모습이 어린이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울었을까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걸 보면서 추억이 됐죠. 8927번님 베이커리 경험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은 1530번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했던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폰세와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하고 메이저리그로 떠났는데요. 와이스 선수의 아내 헤일리가 얼마 전 등남을 했는데 어머나 아들의 미들네임에 한국어를 넣었다고 해요. 바로 우주. 한국의 진심인 와이스 부부 정말 소 러블리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넣었어요. 아 정말. 그리고 한화 선수 중에 정우주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감동입니다. 아 한국을 잊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예, 또 이렇게 중요한 이름에도 예, 넣어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아,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1530번님 부침 열매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장정윤님 명품 브랜드 샤땡에서 미창이 없어서 발바닥을 드러낸 채 오로지 뒤꿈치만 덮는 샌들을 만든 거 봄? 온라인에서는 천재적이라는 찬사와 이게 뭐냐라는 조롱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명품이지만 공짜로 줘도 저는 못 신을 것 같네요. 예, 그 저도 봤는데 약간 샌들처럼 돼 있었는데 뒤꿈치랑 발목의 끈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딱 마크만 딱 보입니다. 아, 근데 패션은 사실 소화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게 패셔너블하게 쇼잉으로 또 보여지는 패션들이 있고 또 일상을 또 소화해낼 수 있는 패션들이 있는데 기능보다는 멋인 것 같은데 이 멋은 이해하기 쉽진 않네. 하지만 멋지다. 장정윤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아 패션 얘기하면 제 데뷔 때 할 거 많았었는데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8: 네, 테디 연휴 지나고 나오는 출근길은요, 평소보다 좀 최소 10분은 일찍 나오셔야겠습니다. 어허. 오늘 월요일보다도 더 밀려요.
1: 오늘 노래 안 하시겠네요.
8: 그렇죠. 오늘은 진지하게 가야 됩니다. 네. 네. 더 밀려서 서두르다 보면 사고도 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지하차도나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차들도 낭패를 겪게 되니까요. 주의 운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신월여의 지하차도 이용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방향 지하차도 들어가고 얼마 못 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차 조금 전에 견인이 돼서 막 떠났지만 이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 많아지고 있어서 신월여의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운분기점

이전부터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대로를 살펴보면 신월 나들목에서부터 목동교까지만 서행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강동쪽 방향으로 가는데 오늘 행주대교 이전부터 여의도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어린이날 잘 네. 보내셨죠?
1: 아니, 제가 사실 오픈런 할 준비하고 여기서도 저 마음의 준비하고 있을게요 했잖아요.
0: 네.
1: 아, 근데 석준이 아빠가 그 여행을 다녀와서 몸살이 심하게 아유. 나가지고.
0: 아이고.
1: 꼭 이렇게 갔다 온 티를 내셔서.
0: 아이고, 아이고.
1: 어제 집에서 예. 네, 행복하게 TV 틀어주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 보냈습니다.
0: 그렇군요. 아이고, 아이고. 참, 이게 혼자서 육아를 온전히 한다는 거.
1: 긴장이 풀렸나 봐요.
0: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출근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3년을 모으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내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월 10만 원씩 3년 모으는데 1,440만 원이 된다. 와, 네. 이거 뭐예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0: 어허.
1: 따라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 최소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최대 연 5% 수준의 이자까지 더해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에는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겹쳐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결과가 안내될 예정인데요.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0: 어떤 조건이에요?
1: 우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본인 저축금을 3년간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하고요.
0: 그치?
1: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 활용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적립 중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0: 그래, 이게 돈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든든하게 목돈 마련하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출산 문화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잔치를 크게 열기보다는 이전에 젠더 리빌 파티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0: 젠더 리빌 파티 뭐예요?
1: 네, 성별을 뜻하는 영어 젠더와 비밀을 밝히다라는 뜻의 리빌을 합친 말인데요.
0: 네.
1: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고 축하하는 이벤트입니다. 성별을 밝히는 방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풍선을 터뜨렸을 때 딸을 의미하는 분홍색이나 아들을 의미하는 파란색 꽃가루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케이크를 잘랐을 때 나오는 생크림 색깔로 성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0: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거 하나의 이벤트처럼 이제 즐기는 건데 이거 너무 좋네요.
1: 네, 반면에 기존 행사 들은 점점 간소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지인들을 초대하는 대신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아예 돌잔치 대신에 사진 촬영만 간단히 진행하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100일 잔치도 마찬가지인데요. 100일상을 대여해서 집에서 소박하게 치르는 방식이 많아졌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최근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집중도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예,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젠더리빌 파티 해보신 분 있으시겠죠?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또 뭘로 이렇게 판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사진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집계된 황혼 이혼 건수가 처음으로 신혼 이혼 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0: 황혼 이혼.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황혼 이혼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뜻하고요. 신혼 이혼은 결혼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데요.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약

0: 15,000건으로 신혼 이혼보다 약 1,200건 더 많았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만 해도 신혼 이혼이 황혼 이혼보다 49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선 겁니다.
1: 야, 30여 년 만에 완전히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런 현상 왜 일어났을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중장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난 반면에 20대, 30대의 비율은 줄었기 때문인데요. 자연스럽게 50대 이상 부부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혼 건수도 함께 많아진 거죠. 여기에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았지만 50대의 주축인 70년대생부터는 경제력을 갖춘 여성이 늘고 또 가사에 익숙한 남성이 많아지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더 이상 뭐 참고 사는 것보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어려운 선택이었을 건데 어떤 선택이든 응원합니다.
0: 네, 이숙희님이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우리 애들한테 말해줘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1: 별 말씀은요. 7045번님이 월요일에 남편과 젠더리뷰를 했어요. 총 맞은 것 같은 반응을 한 남편 덕에 한참 웃었네요. 왜? 충격적이었나?
0: 와, 이건 뭐예요? 카레!
1: 카레를 해주면서 여기 이제 팬더가 있었는데 여기 딱 표시를 예 매운 고추로
0: 태국 고추로
1: 예, 태국 고추야? 네. 여기 딱 해가지고 아들인 걸 이게 또 밝혔네. 아이 귀여워.
0: 네, 3830번님은 저도 친구 젠더리빌 파티 참석한 적이 있는데 케이크로 했거든요. 단면 자를 때 어찌나 긴장되던지 은근 재밌더라고요.
1: 바라는 게 한쪽 이었으면은 엄청 긴장될 것 같다.
0: 맞아요. 그랬어요.
1: 둘 다 괜찮다 이러면.
0: 그럼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1: 긴장 안 되고 그냥 설렐 것 같아. 네.
0: 저희는 딸인 줄 알고 딸이다 했는데.
1: 했는데?
0: 19주에 바뀌었잖아요. 젠더리뷰 파티까지 했는데.
1: 아 진짜로?
0: 네.
1: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0: 그래서 그 사진은 제 추억의 사진첩에 고의 저장돼 있습니다.
1: 이야. 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0: 네.
1: 이 마지막까지 모르겠다. 깨알리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에스파의 Live My Life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굿모닝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이 시간 단발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립니다.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성공하시면요 마침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를 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우리 애청자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남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1: 상혁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테디, 저 반발한 퀴즈 도전합니다. 낮에는 교도관으로, 밤에는 셰프로 변신하는 불꽃 인생. 제 요리 실력만큼이나 매운 반발한 퀴즈 단번에 맞춰버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셨는데, 와, 상혁님.
2: 네.
1: 아니, 그럼 밤에는 식당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2: 제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같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거기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2: 네, 맞습니다.
1: 매운맛이라고 하면 어떤 장르를 하시나요?
2: 사실 뭐 매운맛 음식이 있긴 한데 보통 저희가 매운맛보다는 프렌치랑 이탈리안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오, 어유, 이거 좀 실력이 또 있어야 되는 네. 메뉴인데. 어떻게 뭐 좀 전문적으로 배우시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셨나요, 원래?
2: 뭐 아내랑 같이 가게를 준비하면서 배우기도 했는데 평소에 원래 요리를 좀 좋아해갖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와, 아니 일단 열정입니다. 낮에 본업이 이제 교도관이신데
2: 네.
1: 오, 밤에 쉬실만도 한데 또 아내분과 함께 와 일을 또 하시는 이 열정 인생. 아, 음식 맛있을 것 같아. 음식은 열정이잖아요.
2: 그렇죠, 열정.
1: 음식은 열정이에요.
2: 드리는 시간만큼 고객님들이 좋아해 주셔갖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1: 아, 좋다 좋아. 어떤 메뉴를 제일 자신 있어 하세요?
2: 저는 파스타가 제일 자신 있는데
1: 파스타
2: 그 중에서도 뭐 비스큐 파스타랑 뇨끼를 가장 자신 있어.
1: 아, 뇨끼도 잘하면 맛있지. 아, 네. 크림 뇨끼 먹고 싶다. 아, 후추 삭삭 해가지고. 아, 저희 그 굿모닝 FM 라디오 그 교도소에서 편지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2: 네.
1: 아침에 굿모닝 FM을 틀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성혁 씨가 일하는 교도소에는 혹시 굿모닝 FM 나오나요?
2: 저희도 틀어주고 있어요.
1: 아, 정말? 네. 아니, 너무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저희 편집을 좀 받고 있습니다.
2: 다른데 예. 대부분 뭐 채널이 좀 다르긴 한데 춘천에서는 테이 방송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1: 아, 좋다 좋아. 아,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인데 열정적으로 퀴즈 정답까지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2: 너무 떨립니다.
1: 늘 그 아침에 좀 들으시면서 퀴즈 풀어보셨을 텐데 자신은 있으신가요?
2: 최근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1: 그렇지, 많이 어려워졌죠.
2: 네.
1: 하지만 이거 뭐 파이팅이 있으니까 제가 파이팅 있겠던 문제 내드릴게요.

0: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보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파이팅!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56 빼기 24는?
1: 32.
0: 정답. 굳게 합심하여 한마음 한몸이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일심?
1: 전심.
0: 아하하하. 일심동체였어요. 일심동체. 아. 괜찮아요. 비릿, 빌리진, 스릴러 등 수많은 명곡을 부른 미국 가수는?
1: 마이클 잭슨.
0: 정답. 꽃봉 우리와 꽃봉 오리 중 옳은 표현은?
1: 꽃봉 오리.
0: 와, 정답. 소풍을 영어로 하면?
1: 피크닉.
0: 정답. 아, 맛있다. 기분이 좋아서 꼬리 튀어나올라 그래 라고 대사가 나온 신민아, 이승기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1: 수영아 사랑해.
0: 아, 어려웠다.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였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몇 월에 할까요? 하나, 둘.
1: 5월?
0: 오,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호박이 넝쿨째로?
1: 불러 들어온다.
0: 정답.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 우림은? 하나, 둘.
1: 아마존?
0: 오, 정답.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알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는?
1: 방정환 선생님.
0: 정답.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면서 다 정답 맞춰요. 다 맞췄어. 무려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우와.
0: 기본 선물 치킨에 걸어서 또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상영님.
1: 네.
0: 아니,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맞춰요.
1: 자신이 없었습니다.
0: 제가 더 떨렸잖아요, 이번에. 아, 진짜. 8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와, 3400님이 느리지만 확실히 맞으시네요. 그 하셨는데 포함해서 선물 드립니다. 아, 참. 잘 푸셨어요. 너무 잘 푸셨고. 아, 상영님.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아내랑 아이들이랑 보낼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냥 착하게 잘 커주는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아이들 케어해주는 제 아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상영님.
1: 네.
0: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또 아프면 안 돼요.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상영님의 열정 넘치는 하루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1: 테이드 열정 넘치는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0: 화이팅이죠.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0: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아마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아마존에서는요, 이 곤충이 민물 거북이의 눈물을 먹는 모습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그 이유는 꽃이나 나무에서 얻기 어려운 나트륨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날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오늘 먹요일이니까 먹는 걸로 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오늘은. 그리고 나 비빔국수도 먹고 싶어요. 나 비싼 음식들도 먹고 싶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정답 받는 동안 YB 이 노래 생각했죠? 나는 나비 듣고 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 얘긴데요. 패션 전문가임에도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어느 해 외국에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서 넘어온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봤답니다.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처분한 옷이 덤핑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때 결심했답니다.

0: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게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체중 관리는 내 몸뿐 아니라 지구, 환경 관리도 되는 셈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먼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10: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1: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2: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마존에서 민물 거북이의 눈물을 먹는 곤충 정답은 바로 나비였습니다. 8477번님이 정답 나비. 나비같이 날아서 회사로 바로 가고 싶네요. 차가 너무 막혀요. 오늘 아마 월요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연휴 끝나서 다들 차 가지고 또 나오셨을 것 같은데 화이팅! 윤주영님이 정답 나비.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지만 나비 얼 마시고 싶어요. 크크크. 오. 그래 빨리 퇴근하시고 한 잔 쫙 시원하게 예 벌컥벌컥 하시기를. 아 그거 생각하고

0: 파이팅 해야죠.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MBC의 화사한 꽃봉 오리이자 네. 듬직한 삼봉 우리.
1: 네.
0: 굿모닝 FM의 어른이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오늘 왔죠요?
1: 네. 어린이. 왔죠요.
0: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셨나요?
1: 아, 오랜만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런 어린이날이었습니다.
0: 최고다, 최고.
1: 정말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일이 주말에 한 번씩 있는데.
0: 그렇지.
1: 이번엔 없었어요.
0: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
1: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겹살 먹었어요. 오겹살.
0: 와.
1: 저는 삼겹살도 좋지만 그 이렇게 딱 그 딱 이렇게 비계가 좀 더 있는 씹히는 맛이 있는 오겹살을 소금에 탁 찍어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겹살 해서 착 아까 맥주 말씀하셨죠?
0: 예.
1: 착.
0: 와.
1: 아하, 자.
0: 우. 아, 부럽다.
1: 예.
0: 아, 잘 즐기셨네요.
1: 아, 어린이날이셨어요.
0: 만끽하셨어. 예. 아. 그럼을 뒤로 하고 아, 갑자기 오겹살 너무 먹고 싶다.
1: 아, 갑자기 일해야 되네.
0: 예, 예. 아, 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 네, 오겹살 얘기하다가
0: 남 신난 얘긴 들어도 안 신나네 생각해 보니까.
1: 아, 그래요? 아, 나만 신났어.
0: 아, 참. 일합니다. 참. 일합니다.
1: 일해야죠 이제.
0: 예. 언어 유의 예. 시작하시죠.
1: 다 같이 이제 출근해야죠. 그죠?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 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1: 고객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은행 이희돌입니다.
2: 네, 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통장 개설해주세요.
1: 아, 네네네, 잠시만요. 계좌 개설... 이거 어딨지?
2: 저기요? 저 지금 급하다니까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신입이라 아직 일이 익숙치 않습니다.
2: 네? 익숙치 않다고 하셨어요, 지금?
1: 네.
2: 아니... 참 언어도 익숙치 않... 일이 익숙치 않은 게 아니고요.
1: 네.
2: 익숙지 않은 게 맞아요.
1: 아, 죄송합니다. 일도 익숙지 않은데 맞춤법도 익숙지 않네요.
2: 네, 괜찮아요. 앞으로 숙지하시면 되죠.
1: 아, 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업무도 맞춤법도 그리고 사랑도 혹시 고객님께 배워도 될까요?
2: 예? 사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 예.
1: 맞춤법 지적하는 손님은 처음이에요. 반했어요. 통장부터 사랑까지 시원하게 제가 개설해드릴게요.
2: 아니, 내가 급한 사랑도 급하긴 한데 이런 건 좀 익숙지 않은. 네, 괜찮은데,
1: 고객님 사랑해요.
2: 뭐야 이거? 그것도 영업 전략인가?
1: 사랑해요.
0: 아, 오늘 상황극은 네. 우리 다은 작가가 네. 휴가를 갔어요.
1: 아, 휴가 가지고.
0: 그래서 예훈 PD가.
1: 아, 예훈 PD가.
0: 아, 그렇죠. 예훈 PD가. 지금 솔로라 가지고
1: 아
0: 갑자기 어떻게 끝나도 연애로 끝나네.
1: 은행에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0: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1: 이러면 이게 진짜 없는 경우예요. 은행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고객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다? 큰일 납니다.
0: 다행히 또
1: 진짜 아예라고 밖에서 물어보는데 아마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근데 진짜 거의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요.
0: 우리 작가들도 지금 다 솔로잖아요.
1: 지금 환상에 젖어있네 보니까.
0: 계속 안 믿어. 진짜 아예 안 돼요?
1: 에이 뭔 소리 안
0: 돼. 어떤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1: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0: 자 일단은.
1: 큰일 날.
0: 오늘 유일할 우리말 뭐였어요? 까먹었네.
1: 뭐였지? 은행이 아니고.
0: 네.
1: 자 오늘 우리가 유일할 우리말 익숙지. 익숙치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신입 은행원 휘준이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계속 실수를 하다가 태순이에게 맞춤법까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0: 예.
1: 예, 익숙치 않다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정답은 익숙지가 맞아요.
0: 진짜요?
1: 익숙지 않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0: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1: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익숙지가 맞다고요?
1: 익숙치 않다라고 정말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지 않다. 지로 써야 돼요. 지.
0: 묵은지 말고는 지를 안 쓰는데 원래.
1: 나도 그러는데.
0: 익숙지요?
1: 예. 네. 아 맛있겠다. 자 익숙지. 익숙하지의 줄임말이에요. 하가 줄어들면서 익숙지로 쓰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면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0: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하가 오면 하가 생략이 돼요. 익숙하지에서 익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지 않다. 이 일이 익숙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비슷한 예로 거북하지를 거북지, 넉넉하지를 넉넉지 이렇게 써요.
1: 진짜요?
0: 네.
1: 저는 오히려 이게 생략이 돼서 치로 쓰는 줄 알았어.
0: 하지만 앞에 기역 받침이 있었으니까 허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있죠.
0: 어려워요, 그쵸? 뭐 만만치 않다.
1: 그래, 그래.
0: 만만하지 않다의 줄임이거든요.
1: 그래요, 이러고.
0: 근데 앞에 보면은 만만, 니은 받침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라 마음.
1: 나라 마음?
0: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유성은. 네.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나라 마음. 이게 앞에 받침에 있거나 그 앞에 모음이거나 소리가.
1: 예.
0: 그런 경우는요. 이렇게 하가 치가 돼요. 치 또.
1: 그래,
0: 치 또.
1: 이게 전부 다 쓰는 줄 알았어.
0: 아, 이게 참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나라 마음, 모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 치, 쓰임, 차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도 간단치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니은이니까.
1: 대부분은 치로 되고 기읍, 디귿, 비읍. 요셋 받침이 있으면 지로 발음을 해야 되네.
0: 맞는데.
1: 통일해 주세요. 통일해 주세요. 나
0: 맞는데,
1: 몰라. 나 안 해.
0: 이게 어려워. 그냥 외워. 익숙하지. 기억이 있으니까 익숙지.
1: 아, 몰라요. 왜 예외를 자꾸 아니, 왜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0: 나도 몰라요.
1: 예외를
0: 내가 안 만들었어.
1: 만드는 이유를 설득을 해 주세요.
0: 세종대왕님. 하나 제가 안 만들었어요.
1: 아니, 세종대왕님은 잘못 없어요. 이게 배정되면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0: 죄송합니다.
1: 예, 세종대왕님 왜 갑자기.
0: 죄송해요. 존경해요.
1: 아, 네. 이사모님이
0: 네.
1: 김치가 김지가 된 것 같아서 익숙치 않아요. 아, 그 정도의 충격이긴 해. 아,
0: 충격이긴 해요.
1: 김지라고 해야 된다고.
0: 김지. 예, 김지찌개.
1: 왜냐면 묵은지니까 김치도 김지로.
0: 예.
1: 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0: 아니에요.
1: 아니고 김치는 익숙지. 김치예요.
0: 네. 김미숙님은 익숙지보다 묵은지가 좋아요.
1: 이거 봐, 다들
0: 저도요.
1: 딴 생각한다 지금. 안 듣는다. 오늘 안 듣는다.
0: 내용이 어려우면 딴 생각해.
1: 복수 퀴즈에 이거 다 틀린다 내가.
0: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1: 정유진님이 제 네. 친구 은행원인데요. 고객으로 온 남자가 남편이 됐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입니다.
0: 이번 남편분이 먼저 했겠죠.
1: 아, 그러니까
0: 대시를.
1: 유진님,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창구에서 안내를 해주다가 갑자기 사랑합니다 고백
0: 그러니까,
1: 공격을 하면
0: 은행원이
1: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0: 은행원이 고백하면 좀 그래요.
1: 고백을 하더라도
0: 안 돼, 안 돼.
1: 은근히 몰래
0: 아니면 친해져서 친해진 다음에 해야지.
1: 그렇게 해야지 공적인 공간에서 그런 영역으로 역할로 쓰면 안 된다.
0: 이 사람들은 부터부터 그냥 고백부터 해. 그냥 이 PD랑 이 작가들은 그냥
1: 되는 것만 본다. 일단. 되는 것만
0: 그냥 고백해 그냥.
1: 아, 이걸 보니까 또 익숙지. 네. 이를 빨리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0: 익숙지.
1: 네, 모르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익숙지.
1: 자,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백예린 그의 바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백예린 그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어제 긴급 자막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신다고 하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정식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트라이.

0: 넘어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7분 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햇살이 좋아 보여도 요즘 자외선은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강한
2: 네, 강한 햇살에 피부는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선크림 잘 챙겨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낮 기온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 울산 25, 대구, 강릉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남부지방은 낮 동안 다소 더운 곳들도 많겠습니다. 반면에 내일은 흐리고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어린이날 뭐 드셨어요?
1: 저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결혼식 가고 뭐 이제 사람 친한 사람들이랑 먹기도 했고요.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은 이제 그 다른 회사 선배들이랑 청와대 관계자랑 좀 먹으면서 두부 관련된 음식을 두부, 좀 먹었습니다.
0: 아, 두부 음식 맛있지.
1: 두부 전골 이런 걸 먹었습니다.
0: 아, 좋다. 네. 좋다. 아, 두부 전골 좋네. 오늘 수요일이라 마음껏 먹는 얘기 하는데 아, 최기찬 기자님 언제나 먹는 얘기는
1: 아, 바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0: 예, 맛깔나게 나옵니다. 발음도 맛깔나는 것 같아. 아,
1: 음식 얘기가 발음도 잘 되는 것 같아. 뉴스 전달할 때
0: 아, 좀 편해서 그런가? 네. 맛깔나는 이 목소리 발음으로 키워드 뉴스 갑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선박 폭발, 두 번째 키워드는 집안 싸움, 마지막으로는 조작 기소 특검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선박 폭발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또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너무 놀랐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이제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밤인데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 UAE 인근 해역에서 한국의 해운사인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의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 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이제 화재가 난 거예요. 피해 상황 어때요?
1: 사고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선원 24명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다행히 확인이 됐고요. 다행이다. 선박 내 화재도 지금 진압이 돼서 추가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인명피해가 없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폭발 사고 난 이유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1: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뒤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1: 다만 이제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이 원인으로 거론이 됩니다. 이제 청와대는 감식 전문가까지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 이런 취지로 밝히면서 이란에 의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응은 현재 어떻죠?
1: 정부는 이제 대응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만약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에 대한 국내외의 압박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단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 작전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결국은 뭐 전쟁이 원인이기는 한데 이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크게 뭐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전 제발요.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집안 싸움입니다.
0: 자, 이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 지역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0: 예.
1: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AI 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지지율 추이만 놓고 보면 새 후보가 좀 엇비슷한 상황이어서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 야권 단일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군요.
1: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단일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친한계로 평가되는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 전 한동훈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또한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 친한계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한 전 대표 지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인 진종호 의원은 아예 부산 북갑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한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른 친한계 의원들도 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0: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0: 야당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꺼낼 수 있는 징계 카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뭐 한지하, 진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잃지만 징계로 제명을 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들을 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0: 그렇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상당히 구도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작기소 특검입니다.
0: 정치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뜨겁거든요. 조작기소 특검법 어떤 내용이죠?
1: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인 대장동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런 관련 대통령의 형사 사건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의혹 여부를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회에서 지난달에 국정조사가 열렸잖아요.
0: 예.
1: 이번 특검법은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0: 여야는 왜 다투고 있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여기 법에 공소 취소권 부여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제 포함이 돼 있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국민적 눈높이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이지만 청와대 책임론에 좀 선을 그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리핑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정조사 특검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청와대가 결국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왜 직접 나서게 됐을까요?
1: 청와대는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를 고리로 뭉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의 결집이 정부 여당의 불리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모처럼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검법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군요.
1: 이게 또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0: 예.
1: 이제 보통 이렇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은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사실 여당 지도부 선에서 정무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런지 오히려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좀 처음이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이나 뭐 정부

0: 조직법 처리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여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금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은 이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치 상황을 조금 설명해드렸는데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최기정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네. 뵐게요.
0: 네. 잘 먹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1: 예. 코르티스의 신곡 레드레드 띄워드리고요.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 시작합니다.

0: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연휴 동안에 느슨해진 긴장세포가 아직 덜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끈 바짝 조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안산 지역이 있고요. 일산 방향으로 수암터널 가기 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어서 지금 뒤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강서 지역에 사고가 있는데요. 하남 방향으로 지금 방화대교 지나면서 발산나들목 지난 지점 병목 구간에 4차로에 사고차들 서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강서 지역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행주대교 이전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려있고요. 잠시 속도 냈다가 여의도 시작되는 지점부터 이 청담대교까지 쭉 밀려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같은 방향은 방화대교에서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는 양방향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 5월 굿모닝 FM 영원한 가족입니다. 저의 형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동생 어서 와요.
0: 아 맛쟁이 신사 외칠 때마다 기분 좋아.
1: 아 근데 진짜 네. 우리 오래 하기도 했지만
0: 진짜 오래 했어.
1: 아 정말 끝까지 살아남은 코너지기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0: 형 이게 그냥 DJ로 사는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떤 코너들은 네. 아 이제 앞으로 좀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는 게 있거든요. 네 맞지 신사는 고민이 없어. 전혀 고민이 없어요.
1: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만나자마자 먹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0: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 네. 계속 먹으니까
1: 제 생각에는
0: 계속 할 얘기가 있어.
1: 네, 제 생각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한 이 코너는 계속될 수 있어요.
0: AI가 대체를 못해요.
1: 못해요.
0: 못해 진짜 못해. 네.
1: AI가 아무리 만들어 봐요.
0: AI는 혀가 없어요.
1: 아직 안 됩니다.
0: 혀가 없어서.
1: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없어. TV나 모니터를 통해서 냄새가 아직 전달이 안 됩니다.
0: 그렇지. 에이. 맛에는 또 후각이 한 3할 하잖아요.
1: 맛쟁이 신사 영원합니다, 여러분.
0: 아, 네.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자, 맛쟁이 신사 시즌 2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먹고민 상담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요 상황에서 뭐 먹어야죠?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먹고민 네. 보내주시면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이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는데 미리 도착한 먹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정지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선은 천문장이 제 맘에는 썩 들지는 않는데요.
0: 네, 자, 읽어주시죠. 예.
1: 그래도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저는 치킨 물을 안 먹습니다.
0: 에이 여기서 멈춰.
1: 이러면 안 되죠. 그죠?
0: 먹어야지. 먹어야지. 네.
1: 가끔 안 주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걸 깜빡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맛있게 먹는 법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거 공감 많이 될걸요.
1: 네, 야, 보통 집에 보면은요. 예. 달걀칸 옆에 치킨 무들이 한 통씩 다 있습니다.
0: 다, 있어.
1: 네, 다 있어요.
0: 한 칸 있으면 네. 다행이지. 두 칸, 세 칸 있어.
1: 아니 찜닭집에서도 오죠. 그치. 후라이드 먹으면 오죠. 굽는 데서 뭐 오죠.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0: 치킨 사장님이 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1: 맞아
0: 치킨물 일부러 안 시켜. 근데 서비스로 자꾸 주셔.
1: 주셔요.
0: 주셔, 네. 자꾸.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버릇처럼 넣으시거든요.
0: 버릇처럼 넣어서 그냥 네. 주셔요. 네.
1: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갖다가 처치곤란이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이 그 치킨물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무가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의 비율로 봤었을 때 물이 1이 들어가면은 설탕이 반, 식초가 반 정도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구성입니다. 거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한마디로 거기에 뭐 들어가 있다? 물, 설탕, 식초, 소금. 네 가지 재료. 물을 뺀 고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 이 예. 방법. 저는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바로 깍둑 무생채입니다.
0: 무생채. 오, 무생채. 야, 이걸로 무생채? 네.
1: 그러니까 여기에 멋있겠다. 나머지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간이 좀 약해. 그래서 물을 건져가지고 물으시면 되고요.
0: 이야.
1: 그다음에 소스가 남잖아요. 네. 아, 보통 이게 아까운 게 저처럼 이제 소스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 안 아까운데.
0: 역시 나보다 한숨이야.
1: 따면서 난 그걸 마셔버리거든요. 야. 근데 그 양념이 남아서 아쉬운 분들은 고 나오는 물의 양에 4분의 1만 간장을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 찍을 때 양파장아찌, 양파 이렇게 넣어서 먹는 일명 참소스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치. 예, 그 소스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전체량의 4분의 1만 간장을 넣으시면은 바로 참소스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양파만 썰어가지고 삼겹살 칙칙 구워가지고 부추 살짝 얹어가지고 거기다 탁 하고 드시면은 너무 맛있는 네 치킨무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집에 장아찌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0: 와, 여러분, 네. 어때요? 우리 형 어때요? 야, 치킨무.
1: 얘들아 나 가족이야.
0: 아 치킨무 그냥 버릴 줄만 알았지. 네. 와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또
1: 할 수 있는 게
0: 퍼져나갈
1: 너무
0: 줄 몰랐어.
1: 많아요.
0: 네. 자 먹고민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맛쟁이 시사 시즌 2 이제 본격적입니다.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데 먹방 투어 오늘 어디로 떠날까요?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 아 저 남역에서 제가 손 꼽는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푸른 녹차밭 물결 따라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곳이죠. 바로 전라남도 보성군입니다.
0: 아, 제가 얼마 전에 또 보성 가서
1: 그래서 내가 꼽았지.
0: 아, 축제 가서 노래했는데 네. 다들 뭐 먹느라 표정들이 좋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보성에 갔을 때 여러분들 맛있게 먹은 음식, 맛집 뭐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들까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담으러 10번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드릴게요.
1: 네, 우선 테디 방금 전에 축제 다녀오셨다고

0: 하셨잖아요. 예. 보성의 다양대 축제라고 제가 조사해본 결과, 예. 네, 제가 정확해. 스토킹을 살짝 해본 결과,
1: 정확해요. 네.
0: 아니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축제 행사 같은 거 가거든요. 저는 요리를 하러 당연히 그렇지, 가지만 그렇지. 가면은. 저희 매니저랑 저랑 이 등치가 비슷하잖아요. 네. 둘 다 앵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저희 매니저한테 미션을 던져줍니다.
1: 예.
0: 지금부터 찾아라.
1: 아, 찾아라.
0: 맛집을 찾아라.
1: 찾아라.
0: 예. 네. 그러면은 보통 뭘 검색하냐면은 저희는 그 내비게이션 어플 상에 있는 근처 맛집 추천집. 지도를, 네, 추천 맛집을 오. 저희는 뒤져봐요.
1: 와, 똑똑하다. 네.
0: 그렇게 저희는 왜냐면은 그때부터 뭐 블로그를 뒤지거나 그 지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확하고 광고들이 되게
1: 그래,
0: 많이
1: 광고들이
0: 뜨거든요.
1: 많아.
0: 근데 그 내비게이션 상의 추천집들은 야, 그게 진짜, 없어요.
1: 그 찐이야.
0: 그 진짜 찐이에요.
1: 그거 심지어 추천을 누를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예, 거기 네. 맛집 추천할 수 있어요.
0: 그래가지고 저희는 근처에 카페 찾을 때 맛집 찾을 때 꼭 내비게이션을 쓰거든요.
1: 아, 그럼 우리 뚱뚱이들이 비밀인데.
0: 아니 그래 그래야지 풀이 넓어져요.
1: 광고로 이용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해.
0: 아이, 설마 그러겠어요.
1: 이게 다수가 해야 되니까.
0: 다수가 그럼요. 다수가 해야 그리고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치. 정말로 정확하게 있는 위치에 GPS로 꽂아서 검색해 주는 거잖아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광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쉽지 않을 것 네. 같다.
0: 근데 이제 가셨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찾는 편이거든요.
1: 예.
0: 테디는 그러면은 요번에 가셨을 때 보성에서 뭐 드셨어요?
1: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매니저랑 네. 늘 하는 겁니다. 그 지역 가잖아요.
0: 네.
1: 그 지역에 수제버거 찾습니다. 진짜로. 진짜예요.
0: 보고 살아 어떡해.
1: 수제버거를 찾아서 이 지역은 네. 뭐가 하고 있나.
0: 와.
1: 이 지역의 상권에는 수제버거가 있나 없나.
0: 진짜 대단하다.
1: 예, 근데 보성에는 네. 한 곳 있었고.
0: 한 곳 있었어요. 네.
1: 다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네. 먹었습니다.
0: 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드셨어요. 네. 딴따단. 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1: 예. 근데 보성, 예.
0: 네, 보성에 있는 음식들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1: 좋습니다.
0: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보성 맛집 추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 보성 뭐가 있을까요?
0: 네, 먼저 당연히 유명하죠.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보성.
1: 그렇지.
0: 보성 녹차입니다.
1: 어허.
0: 녹차의 수도라고 불리잖아요. 전체 녹차 생산량, 우리나라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절대량입니다. 해양성 기후와 잦은 안개, 토양도 비옥하고 녹차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맛은 살짝 씁쓸하지만 뒤에서 깊은 단맛이 올라오는 복합적인 풍미의 녹차가 유명한 곳 바로 보성입니다. 그거를 또 활용한 메뉴들이 진짜 많잖아요.
1: 예?
0: 갈아가지고 그 말차 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음료들도 있고
1: 그렇지, 그렇지.
0: 심지어는 녹차를 먹여 키운 보성 녹돈도 있거든요.
1: 아, 좋다. 네.
0: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보성 녹돈을 활용해서 말씀하셨던 그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가
1: 예.
0: 그 녹돈 버거를 출시한 거로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1: 진짜요?
0: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차로만 우려 먹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녹차 시리즈, 말차 시리즈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0: 네,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아하죠. 네. 이상하게 또 그거 먹으면 우린 또 살찌면서
0: 안 찌는 것 같잖아.
1: 그걸 빼주는 느낌 나면 그렇게 또 그게 고맙다.
0: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죄책감을 덜어주는 메뉴로는 말차 메뉴 하는 게 또 없거든요.
1: 많이 먹어야 돼. 한 1리터 마셔야죠.
0: 맞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벌교 꼬막입니다.
1: 다 좋다.
0: 네. 많은 분들이 보성인데 왜 벌교 꼬막이라고 해요? 라고 알고 계신데
1: 그렇네요.
0: 보성군에 벌교읍이라고 있습니다.
1: 아, 네. 안에 속해 있어요.
0: 안에 속해 있어요.
1: 아, 그런 거야.
0: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1: 예, 예.
0: 근데 이 벌교에 가시면은요. 여자만 일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자만 일대에 진흙갯벌이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꼬막이 자라고 나서 모래가 들어가서 버적버적 씹히는 게 아니라 진흙에서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짝만 뱉어내고 나면은 고스란히 온전히 꼬막살을 즐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식감 쫄깃하죠. 고소하죠. 거기다가 딱 삶아가지고 뒤에 그 우리가 그 꼬막의 엉덩이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숟가락을 꽂고 탁 하고 돌리면 얘가 키가 돌아가는 것처럼 딱 하고 열려요. 그러면 그 열린 데에다가 양념간장이나 참기름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아 비빔밥 먹고 싶다. 오늘 왜 이러지?
1: 아 정말 침이 막 나옵니다.
0: 아,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자입니다.
1: 여기도
0: 많은
1: 감자예요?
0: 분들이 감자 잘 모르세요.
1: 예.
0: 근데 정말 보실보실하고 통통한 감자가 유명한 곳이 바로 보성이기도 합니다. 핵감자의 대표 주산지인데요. 해풍을 맞고 자라서 황토밭의 영양도 가득 흡수해서 전분 함량이 높,

0: 싶은 보실보실한 식감의 보성 감자 아주 좋으니까요. 가서 감자 요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다. 아유, 정말 큰일 났네.
0: 지금 머릿속에다가 메뉴를 그렸어요. 감자 얘기하니까 버거집에 프렌치 프라이 생각하네.
1: 아니, 의외로 또 저는 프렌치 프라이보다는.
0: 어, 그래요?
1: 예, 감자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 쨍 걸.
0: 저는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거든요.
1: 저는 어니언 튀김.
0: 어니언
1: 튀김. 어니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0: 네네네. 예. 그냥 보성 감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1: 그냥, 네. 예, 무지성이에요, 저희. 보성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 여러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들까지 보내주십시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0: 엄청 많이 보내주십니다.
1: 일단 먼저 보내주신 분들 네. 소개해드립니다.
0: 네, 최정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성 마라톤 다녀왔어요.
1: 아, 마라톤 했어, 맞아.
0: 율포해수욕장 앞 회센터에서 파는 쭈꾸미 샤브샤브. 정말 맛있답니다.
1: 아, 또 여기 또 바다 근처니까. 해산물도 좋겠다.
0: 지금이 쭈꾸미 또 철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거든요.
1: 진짜?
0: 지금 이제 딱 그 먹으면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알 톡 터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남도 그 이쪽에 있는 회센터 쪽은요. 남도가 또 뭐가 유명하냐면요. 가리비 양식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비주얼을 보여주셨는데 밑에 가리비가 한가득 깔려있어요.
1: 그러면은 육수.
0: 가리비 살에서 나오는 달큰한 육수에다가 쭈꾸미를 살랑살랑 아~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머리에 그 알이 톡 터지는 맛으로 드시면은
1: 아 좋다.
0: 이때 찍어 드시는 양념장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치킨 무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새콤달콤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간장 넣어가지고 넣고, 겨자만 풀어가지고 찍어 먹는 거예요.
1: 좋다. 네. 아 여기 이렇게 이어지네.
0: 그럼요. 아 되게 큰 그림이었네.
1: 또 보겠습니다. 네. 8283번님이 보성군 등량면 바닷가에 해땡치라는 간장게장집이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푸짐하고 솥밥에 달걀 후라이까지 꼭 드시러 오세요. 그리고 태희님 보러 다양제 가서 실물 영접하고 우와. 왔습니다. 아침에 듣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진짜 반갑더라고요. 아, 또 보러 오셨구나.
0: 우리 테디 노래 정말 잘. 우리 테디님 감사합니다. 라이브가 네. 테디님 라이브 듣고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요.
1: 어,
0: 소리가 이렇게 저를 꽉 안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1: 아, 형 안기 쉽지 않은데.
0: 그만큼 커.
1: 형 안았으면 됐다 나는.
0: 성량이 커.
1: 난 네. 됐다 그러면 형 안았어.
0: 아, 그리고 저는 요 집은 왜냐면은 이 그 저는 요 집을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1: 진짜요?
0: 왜냐면은 저는 보성 가서 저는 전국팔도에 재료를 구하러 다녀야
1: 그렇지,
0: 되니까
1: 그렇지.
0: 보성에 벌교꼬막 제가 채취를 하러 갔었겠습니까? 안 갔었겠어요. 갔었겠죠.
1: 무조건 갔겠죠.
0: 네. 근데 저는 이 집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성에 가가지고 특이하게 간장게장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기하다. 이게 여기도 간장게장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아, 그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주얼을 보면은 왠지 알 것 같긴 합니다.
1: 이게 또 은근히 소문이 들리는 곳은 진짜 찐맛집인데.
0: 자, 그리고, 요분 제보가 왠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870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예.
0: 보성에서 3년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1: 예.
0: 아, 근무하셨겠죠. 그러면은 근처 맛집을 아실 테니까. 보성에 돈가스 맛집이 많은데, 땡피나무, 커피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네, 땡피나무, 정말 맛집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옮기고 나서도 생각나서 한 번씩 보성 놀러 간답니다. 돈가스 정말 맛있고 특히 소스가 대박이에요. 보성 가시면 꼭 드셔보셔요 라고요. 어머 저희 지금 작가님께서 비주얼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전 경양식스럽게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퍼있는 밥 한 덩어리 단무지 길게 김밥 단무지 한 줄 3등분 해가지고 썰은 거 양배추 샐러드에 케요네즈 그다음에 통조림 옥수수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 맛있게 튀긴 돈가스 두 장이 올라가 있고 소스를 뿌려 먹을 수도 있고 찍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와.
1: 아니.
0: 콩나물국이랑 김치랑 깍두기가 반찬이고.
1: 아니 왜 돈가스 맛집인데 땡피나무를 여기 뭐 넣나?
0: 제 생각에는 그냥 옛날 경양식집에 무슨 무슨 나무 되게 많아요.
1: 많았죠.
0: 무슨 무슨 나무가 되게 많아.
1: 그렇지.
0: 아니면은 꽃 이름 되게 많고 그런데
1: 계절도 있고.
0: 근데 너무 깨끗한 기름에다가 잘 튀기시나 봐요. 정말 튀김 색깔이 예뻤거든요.
1: 전문가가 볼 때.
0: 아, 가서 먹고 싶다. 아,

0: 좋다 좋아.
1: 네.
0: 김희숙님이 보성 여행 가서 지인 소개로 들른 곶땡회관 꼬막 정식을 먹었는데 꼬막으로 된 요리는 다 먹어볼 수 있어요. 삶은 꼬막, 꼬막 무침, 꼬막 버터구이, 꼬막 피자, 가자미전 잔치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꼬막 초무침으로 비빔밥 해 먹어도 진짜 맛나답니다. 아 꼬막 진짜 맛있지. 저는 꼬막을 나중에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네. 꼬막의 맛있음을 나중에 한 거예요?
0: 꼬막 자체를.
1: 꼬막 자체를.
0: 어른이 되고 가수가 돼서 알았어.
1: 천만다행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먹었나 봐요.
0: 아 이게 천만다행이구나. 아, 제가 많이 지분을 양보했습니다.
1: 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렸을 때 조개류를 시작하기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비린 맛이 증폭돼서
0: 아,
1: 느껴져요.
0: 그럴 수 있어요.
1: 근데 삶아가지고 짭조름한 양념간장에다가 바로 먹는 조개류가 별로 없어요. 다들 국물을 내서 그치, 먹거나 아니면은 생으로 젓갈로 묻혀져 있거나 그치, 이런 경우들이 그치. 굉장히 많은데 양념간장 얹어서 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조개류가 꼬막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얘를 해가지고 저희는 밥에다가 비빔밥 해먹는 난 강릉에 그게 이 메뉴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이 꼬막에 또 꼬막이 진짜 맛있는 곳이 벌교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지만 정말 이 벌교 가시면은요 보성 가시면은 꼬막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0: 아, 좋다 좋아. 네. 아 검색해가지고 와 우수민 작가 이거 넘겨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네.
1: 지금 그 곶땡회관을 검색해가지고 주셨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작가님들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마우스 커서가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맹맹맹맹맹 돌고 있어요.
0: 계속 돌고 있어.
1: 어머.
0: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1: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 컬러 펜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아,
0: 또 보죠.
1: 네. 1856님께서 갯맛땡 횟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상추와 김가루가 비벼진 양념 막회 최고예요. 네, 진짜 짧게 보내주셨거든요. 와 근데 이거 메뉴 너무 좋다.
0: 이 고소하겠네.
1: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선인지 모를 법한 흰살 생선이 아주 얇게 썰어져 있고요. 얇은 막회가 썰어져 있고 거기에 상추랑 깻잎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 뭐라고 그래야 돼? 약간 초고추장 무침 같은 게 듬뿍. 근데 이거 양이 반반이에요 지금. 회 반, 상추 무침 반. 거기에
0: 된장인 것 같아. 된장.
1: 된장이에요?
0: 된장이 깬 것 같아.
1: 거기에 김가루가 듬뿍. 깨가 듬뿍 올라가 있거든요.
0: 아, 고소할 것 같아.
1: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이, 당근, 양파, 대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정말 무침에 회 반, 거기에 김가루 뻑 하고 얹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갓짠 참기름 싹 돌려가지고 파락파락 버무려가지고
0: 먹고 써야죠?
1: 진짜 저는 일본식 미치겠다, 그 일식의 숙성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저는 한식의 화로회를 많이 좋아해요.
0: 많이 좋죠.
1: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해요.
0: 지금 네. 손을 만세했어. 만세해서 크기를 보여줬어. 그래.
1: 그러면은 막 그 광어 지느러미 그 횟감까지 해가지고 얇게 팍 썰은 다음에 빠락빠락 묻혀가지고 먹으면 입안에서 오덕오덕 터지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 초고추장이랑 콩가루 아니면은 된장 살짝 넣어가지고 참기름에서 다진 마늘이랑 청양고추 넣어서 이렇게 팍팍팍 버무려 먹는 이 막회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맑은 거 하나 빨리 드세요. 맑은 거 하나 드시고. 아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한 번.
1: 두 분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와, 이 두 개 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0: 요 아버지한테 네. 가야죠.
1: 그럴까요? 네네. 네.
0: 아, 두 개 다 해도 된대.
1: 두 개 다 해도 돼. 다행이다.
0: 그럼 제가 먼저.
1: 네.
0: 권지선님이 산을 좋아하는 등산가입니다. 보성은 이맘때쯤에 일림산이 유명합니다. 하산하고 내려와서 땡미관 녹차 떡갈비 먹으면서 뒤풀이 하면 좋아요. 육즙 팡팡 진짜 맛있어요.
1: 오, 녹차 떡갈비.
0: 떡갈비 또 약간 네. 선이 많이 가는데.
1: 맞아요. 와.
0: 아, 통통하네.
1: 와, 떡갈비 비주얼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얇은 떡갈비보다 훨씬
0: 두껍네.
1: 두툼합니다.
0: 햄버거 패티 네. 같다.
1: 햄버거 패티 같아요. 근데 두툼한 햄버거 패티.
0: 와, 좋다, 좋아.
1: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칼로 다져놓은 그 고기의 입자들이 싹 보이는데. 맛있겠다. 이게 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진짜 맛있는데 많이 아시더라고요.
0: 산 타는 근데, 분들이 네. 날씬하지.
1: 요 집은 제가 등록해놨다가 한번 가야겠다. 예, 땡미관. 특별한 그 특제를 얘기할 뻔했네요. 고마워 하시죠. 네. 53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싶습니다. 벌교읍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라 어렸을 때 갯벌에서 갯배 타고 짱뚱어를 잡아봤는데요. 두 분도 짱뚱어탕 혹시 드셔보셨나요? 어렸을 때는 맛나게 먹었는데 커서는 못 먹어서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짱뚱어탕 네, 드셔보셨어요? 네,
0: 저는 짱뚱어 매운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진짜요? 네, 네. 저는 못 먹어봤어요.
0: 이 우리나라 그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정말 맛있는 생선들 중에 짱뚱어탕이 민물의 메기 맛을 내주는 정말 오묘한 녀석이에요.
1: 그 네.
0: 저는 그래서 짱뚱어탕을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민물 매운탕 하면은 붕어나 아니면 메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중에 매운탕을 끓였을 때 민물의 향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운탕이 바로 짱뚱어탕입니다.
1: 아, 신기하네.
0: 정말 맛있으니까요.
1: 아.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만큼 짱뚱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1: 아, 좀 비싸요.
0: 네, 그래서 아마 요즘 더 못 드셔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이 산지 쪽에 가면 짱뚱어탕 있더라고요.
1: 아직도 경험 못한 음식이 많네. 아.
0: 너무 맛있어요.
1: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나나 맛 우유 모두 드립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아 진짜 이 신때 나오는 걸 또 녹음해서 들려드려야 되는데 계속 먹는 얘기한대 우리.
0: 저 지금 막회 하나 비벼가지고 네. 밥이랑 썩썩 해가지고 벌써 입에다 넣었어요 지금.
1: 너무 먹고 싶다고 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오늘 보성으로 떠나봤었는데 네. 마칠 시간입니다. 윤정민님이 원희 셰프님 입에서 빠락빠락 나오면 끝이에요. 빠락빠락 이게
0: 왜냐면은 이게 내 손으로 버무릴 때 그 소리가 나거든요.
1: 아, 그렇지.
0: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방금 전에 그 개땡 거기 횟집 있잖아요.
1: 네.
0: 우럭회 막회였대요. 아~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1: 윤마치의 초록 그리고 있거든요.
0: 네.
1: 지금 초록. 초록하잖아요. 다들.
0: 보성이잖아요.
1: 아, 초록,
0: 초록. 녹차 색깔이잖아요.
1: 이럴 때 진짜 네. 우리 마음도 푸르를 수 있게 아. 맛있는 음식 드시고
0: 네.
1: 초록초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오늘 제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셰프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네.
1: 여러분 해버 끝!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 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 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0: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지컷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책들이 우리의 세계를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은 작가 김초엽의 말인데요. 이 책자리에 뭘 넣어도 문맥이 연결될 것 같아서요.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혹은 영화가, 음악이, 예, 계획에 없었던 그런 만남이 우리의 세계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조금은 더 흥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잘들 일어나셨는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5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